0: 있는 거야?
1: 있는 거다긴!
2: 어떡하지? 응?
3: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2: 바로 이거야!
3: 됐네!
1: 쭈피쭈피쭈피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4: 잠깐! 어? 멈춰!
1: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쭈피쭈피쭈피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어?
3: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2: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3: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4: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5: 숙직이?
0: 숙직이가 뭐냐?
3: 숲을 지고 다니나?
4: 숲! 지키니!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숙직이라고!
5: 네!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너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어?
1: 빌리 빌리 빌리 띠띠띠띠 빌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빌리 달려
2: 달려
1: 얘들아
2: 빌리
3: 빌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난다 핀
1: 정말?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아,
2: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0: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2: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3: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4: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5: 도저히 못 먹겠어.
6: 못 먹겠다, 빙.
5: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우와, 크림 딸기 더핑.
2: 네?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네,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5: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6: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6: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5: 로블리, 왜 그래요?
2: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1: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마법 스캐닝!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두니까 고기도

0: 얘기할 거야.
1: 멈춰! 아, 저게 뭐야?
2: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3: 준이! 도니!
4: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3: 준이!
4: 도니!
3: 변신!
2: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0: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1: 이게 뭐야?
5: 너무 지독한 냄새가.
2: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5: 어서 저 녀석을 가둬.
2: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비눗방울.
0: 아, 그럼. 기차.
2: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0: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1: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5: 안 된다, 필! 먹을 게 없어진다, 필!
2: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0: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6: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0: 저 녀석이 갑자기 왜?
1: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0: 어.
1: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0: 어?
1: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2: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3: 네 잘못이 아니란다.
0: 로블리!
2: 그게 무슨...
3: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2: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3: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 네?
3: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1: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0: 알겠어.
3: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2: 정말요?
0: 주피, 주피, 주피, 쭈! 가져라!
5: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4: 딸기야, 자야! 안녕! 우와!
3: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

이어서 오후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다!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네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니.
2: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까꿍 서랍 속에 숨어있던 쪼꼬미 햄스터 메롱이입니다. 이것은 햄스터인가 인절미인가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큼 작디작은 몸집을 가진 메롱이는요, 집사와 손장난을 하며 교감하는 핸들링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이번엔 손가락 구멍이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연?
3: 나 안 해. 이걸 어떻게 통과하냐고. 흥, 나 삐졌어.
2: 앙증맞은 이빨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자리를 떠나는 메롱이. 메롱아, 메롱아.
3: 뭐 잊은 거 없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2: 턱관절에 모터가 달린 듯 간식을 손에 놓지 않는 메롱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쳇바퀴 돌려 돌려.
3: 나 좋아다 됐어요.
2: 이번엔 좀 특별하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메롱이를 위한 또 다른 특별 제작 가구.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1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건 어때? 안성맞춤 침대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메롱이의 깊은 단잠을 깨울 향기로운 간식 한 조각.
3: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꿀꺽. 야, 좋아.
2: 맛있는 간식 하나로도 금세 행복해지는 메롱이. 집사가 주는 간식과 사랑 골고루 많이 많이 먹으렴. 보더콜리 강아지 6남매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낸 보리도 6남매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0: 지금부터 보더콜리 육남매의 100일간의 육아 과정을 공개합니다.
1: 아이고, 러미님 좀 봐. 너무 예쁜데?
0: 아직 힘이 없어서 자꾸 뒷발이 미끄러지네요. 태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몸을 가누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맘때쯤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육남매. 자, 애들아, 안 돼요. 맘마 아까 뭐고 짰니? 이젠 계단도 훌쩍 올라가고요.
2: 이거 좀 왔어.
0: 이빨이 근질근질할 때가 됐는지 보이는 것마다 물어제끼는 육남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장난감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티격태격 하나 둘 다투기 시작하는데 바람 잘 날 없는 육남매의 시간도 어느덧 반 100일. 50일 가까이 흘러 사료도 먹고 이제 사이좋게 물도 나눠 먹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3: 엄마, 엄마, 우리 숨바꼭질 놀이에요. 자, 시작!
0: 이 녀석들이 갑자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침대 밑에 숨어서 단체로 낮잠을 즐기고 있네요. 이럴 때는 또 단합이 된단 말이죠.
4: 잘하진 아기한테 줄 거야. 잘 기다린 아기. 기다려.
5: 어이구, 우리 막내. 앉아.
0: 태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체격도 엄마랑 비슷해져 가는데요. 오, 진짜 쑥쑥 잘 크네. 그렇게 장난도 치고 뛰어놀며 빠르게 흘러가는 육남매의 하루하루. 쇠도 씹어먹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고뭉치들이지만 엄마 눈치도 보며 함께 커가는 법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어난 지 100일째.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겠죠? 시간이 또 흘러흘러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육남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는데요. 더 아름답게 채워나갈 육남매의 행복한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천방지축 깨발랄 강아지 순이는 이것 앞에선 온순이 모드로 변한다는데요.
6: 맛있는 간식.
0: 바로 간식입니다. 그저 오물오물 낼름낼름 소리만 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최애 간식은 씹는 맛이 일품 개껌인데요. 집안이든 밖이든 개껌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7: 예스.
3: 이건 뭐죠? 조금 당황스러운 비주얼인데.
1: 들고?
3: 엄마, 이거 그냥 엄마 먹어라.
1: 아, 손, 엄마 손.
8: 순이, 엄마 손. 이쪽 손. 안 돼, 기다려.
0: 오, 줄줄이 간식을 눈앞에 두고도 얌전히 기다리는데요.
8: 순이 먹어, 먹어.
0: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간식을 흡입해버리는 순이.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한 내 새끼의 귀여운 간식 타임, 순이였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밤비노 고양이 호두입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고 아기처럼 생겨서 이탈리아어로 아기, 즉 밤비노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이 아기 맞네요. 휴지 조각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왕성한 호두. 캣타워에 달린 털뭉치도 캣타워 꼭대기도 모든 게 다 궁금하기만 한데요. 꿈틀대는 발가락에 부스럭대는 비닐 소리까지 호두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있겠는데요. 오, 재밌어 보인다, 호두야. 앞으로 만나게 될 호두의 세상이 더 신나는 일들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번 친구도 미니미한 친구네요. 밥그릇 사이즈 귀요미 체리. 키도 엄마 발바닥만 하네.
9: 아이고, 꼬물이 귀요미.
3: 네 정체를 밝혀라.
0: 작은 몸집이지만 새끼 때부터 혈기왕성했던 체리인데요.

0: 5년이 지난 지금도 체리의 빨빨거리는 열정은 그대로. 어이구, 상대가 밥그릇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승부를 보는 열정의 파이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 시간에는 욕망을 꾹꾹 눌러 담고 잘 따라오는 체리인데요.
1: 참아야 한다. 이 엄마 응답 좀 봐라. 야,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2: 지금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체리야?
1: 아닌데, 할 수 있는데.
0: 빙글빙글 도는 것조차도 열정 가득하게 표현하는 체리. 어쨌거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준 체리. 열정 가득한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의 영원한 사랑둥이가 되어줘.
3: 이미 난 빠져버렸는가.
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료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공포에 휩싸인 동네를 찾아온 새나게 제작진.
4: 와, 여기까지 다 들리네. 어? 여긴가? 여기서도
3: 조용한 빌라촌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어우, 이 정도 소리면 민원도 들어왔겠는데요. 계단을 올라가자 더욱 선명해지는 소리.
5: 계세요.
6: 예스, 새나귀에서 왔습니다.
3: 오늘의 주인공이 맞을까요?
6: 밖에까지 누가 들리던데.
7: 직계가니라 저 미친 직계예요. 우리는 하윌링 그 막 그런 개발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끄럽긴 해요.
6: 감사합니다.
7: 네, 네. 네, 수고하세요. 5층으로 올라가세요.
3: 네. 와, 밑에 층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자극에 민감한 오늘의 주인공. 빌라촌의 무법자 제프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 인사. 목소리 하나로 주택가를 평정했다는데요. 시끄럽긴 시끄럽네.
8: 계세요.
3: 어휴, 깜짝이야. 아, 예, 버섯 발로 나오려고?
8: 안녕하세요. 네, EBS 새나귀에서 나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제품 고생입니다.
3: 지난 8월부터 임시 보호 중이래요.
8: 목소리가 크다는 게가 이 친구 맞나요?
9: 네, 네, 맞아요. 제프예요.
3: 누구랑 닮았는데? 반가워, 제프.
9: 네.
3: 낯선 사람의 방문에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10: 안녕하세요.
3: 새나귀 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조심조심.
11: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래? 혼나볼래?
3: 제프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 아니야. 아우, 귀를 때린다.
10: 지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아마 애가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제프 내려. 이거 아.
3: 물렸어요?
10: 물렸어요.
8: 그래.
10: 배. 야! 물면 어떡해. 내려와. 야!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을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화내고 입질하고 이래요.
3: 마음에 안 들면 입질까지 한다는 제프. 호기심도 많은데요.
9: 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그치? 삼각대도 처음 보지? 너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하구나. 아저씨가 사과할게. 어이, 진정해, 진정.
4: 친구는 누구예요?
10: 4년 전에 저희가 그 보호소에서 구조돼서 저희가 이제 입양한 아이예요.
3: 제프가 뭘 하든 조용한 뇨끼. 차분한 게 뇨끼의 매력이 돼요. 반면 종잡을 수 없는 제프의 짖음.
4: 순식간에 그냥. 깜짝이야. 제프가 이렇게 짖는 것 때문에 네. 제보하시는 거예요?
10: 빌라 분들도 지금

0: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여기 쪽이 저쪽에 계시는 분이 아, 너가 계속 짖는 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는 제프의 목소리.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0: 아우, 제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안 돼. 제프야, 안 돼. 입마개 하자. 앉아봐. 입마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2: 오, 오.
1: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는 필수품.
2: 오, 무서워. 어, 됐어.
1: 입마개가 흥분을 막을 수
0: 내가 입마개
1: 있을까요?
0: 해야지, 이렇게 지르니까. 안 돼.
1: 마침 강아지가 지나갑니다. 과연?
0: 안 돼.
1: 아이고, 반응이 크게 다르진 않네요.
0: 안 돼.
1: 이렇다 보니 산책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보호자. 제프야, 너안 힘드니?
0: 쟤. 힘들어.
1: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0: 좀 쉬어.
1: 보초병처럼 경계를 서는 제프.
0: 쟤 문다.
1: 어머, 안녕.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어림없는 제프.
0: 쟤, 쉬. 앉아.
1: 어우,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레이저. 결국 10분 만에 산책 포기.
0: 쟤, 가자. 집에 가야겠어.
1: 그런데 귀가 좀 갑자기 멈춘 제프.
0: 큰일 났다. 설사한다.
1: 아유,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3: 마음을 공격했어요.
0: 제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 이몸 자체가 그냥 흥분이 돼 있어요, 지금.
1: 또다시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요. 이번엔 또 고양이야? 한 마리 맹수처럼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요.
4: 고양이하고는 철천지 원수야. 한 강아지 주제.
1: 고양이들의 성지인 주택가. 제프와의 기싸움은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5: 주인분이 좀 작죠, 덩치가. 저건 힘 있는 사람이 키워주는데, 저분이 이제 키우다 정이 들어서. 정도로 뭐다 가족이에요. 식구지.
6: 저런 모습 보면 좀 안쓰럽죠. 빨리 그 고쳐야 되겠다는.
5: 그런 점은 없잖아, 있는데, 그죠.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천천히.
1: 통행 요금이라도 받듯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제프. 본의 아니게 동네에서 악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과는 언제나 엄마의 몫. 제프, 너 그러다 미움받는다. 집에 돌아왔어도 안절부절.
0: 머리도 저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1: 아이고, 제프야, 인형이 무슨 죄니? 화풀이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흥분. 임시 보호전 제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사냥견 사육하는 그런 그 사육장이었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한 3, 4일 굶겨서 그 사냥터로 보내서 사냥하고.
1: 제프는 사냥개 사육장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냥 보기에도 열악한 환경. 이곳에서 제프는 다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대요. 다행히 구조 후에 다리는 치료할 수 있었답니다.
0: 얘를 좀 집에서 집밥을 먹여야 되겠다. 좀집 생활을 해보는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프 사진 딱 보고.
1: 보호자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집밥을 먹게 된 제프. 아유, 귀여워라. 행복한 나날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는데요.
0: 근데 제가 좀그 지식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1: 어릴 때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대요.
0: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사냥개 같아요. 한번 물면은 그냥 끝까지. 대상물이 해체될 때까지. 물면은 얘가 진짜 놓지 않을 것 같아요.
1: 화를 낼 때마다 집안 물건을 하나둘 망가뜨리기 시작한 제프.

0: 문제는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1: 목연도 체이싱 아니면 이 프레이 드라이브가 높은 게 부견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질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실제로 가서 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2: 제프야 이제 요기형은 산책 가야 돼.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잘 있어봐. 요기 일로 와. 요기는 산책 가자.
0: 왜 신신당부를 하시지? 제프는 이제 그냥 한숨 푹 자면 되겠는데. 제프와 달리 실외 배변견인 뇨끼.
2: 뇨끼 가자.
0: 와, 뇨끼는 모델 같은데요? 발걸음 가벼운 것 좀 보세요.
2: 뇨끼, 혼자 나오니까 좋아? 뇨끼야,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봐.
0: 벌써 쉬시게요?
2: 여기 앉아봐. 아유.
0: 뭘 보시는 거지?
2: 아이고, 아, 제프야. 아유, 제프야.
0: 문이 닫힌 그 순간부터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2: 아이, 또 현관으로 갔는데? 아유, 왔다 갔다 하네.
0: 제프가 분리불안이 있나 봐요.
1: 둘째를 혼자 두고 나간다?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완전한 혼자가 돼본 적이 연습 자체가 우리가 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것만 다 합쳐져 있어요.
3: 이러고 계속 짖는 거예요?
2: 네네네. 저희 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짖어요. 아유, 6개 어떡해. 제프 많이 짖는다. 이렇게 흥분하면 심장에도 좋지 않을 텐데. 아이.
0: 결국 뇨끼도 10분 만에 산책 종료.
2: 지금 여기서부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하울링 하고 난리 났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4: 엄마, 돌아와.
0: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제프야.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얼른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사정은 모른 채 제프는 엄마가 돌아와서 마냥 기쁜데요.
2: 제프, 일로 와. 알았어. 제프야, 요즘 괜찮아? 조금, 아이고, 제프.
0: 엄마의 껌딱지를 자처하는 제프 때문에 외출이 아이고. 쉽지 않은 보호자. 안타까운 건 점점 더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있대요. 제프를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덧 해가 지고 고은이 낮잠 자던 제프가 일어났네요.
2: 앉아. 제프 앉아. 밥 먹게.
0: 우와, 고기다. 제프는 엄마표 집밥을 제일 좋아한대요.
2: 네, 밥 먹을 거야. 맛있겠지?
0: 와, 습식에 영양제에 건강밥상인데요.
2: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제프 기다려.
0: 식욕이 왕성한 제프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는데요. 잘 먹어주니 엄마는 뿌듯. 뇨끼도 얼른 먹어.
2: 이게 뺐다가.
0: 어? 아니 왜 밥그릇을 빼주세요?
2: 한양견 그 견사 안에 있을 때 많이 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이렇게 먹다가 또 토하고 처음에는 많이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세 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0: 엎드려서 먹게 한 것도 보호자의 방법. 다행히 서서 먹을 때보다 효과가 좋대요. 아유, 너희 둘은 어쩜 이렇게 다르니?
2: 또 올라갔어. 저 지금 제일 빨리 먹었나 봐요.
0: 속이 불편한지 연신 되새김질을 하는 제프.
5: 아, 잠깐만, 점심
2: 먹었어. 네, 먹었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넘어갔어. 지금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약간 기도에 막 걸려가지고 막 토하거든요.
0: 어휴, 뇨끼도 걱정했구나.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속이 안 좋은데도 식탐은 여전하네. 배가 불러도 먹을 게 있으면 일단 다 먹고 본대요.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한 알씩 사료주기. 아, 근데 이렇게 감시해야 하나요?
2: 주다가 일어나면 그 더 심하게 막 빨리 먹거든요.
0: 다 먹고도 계속되는 식탐과의 싸움. 제프야, 왜 눈치를 봐?
2: 올라가, 옳지.
0: 아, 뉴키 형 아까 밥을 남겼어?
4: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형.
0: 어우, 형이니까 참는다.
2: 일로 와.
0: 밥 먹은 뒤에는 소화를 앉아. 위한 놀이 시간.
2: 알지. 제, 손. 알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잽.
0: 손발이 척척. 제프는 굉장히 똑똑하대요.
2: 잽. 어이구 잘했어. 어우 잘했네. 우리 제프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6: 제프 임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3개월 때 데려와서요. 한 6개월 때까지 있다가 다시 그 애견 카페 뮤대에서 3개월 있다가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한 4주 됐어요. 거기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6: 입양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2: 입양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지금 제 체력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제프는 에너지도 많고 활동력도 좋아서 한 30, 40대 이렇게 젊은 좀 친구들이 입양을 해서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체력도 좀 안 되고, 네.
0: 그날 저녁. 이건 비밀인데요. 저녁만 되면 제프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대요.
2: 제프 하지마. 아.
0: 제프야, 발을 왜 깨무는 거야?
2: 그래서 요때 건들면 이제 화내고. 네. 아! 하지마. 제프.
0: 이유 없이 엄마를 공격하는 제프.
2: 그만. 제발.
0: 제프, 그만해. 옳지. 엄마 다치시겠다.
2: 아! 잽, 하지마. 아! 잽. 앞니로 찝어. 아우, 잽.
0: 매일 밤 아니야. 시달리고 있다는 보호자. 제프, 너 모른 척 할 거야?
2: 제프야.
0: 아이고, 이빨 자국이 났네요. 반복되는 제프의 입질 공격 심각합니다. 설쌤, 제프가 왜 이러는 거죠?
1: 화가 나고 내 감정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그 짜증과 좌절과 화가 보호자한테 올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제프의 흥분도는 언제나 최고점인 상태인 건데요. 이러니 보호자님은 밤이 무서울 수밖에요.
2: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났을 때는 흥분도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문은 이제 너무 흥분하면 물고 또 헥헥거리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이렇게 뜯고.
0: 이때 갑자기 문 쪽을 주시하는 제프. 누가 오셨나 본데요. 누나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건데요. 근데 제프야, 너 환영 인사가 좀 격하다.
7: 정재, 이게 뭔 짓이야, 제프야. 진정 좀 됐어?
6: 제프가 들어오자마자 뛰어넘고 막 하던데 괜찮으셨어요?
8: 퇴근하고 오면 제프가 항상 좀 흥분해가지고 항상 온몸에 멍투성이에요.
0: 네. 아이고, 흉지겠어요. 그래도 제프가 마냥 귀여운 누나. 알고 보니 제프한테 미안함이 좀 있대요.
8: 저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그 임보를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애가 좀 웃기게 생기기도 하고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혼자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정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이제 저희도 많이 그 좀 지치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임보하면서.
0: 제프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질 수 있겠죠? 화창한 봄날. 어, 다 같이 어디 가세요?
2: 제프야, 오늘 잘할 수 있지? 들어가자. 오, 들어간다. 웬일이야? 오, 제프 잘했어.
0: 바로 봄맞이 목욕하는 날. 털갈이 시즌이라 빠지는 털이 수북하대요. 어? 야, 제프. 너 카리스마 있던 모습 다 어디 갔니? 영락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
2: 물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샴푸질 할 때는 그래도 좀 참고 있는데 이제 물소리와 물이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더 심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울고 안 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이러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닿은 경험이 없으니 제프로서는 당연한 반응. 와, 목욕 전쟁인데요. 이러다 다치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제프를 키우면서 자꾸 다치는 보호자. 결국 엄마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9: 다 젖었어요.
0: 정신을 쏙 빼놓은 제프. 얼른 물기만 닦자.
8: 진짜.
0: 제프야, 힘들어도 조금씩 연습해보자. 여름에 물놀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4: 전 물이 너무 싫다고요. 고맙습니다.
0: 그날 오후. 와, 뇨끼와 제프가 함께 산책을 나왔네요. 형님 따라서 얌전하게 걸어오는 제프.
10: 오늘은 이렇게 둘이 산책을 나왔어요?
2: 아, 제프가 집에 혼자 있으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울링하고 짖고.
0: 제프야, 우아한 뇨끼 형 따라서 산책 잘할 수 있지? 오, 위풍당당한 모습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뛰어가는 뇨끼와 제프. 아니, 뇨끼까지 왜 이러는 거죠? 안 좋은 건 빨리 담는다고 제프의 불도저 성격이 뇨끼한테 올맞나 봅니다.
2: 아, 안 되겠어요. 강아지 만나가지고. 얘가 계속 지금 강아지 보면 계속 흥분해서 산책을 못해요.
0: 폭주기관차 제프가 출동하자 얌전한 뉴키는 끌려가는데요. 아, 보호자님 컨트롤이 야, 쉽지 않겠어요.
2: 쟤! 아, 다리. 아빠 다쳤어요.
0: 또다시 다친 보호자. 뉴키는 아직 배변을 못했는데요.
2: 너 안 돼, 이제. 같이 산책 못해. 일로 와. 너 들어가 있어, 차에. 올라가.
0: 뉴키야. 아유, 쟤. 야, 그게 뭐 하는 거니?
2: 있어?
0: 제프가 오고 나서 생겼다는 뇨끼의 이상 행동.
2: 무서워. 아! 제프, 들어가. 들어가.
0: 너무나 다른 개성의 아들 둘. 아유, 키우기 쉽지 않네요.
2: 제프, 뇨끼, 앉아. 제프, 이리 와.
11: 야, 제프, 너 때문에 엄마 힘들잖아.
4: 형아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잖아.
11: 아우, 야, 너 한 대 맞아. 어? 아유.
0: 뇨끼를 위해 제프는 잠시 격리.
2: 얼른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 뇨끼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 하고 오자.
0: 웬만하면 제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8: 엄마도 항상 산책 갔다 오면 막 다쳐서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0: 모르겠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이에요, 지금.
1: 그날 저녁. 밤늦게 어디 가세요?
0: 제프야, 가자. 우와.
1: 도착한 곳은 애견 카페. 무슨 일로 방문하셨을까요? 제프 등장에 친구들은 벗은발로 환영. 아유, 까치발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프도 얼른 인사해봐. 아이고, 또 그런다, 또.
2: 누나, 꼬모 누나.
0: 네, 좋은가 봐요. 둘이 좋아해요.
1: 꼬모 누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0: 네, 저희 내일 올게요. 제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프야, 잘 있어?
1: 제프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0: 안녕.
1: 제프야, 너 엄마랑 누나 갔는데 괜찮아? 사실 이곳은 제프를 구조한 보호소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제프도 종종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3: 지금 제프만 좀 두고 가시는 거예요?
0: 네, 저희가 제프랑 같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혼자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뇨끼도 지금 제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네.
1: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제프. 카페에서도 마냥 편히 지낼 수 없대요.
4: 제프.
1: 글쎄, 친구들의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종종 싸움도 벌어지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프는 격리 신세.
4: 제프가 여기 카페다 보니까 손님분들 계실 때는 항상 호텔장에 분리돼서 혼자 있었고요. 오신 분들이랑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분리를 좀 했었어요.
1: 제프에겐 미안하지만 안전을 위한 선택. 제프야, 너 설쌤 빨리 만나봐야겠다.
2: 좀 흥분도가 심하니까 그 흥분도 조절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불안.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솔샘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냥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제프를 위해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 참, 그 제프 목소리에 놀라지 마시고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0: 네, 네. 제프야.
1: 뭐죠? 이 얌전한 반응은? 설쌤의 매직이 통한 거니?
5: 네, 냄새 좀 맡아봐.
6: 너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5: 좀 한번 앉아볼게요.
0: 네네.
2: 안녕.
1: 열심히 탐색하는 제프. 생각한 것보다 빨리 탐색을 마쳤는데요.
5: 그 행동 이후에 좀 빨리 흥분이 가라앉는 걸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 안녕.
5: 우리 뇨끼는 어디 갔어요?
0: 뇨끼 방에 안녕하세요.
1: 저를 부르신 건가요?
5: 뇨끼 안녕.
7: 안녕하세요.
5: 뇨끼 안녕. 이쁘게 생겼네. 뇨끼는 제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네. 제프는 그냥 놀고 싶고.
0: 응?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 그쵸?
0: 네.
1: 형아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동생이네요.
5: 근데 뇨끼는. 제가 제프 네. 영상을 좀 미리 보고 왔어요. 네.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0: 조금 하고 있습니다.
5: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좀 안타까웠어. 네. 보호자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네네. 데리고 오셨는데 네네. 지금 환경이랑 잘 맞지 않아요.
0: 네네. 네.
5: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1: 차근차근 제프를 파악해 볼까요?
5: 우리 제프의 모견과 부견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였을까요?
2: 그러니까 공격성이나 그 사냥 본능이 좀 있는.
5: 네, 꼭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빠르게 움직이는 아. 물체들.

0: 이런 물체들의 자극을 받고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1: 제프랑 딱 맞는 거예요.
0: 다 똑같죠. 네. 네.
2: 기질이요? 그럼 제프는 방법이 없나요?
0: 얘는 차라리 조용한
1: 네.
0: 저 교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
1: 네.
0: 계속해서 패닉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1: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인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프가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애견 카페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또 그 영업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자극이 굉장히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0: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살았다.
1: 아.
0: 이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1: 아.
0: 놓치고 싶지 않다.
1: 아. 어.
0: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체들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존과 관련된 내가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나봤다. 이게 우리 무리구나. 욕기를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1: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데 인보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지금 당장 새로운 인보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안에서
1: 네.
0: 보호자와 제프가 타협하면서
1: 네.
0: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1: 네.
0: 고민해 볼 거예요.
2: 제프는 뭐든 잘 배우니까 잘할 거야.
0: 우선 우리 네. 풀리브란 약
1: 네.
0: 한번 좀 먹어볼 거고요.
1: 네.
0: 이걸 먹고 오늘은 우선
1: 네.
0: 욕기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님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니까
1: 네.
0: 한 스푼만 떠서 네. 네, 하나씩.
2: 제프가 식탐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약도 잘 먹겠죠? 그럼 그렇지. 벌써 반응 오죠?
3: 자, 아 해봐. 이야 맛있다. 아 맛있다.
4: 오우 스맥 내 입맛에 딱 맞아.
0: 잘했어. 오케이. 제프 흥분도나 좀 불안도 떨어지는지 보고
1: 네.
0: 한번 나가볼 건데
1: 네.
0: 나가기 전에 워낙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아이니까
1: 네, 네.
0: 노즈웍 같은 거 해주고 나가셨었어요?
1: 근데 안 먹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불안하면 안 먹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1: 네, 네.
0: 불안이 좀 떨어지면 먹어요. 제프가 씹는 영상을 봤어요.
1: 아.
0: 아주 씹는 욕구가 강한 아직
1: 네.
0: 나이도 어리고 해서
1: 네.
0: 이 안에다가 꼭꼭 집어넣을 겁니다.
2: 수지 맞은 제프 맛있겠지?
0: 봐봐
1: 여기다.
0: 뭘 할 거냐면 기다려를
1: 네.
0: 시키고
1: 네.
0: 보호자님 나가기 전에 기다려 하고 가는 척 하다가 네 계속 있어야 돼. 제프 올라 기다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 이럴 때 기다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1: 제프 기다려.
0: 네.
1: 기다려.

0: 어, 제.
1: 그렇죠.
0: 앉아. 옳지. 잘했어.
1: 네.
2: 제프가 간식에 빠져 있는 동안 얼른 나가보는데요. 연습할 때 맛있는 간식은 필수겠어요.
1: 그럴 때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돼.
2: 탁자 위에 있는 간식까지 기억한 제프. 와, 뛰어난 본능인데요. 맛있지, 제프야? 그동안 1층에 내려온 설쌤과 보호자. 이제부터 홈캠으로 관찰할 건데요. 제프의 분리불안 테스트 시작합니다. 간식을 싹 해치우더니 금방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제프야, 반칙이지 이건. 처방약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전혀 멈출 생각이 없는 제프. 이대로 솔루션 실패?
0: 근데 이 창가랑 여기랑 그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찾으려고요.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 하울링은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0: 아...
1: 전형적인 내 무리를 부르는 소리.
0: 아...
1: 나한테 오라고.
0: 빨리 오라고. 불안하니까.
1: 네.
0: 아...
2: 그 순간.
1: 좋아. 좋아.
0: 괜찮다. 어, 이런 거 처음 봐요. 앉는 거.
2: 집에 혼자 있을 때 결코 앉은 적이 없었던 고집불통 제프.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엎드리기까지.
1: 지금 엎드렸어요. 네, 이 고개까지 떨궈지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뭔가 패턴이 있죠?
0: 네.
1: 좀 좋아졌다가 참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0: 네.
1: 참았다가 올라왔다가. 고개 떨겼어요.
0: 어.
1: 네. 아, 이 상태로 좀만 유지되면 되는데 네가 좀만 이겨내봐.
0: 근데 평소에는 짖는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1: 이거보다 좀 더 강하죠?
0: 네.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안 짖는데요, 평소보다?
1: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될 것 같아요.
0: 아.
2: 와, 제프야. 너 가능성 있대.
0: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올라타고 막 깨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1: 흥분도 컨트롤이 좀 돼서. 제프, 저희 네. 분리불안 연습 해봤는데
0: 네.
1: 지금 첫 번째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을 줄여줬는데
0: 네.
1: 아직까지 분리불안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네.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절해서
0: 네.
1: 다음번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0: 네.
1: 이제는
0: 네.
1: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프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프가 좋아하는 산책을
0: 네.
1: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
0: 네.
1: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0: 네.
1: 제가 제프와 보호자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0: 네.
1: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산책을
0: 네.
1: 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0: 감사합니다.
1: 네.
2: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어디로 온 걸까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1: 제프는 도시에 있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자기 본능을 깨우고
0: 네.
1: 가보고 싶은데
0: 아.
1: 아까처럼 짧은 줄에 자꾸 이렇게
0: 네.
1: 잡아버리면 그 줄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선
0: 네.
1: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0: 아.
1: 연습이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진짜 긴 줄을 가져왔어요. 아. 진짜 길죠? 그래서 이거 보호자님이 컨트롤
0: 네.
1: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0: 아,
1: 보여드릴 건데
0: 네.
1: 이렇게 잡혔죠?
0: 네.
1: 그러면 이 왼손으로 네, 덮으면서 네. 이렇게 잡으세요.
0: 아.
1: 그리고 이거를 쭉 끌고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팔자가 나오게. 제가 이제 갈 거예요.
0: 네.
1: 스르륵 놓으면
0: 네.
1: 가까이 오시면서 다시 회수해보세요. 걸으면서
0: 이렇게
1: 그렇죠.
0: 맞나요?
1: 네, 좋아요.
0: 네.
1: 아주 좋아요.
0: 이렇게?
1: 네, 좋아요.
0: 네.
2: 제프야, 우리 같이 걸어볼까?
1: 제프.
2: 간식으로 제프를 유혹하는 설쌤. 우리 제프는 간식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1: 자, 이런 거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녀야 돼.
2: 그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목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포인트.
1: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접어주고.
0: 네.
2: 근처에 개가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바로 반응이 온 제프.
1: 예, 지금 개 보고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0: 아,

0: F야, 그만 쳐다봐.
1: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네.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2: 제프! 제프!
1: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끌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세요. 네. 완전 지금 강아지 꽂혀있죠?
2: 네.
0: 제프야, 그만 가.
1: 멈춤을 시킬 거예요. 네. 멈추고 네. 다시 줄을 살짝 늘려볼 거예요. 네. 그리고 멈춰있죠?
2: 네.
1: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0: 제발, 제발 제프야, 널 믿는다고. 고기를 돌렸어요.
1: 옳지. 지금 먹을 생각은 없는데 자기 네. 스스로 잘 빠져나온 거예요.
2: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1: 네.
3: 엄마, 저 잘했죠?
2: 절로 안 가는 게 지금 희한하네.
1: 오히려 줄이 안 당겨지니까 흥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요.
2: 네.
1: 옳지. 오히려 지금 네. 누가 더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요.
2: 제프가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러니까 제프는 이런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1: 많이 필요해요. 네.
2: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직도 여기가 좀
1: 약간은 긴장했는데 이 정도 꼬리 나쁘지 않습니다.
2: 아.
1: 너무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네. 그럼 편안하다는
1: 근육이 지금 이완된 느낌이
2: 네네네.
1: 들죠. 뭐 어떤 근육 하나 막 딱 긴장된 느낌이
2: 네네.
1: 없죠. 저는 그런 시간과 산책을 제프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회복의 시간이다.
0: 다음은 밖에서 실전 연습.
1: 안 끌게요. 셋. 살짝. 옳지. 칭찬하면서.
2: 잘했네.
1: 막 팍팍 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2: 네. 어머, 저렇게도 걸을 수가 있네.
1: 이족보행하면서 가는데 지금 얘 발걸음 보세요.
2: 네.
0: 너무나도 다른 제프의 비포 애프터.
2: 풀도 먹어보고.
1: 먹어보다 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먹어요. 보세요. 느긋하게.
0: 제프만 졸졸 따라가는 설세.
2: 와, 저렇게 편하게.
1: 그렇죠.
2: 되는데.
1: 뒤돌아보죠.
2: 와.
1: 어느 정도 가면 뒤돌아보죠.
2: 네.
1: 이런 걸 해봐야 돼요.
2: 아.
1: 얘네가 무제한으로 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항상 오히려 자유로운 산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뒤돌아봐요. 잘 오나?
2: 오고 있나? 이렇게요.
1: 네.
3: 풀 좀 먹게 잠깐 기다려줘요.
1: 우선 이 스니파리 산책은
2: 네.
1: 인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2: 네.
1: 그동안은 줄만 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네.
1: 줄 달면 싫어했잖아요.
2: 네네.
1: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2: 네네.
1: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네. 좀 저기서 아예 줄 없이 뛰어놀고 좀 긴 줄을 편하게 하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책할 수 있는
2: 네.
1: 그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 네.
1: 이렇게 잡으시고.
0: 이제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
1: 천천히.
2: 네.
0: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2: 제가 또 막 또
0: 제프야, 엄마랑 잘 해보자.
1: 자, 이제 회수하면서 제 냄새 맡을 때
2: 네.
1: 회수하면서 따라가세요.
2: 네.
0: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제프.
1: 네. 네,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너무 길어질 때만 가자 해보시는 거예요.
2: 네.
1: 가보자고 해보세요. 따라올 것 같아요.
2: 제프, 가자.
0: 보셨어요, 지금?
2: 제프, 가자.
0: 와, 너무 멋있다, 제프야.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아이였더니 감격이다, 감격.
1: 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산책 잘하는 것 같네.
2: 걸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편안하죠?
2: 네.
0: 제프와의 산책 데이트는 앞으로도 쭉 점점 더 좋아지겠죠?
1: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1: 네. 제프도 보호자님 아니었으면 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도
2: 네.
1: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제프가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가 이렇게 안정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게 됐어요.
1: 네, 맞아요.
2: 네.
1: 네, 모든 강아지들이
2: 네.
1: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신한테
2: 네.
1: 맞는 환경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2: 네.
1: 어떻게 이 내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2: 네.
1: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 제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좀
2: 네.
1: 제프 조금 더 임시 보호하는 동안
2: 네.
1: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 네.
1: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제프야, 우리 진짜 진짜 행복해지자.
1: 아예 다 풀어, 그냥 아예 자유를 줘보세요.
2: 네. 제프.
0: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는 제프.
1: 한번 좀 뛰어볼까요?
2: 네.
1: 가르죠. 그동안 저 목줄에 너무 시달렸어요. 셋!
0: 목줄 안 하는 견생. 모든 개들의 꿈 아닐까요?

0: 얘는 자유를 원하는 애예요. 아... 근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네. 맨날 목줄 잡고 이만한 줄에다 이랬으니
1: 통제만 하고
2: 와 정말 잘 달린다 제프야.
0: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줄을 해도 자유롭게 노는 연습.
2: 아...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 제프 점점 좋아지겠죠? 뭐라고요? 벌써 좋아지고 있다고요? 새나개에 날아온 희소씨. 우리 제프가 달라졌어요. 오토바이 소리에도 무반응, 여유 가득한 산책까지. 제프는 풀을 참 좋아하는구나. 분리불안 연습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요. 아직 찌짐은 있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잘 기다린답니다. 분리불안도 타견 반응도 제프는 이겨낼 수 있다. 아자아자. 행복해야 해 제프.

0: 씨가 눈이 돌아 있어요.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1: 안녕하세요. 사차오게 핀서이 성.
2: 아 이거.
1: To me, they're an ideal.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3: Down. Good girl.
4: Out.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5: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

0: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먹어볼라? 아이스크림 온다, 그러면서.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김선영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만에 만드는 반찬 레시피. 요리 초보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반찬. 휘리릭 볶기만 하면 끝. 간단하지만 감칠맛은 일품인 어묵 양배추 볶음부터 날이 더워지면 더 자주 찾게 되는 입맛 도는 무침 요리. 매콤 새콤한 양념에 맛있게 비벼먹는 쫄깃쫄깃 골뱅이 채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 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체육을 살떠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3: 선생님, 네. 이 양배추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곁들이면 좋은 반찬이 되잖아요. 네. 오늘은 어묵을 넣어서 맛을 더 살렸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 네, 일단 어묵 4장 정도 네. 좀 얇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배추 200g, 네. 그다음에 당근, 대파, 네. 마늘, 오일이 필요합니다.
3: 네, 선생님.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네. 저는 이게 통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라면서요.
4: 이게 바로 통들깨예요. 우리가 들깨가루는 많이 넣어서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통들깨는 톡톡 씹히는 식감이 아주 재밌어서 오늘 제가 통들깨 준비했고요. 네. 양념은 간장, 네. 굴소스, 설탕, 네. 맛술,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3: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이 재료만 봐도 요리가 쉽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밑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어묵 네. 양배추 볶음 할 건데 자 어묵이 나와서 너무 신나요.
4: 어묵 좋아하죠?
3: 그럼요. 네.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묵 좋아하는데 네. 근데 어묵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두께도 여러 가지잖아요.
4: 맞아요. 그래서 어묵 구입하실 때 뒤에 성분이 어육 함량이 높은 걸 구입해갖고 오시는 게 좋고 네. 오늘은 도톰한 것보다는 좀 얇은 거. 요게 한 장에 한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어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길쭉길쭉하게 썰 거라 저는 길이로 이렇게 썰게요. 넓이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0.3에서 0.5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써시면 될 것 같고요.
3: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는 왜 고구마 스틱 정도 그 정도 길이, 그 다음에 얇게.
4: 비유 너무 좋다.
3: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엄마가 어묵 반찬 해주면 정말 잘 먹었거든요.
4: 네. 정말 어묵은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그럼요.
4: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썰어서 네. 네, 제가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양배추. 예. 사실 양배추는 한 통 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드시기도 하고 쌈싸 드시기도 하고 예. 정말 많이들 잘들 드시고 계시는데
3: 그럼요.
4: 오늘 또 어묵이랑 볶아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3: 네.
4: 자, 요 줄기 쪽이 약간 굵어서 네. 드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줄기 쪽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3: 양배추는 참 몸에도 좋지만 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4: 양배추가 보통 이제 겨울이 제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양배추가 좀 약간 이렇게 너플너플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알이 차려고 할 때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꽉
3: 예.
4: 차죠.
3: 예.
4: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이거는 훨씬 더 조금 굵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3: 예.
4: 0.7cm나 0.5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대로 썰지 않고 결을 꺾어 썰었죠.
3: 그러게요.
4: 아삭아삭하라고. 결대로 썰으면은 차분해지는데
3: 예.
4: 이렇게 결을 꺾어 썰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3: 소리도 훨씬 더 나고 예.
4: 아우 아삭아삭하다니까 내가 말을 줄이게 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3: 네.
4: 어우 볼륨감이 이씨 네. 이렇게 이거 근데 볶아서 숨죽으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 맞아요.
4: 네, 그 정도.
3: 사실 뭐 양배추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지만 네. 생으로 먹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서.
4: 맞아요.
3: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4: 자, 이제 색깔이 약간 붉은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붉은색 담당으로 자, 당근을 약간만 쓸 거예요. 당근이 색깔이 이제 오렌지 색깔이라 네. 예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3: 어떤 단점이요?
4: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3: 오.
4: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넣으려면은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3: 네. 이렇게 중간중간 또 몸에 좋은 당근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또 그다음에 보기도 좋고.
4: 그렇죠. 당근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양 성분이 베타카로틴이에요.
3: 아, 맞아요. 베타카로틴.
4: 베타카로틴은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3: 그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4: 아니요. 흡수를 시키려면은 기름 성분의 영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볶아서 드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3: 아, 그래야 몸에 또 제대로 이제
4: 흡수가 돼요. 되니까. 비타민 A로. 네. 자, 그다음에 네. 대파.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먹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죠.
3: 그러게요. 이 베타카로틴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흡수가 되려면 기름에 볶아야 한다.
4: 네. 지방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 우리가 왜 당근을 된장에 된장 쌈 같은 걸 찍어 먹는 거는 예. 된장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어서
3: 아 이유가 있었구나.
4: 맞아요.
3: 네. 이렇게 알아가네요, 선생님, 진짜.
4: 네. 자, 이렇게 이제 파를 예? 송송송 썰었어요. 자, 그러면 네.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약간의 그 기름을 좀 빼볼까 해요.
3: 기름을 뺄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뭐 뜨거운 물에 데쳐도 되지만,
3: 예.
4: 이거를 뜨거운 물을 살짝만 그냥 껴줘서 가볍게 이렇게 해줄게요.
3: 저희 커피포트에 물을 좀 끓여놨는데요.
4: 네.
3: 그냥 끼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4: 네, 살짝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진짜 질문 많이 듣는 게 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3: 자,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4: 정답은
3: 네.
4: 그렇진 않다.
3: 오.
4: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3: 그쵸.
4: 그런데 사실은 하면 기름을 약간 뺄 수가 있으니까 예. 건강에 좋다.
3: 취향에 따라 또, 예.
4: 입맛에 따라.
3: 그래요, 네. 맞아요.
4: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예. 양념을 먼저 만들고 그럴까요?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3: 네. 양념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4: 맞아요. 지금 뭐 조금 이 볼륨감에 비해서 네. 양념이 이렇게 과하지 않죠.
3: 예.
4: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간장, 양조간장.
3: 네.
4: 그 다음에 이거 굴소스예요.
3: 굴소스 들어가면 또 풍미가 달라지죠.
4: 그렇죠. 예.
3: 근데
4: 굴소스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3: 예.
4: 자, 맛술. 왜냐하면 저 또 어묵도 생선이라.
3: 맞아요.
4: 네. 맛술 넣어주고요.
3: 예.
4: 자, 굴소스하고 간장 들어가면 이제 짜단 말이죠.
3: 네.
4: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통깨.
3: 통깨.
4: 네, 통깨 들어가고 참기름 넣어줘요.
3: 자,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깨가 들어갔잖아요.
4: 네.
3: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4: 이게 통 들깨예요.
3: 들깨.
4: 우리가 왜 들깨가루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3: 아, 갈아서.
4: 네. 그런데 이거는 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씹어서 이렇게 드실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요.
3: 예.
4: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들어서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3: 예.
4: 요거를 여기다 안 섞고 이따가 볶을 때 뿌릴게요.
3: 재료를 넣는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4: 네. 자. 저는요, 기름 두르고 파부터 넣어서 파기름을 좀 내줄게요.
3: 파기름.
4: 네. 근데 지금 마늘도 넣어서 이렇게 볶을 거란 말이죠.
3: 네.
4: 그런데 같이 안 넣고 지금 파부터 넣는 이유가 있어요.
3: 네.
4: 마늘은요,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보다 더 많아요.
3: 오, 정말로요?
4: 네. 그래서 같이 넣어주면 네. 마늘이 먼저 타요.
3: 맞아, 맞아.
4: 단맛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파부터 조금 향을 내주다가 마늘을 넣어서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3: 향을 조금 내고 지금 자, 파기름 향이 너무 좋아요.
4: 네, 마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3: 네.
4: 마늘 들어가고요. 자, 이제 바로 어묵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3: 네.
4: 왜 그러냐면 어묵이 네.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3: 네.
4: 때문에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자, 수분을 좀 날려주면서 바삭바삭하게 할 때는 열이 세면은 타겠죠.
3: 네.
4: 이때는 조금 불 좀 줄여서
3: 네.
4: 볶아보도록 할게요.
3: 네. 몇 분 정도 볶아지면 좀 맛있게 볶을 수 있나요?
4: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3: 예.
4: 네. 자, 그래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3: 네.
4: 1분 30초.
3: 1분 30초.
4: 네. 일단은
3: 아 근데 선생님 이 파기름 향과 이 어묵의 그 우리가 맛있는 향 있잖아요. 그 감칠맛 나는 향. 이게 섞여서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4: 네, 사실은 뭐 어묵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 예. 지금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더더더 맛있게 제가 드실 수 있게 해 드릴게요.
3: 지금 먹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고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양배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 맞아요. 예.
3: 건강을 생각해서 더.
4: 네, 좀 더 볼륨감도 있고.
3: 예. 선생님 이제 양배추하고 이것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당근이랑?
4: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3: 오 진짜?
4: 양배추, 당근, 예? 그다음에 양념장까지. 예. 그러니까 요 어묵 한 1분 3초 정도 볶아주는 거는 볶아줄 수 있겠죠?
3: 그럼요.
4: 네. 네, 자, 이 정도 해서 네.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긴 하지만 네. 확실히 식감은 그 전에 드셨던 것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3: 네.
4: 이때 불을 약하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3: 네.
4: 자, 이제 다 넣어주세요.
3: 다 넣어요?
4: 네, 자, 저 불 세게 합니다. 불 올렸어요.
3: 네. 자, 뭐 그런 말,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죠?
4: 어우, 나 그런 말 싫어해.
3: 아, 알겠습니다.
4: 다 때려 넣는다는 말 너무 싫어해.
3: 다 쏟아 부어볼게요.
4: 네, 예. 다 쏟아서 넣어주세요.
3: 예.
4: 양념장 넣어주실래요? 이제, 예. 이제 양배추가 살짝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3: 양념장이 이렇게 보시기에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괜찮은 거죠, 선생님?
4: 왜냐면 어묵에 예. 양이 약간 간이 돼 있어서.
3: 양념장 넣고 나서는 불 조절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이미 아까 양배추 넣을 때부터 불은 올렸어요. 강불로.
3: 불 좀 올려도 되는 거예요?
4: 네, 이제는.
3: 아, 양...

0: 그래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그리고 재료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배추 들어갈 때부터는 불을 네. 세게 하셔도 돼요.
0: 아니, 양념이 많지 않아서 금방 타버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1: 네, 지금 맛있게 돼가고 있죠.
0: 향이 너무 좋아요.
1: 자, 이제 통들깨 예? 제가 넣을게요. 자. 통들깨, 자.
0: 이야. 이렇게 늦게 자.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1: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 네.
0: 야, 네. 양배추 들어가니까 정말 푸짐해졌는데요.
1: 네. 자, 그러면은 이 통들깨는 기호대로 예. 넣으세요. 좀 톡톡 터지는 식감을 좋아하시면은 예.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네. 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0: 네.
1: 자, 저 불 끌게요. 완성입니다.
0: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묵이.
1: 네. 자, 불 끌게요.
0: 네. 네.
1: 자,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검은깨처럼 예. 보이지만은 네. 이따가 드실 때는 톡톡 터지는 식감은 다르다는 거.
0: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묵으로 했는데 네. 만약에 조금 적은 칼로리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어묵 대신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1: 네, 두부면 같은 거 예. 요새 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두부면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0: 그러게요. 출출할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진짜 이렇게 탁탁탁탁 박힌 게 예. 정말 입에 넣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예. 느껴지시죠? 네. 자, 요거 드시면은 정말 씹는 즐거움이 있는 네. 어묵 양배추 볶음입니다.
0: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어묵 양배추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은 채 썰고 양배추는 줄기를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어묵은 체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굴소스, 맛술, 설탕,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대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어묵을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 양배추, 당근을 넣어 볶다가 양배추 숨이 죽으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통들깨를 넣어 볶다가 남은 통들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이 골뱅이 무침 하면 야식의 대명사고 네. 그 안주의 대명사지만 오늘은 비타민 가득한 채소를 넣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1: 네, 아주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네. 골뱅이 채소 무침 만들어 볼게요.
0: 네, 재료 볼게요.
1: 네, 일단 골뱅이 큰 캔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전 오늘 오징어도 약간 넣어줄게요.
0: 진미채.
1: 네, 진미채 오징어. 그 다음에 채소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딱 제 눈에 띈 채소는 상추, 네. 적근대, 오이입니다.
0: 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네.
0: 선생님, 이 골뱅이 요리는 워낙 많이들 따라하셔서 다들 어떤 양념이 들어갔나 집중하고 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양념 한번 볼까요?
1: 네, 일단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짜니까 설탕 들어가고요.
0: 네.
1: 전 오늘 간을 소금으로 네. 해줄 거예요. 약간 붉은색이 더 붉게 보이도록.
0: 네.
1: 그다음에 새콤한 담당인 식초하고 매실청 들어가고요.
0: 네.
1: 마늘하고 깨소금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는데 골뱅이 우리 캔 국물 있잖아요.
0: 네.
1: 그거 한 두 큰술 정도를 좀 이용할 거예요.
0: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골뱅이 캔 하나를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고 요 골뱅이를 좀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0: 예, 아무래도 커서 좋긴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조금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적당하게 네, 네. 썰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골뱅이 썰실 때 있잖아요.
0: 네.
1: 어떤 분은 이렇게 써시는 분 계세요.
0: 맞아요.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 그런데 골뱅이가 나 골뱅이야 하고 하려면 이렇게 표면적이 약간 좀 넓게 썰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0: 길이감 있게, 그렇죠?
1: 네. 아니, 골뱅이 좀 써세요. 그랬더니 땡글땡글하게 썰어.
0: 저도 그렇게 썰 뻔했어요, 선생님.
1: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오, 골뱅이구나. 이렇게.
0: 맞아. 선생님. 네. 저도 이 골뱅이 무침에 이 맛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 골뱅이 무침을 엄청 많이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이게 또 한번 맛을 보고 정말 이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골뱅이가.
1: 네. 이 골뱅이가 그거 아세요? 약간 그 철쭉 있잖아요.
0: 예. 네. 네,
1: 철쭉 필 때쯤 돼서 올라온대요.
0: 오.
1: 왜냐

0: 왜냐면 짝짓기를 하려고.
1: 요
0: 네,
1: 봄에.
0: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잡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는 이제 통조림이긴 하지만
1: 네.
0: 철쭉꽃 필때 골뱅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1: 신선할 때 통통하게.
0: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1: 네.
0: 제가 이렇게 담아놓을게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진미채 준비를 했잖아요.
1: 네.
0: 진미채는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제가 썰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골뱅이 국물 요거 남잖아요.
1: 네.
0: 우리가 2큰술을 덜어서 양념장에도 쓸 거지만 요렇게 해서 오징어채를 요렇게 네, 오징어채를 요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1: 선생님, 그냥 물을 담아도 되는데 왜이 골뱅이 물을 넣는 거예요?
0: 골뱅이 국물에 그 맛있는 이제 맛이 싹 있잖아요.
1: 예.
0: 골뱅이의 그 향과
1: 네.
0: 그 골뱅이의 향과 맛을 이 오징어에도 약간 넣어주기 위해서 국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1: 근데 저희 집에 황태포가 조금 있는데 황태포 넣어도 돼요?
0: 그럼요. 이 지금 제가 오징어채 하듯이
1: 네.
0: 똑같이 황태포도 요 골뱅이 국물에 이렇게 재워 놓으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불려놨어요,
0: 네,
1: 진미채를.
0: 불려놨어요. 네.
1: 확실히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맛이 쏙 빨아당긴 것 같은데.
0: 골뱅이가 쫄깃쫄깃한데 오징어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요거 그럼 물기를 짜서 쓰나요?
0: 이따가 이제 버무릴 때 제가 장갑을 끼고 꽉 물기를 짜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1: 알겠습니다.
0: 좀 같이 어울릴 채소를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채소 이제
0: 네.
1: 해볼게요.
0: 자,
1: 예.
0: 오이 반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1: 자, 골뱅이 무침하고 오이 잘 어울리죠?
0: 네, 오이 잘 어울리죠. 오이의 그 향이
1: 네.
0: 골뱅이의 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오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네.
1: 먹기 좋은.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이렇게 썰어놨고요.
1: 혹시 집에 다른 자투리 채소 있으면 같이 넣어도 돼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재료의 양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1: 예.
0: 여러분들이 있는 채소는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말해 뭐해. 그쪽에 집에 있는 거다 넣으면 되죠. 몸에 좋은
0: 그렇죠.
1: 건데.
0: 만약에 깻잎 있다 그러면 깻잎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미나리, 당근 뭐 이런 거다 활용하셔도 돼요.
1: 그쵸.
0: 자, 이렇게 해서 접근 데까지 해놨고요. 자,
1: 예.
0: 상추.
1: 상추.
0: 이때도 또 이렇게 제가 요거 썰면은
1: 네.
0: 청상추만 요 지금 이 적상추잖아요.
1: 예.
0: 청상추는 안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됩니다.
1: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올라오지?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0: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볼게요.
1: 자, 채소까지.
0: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1: 네.
0: 만들어서 버무리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1: 예.
0: 자, 무칠 거라 그냥 큰 볼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1: 자.
0: 일단은
1: 네.
0: 칼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
1: 우!
0: 그 다음에 고추장.
1: 예, 이 골뱅이 무침은 확실히 매콤해야 더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맞아요. 2큰술씩 넣어주고요.
1: 예.
0: 여기다가 보통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저는 오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1: 오.
0: 이유가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약간 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더욱더 붉게 보여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고요.
1: 색감을 생각해서.
0: 네. 자, 설탕 약간
1: 네.
0: 넣어주고요. 이제 골뱅이 무침 하면 좀 새콤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식초 넣어줘야 되고요.
1: 새콤, 달콤, 예, 매콤.
0: 또 매실청. 이 매실청이 골뱅이 무침에 잘 어울리는 게
1: 네.
0: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은 골뱅이와 양념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고요.
1: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요.
0: 정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틀려요. 이 매실청이 골뱅이의 그 약간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싹 상쇄시켜줘요.
1: 매실청.
0: 네, 그래서 있으시면,
1: 예.
0: 있으시면 꼭 넣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여기다 마늘은 정말 약간.
1: 마늘 약간.
0: 자, 깨소금.
1: 예.
0: 그다음에 참기름.
1: 네.
0: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따가 우리가 골뱅이도 무쳐야 되고, 채소도 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양념에 중량을 조금 늘려야지만, 그 부피가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무릴 수가 있어서,
1: 그거 아까 골뱅이 물이었죠?
0: 네, 골뱅이 국물,
1: 거기 국물.
0: 이렇게 2큰술 정도를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1: 양념장만 봐도 벌써 먹음직스러운데.
0: 네.
1: 선생님,
0: 네.
1: 저 아까 이 진미채 골뱅이 물에 좀 담가놨는데 이거 짜신다고
0: 네,
1: 했잖아요.
0: 일단은 먹을 때는
1: 예.
0: 이제 요거를 꽉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1: 꼭 짜야죠.
0: 네. 자, 지금
1: 예.
0: 이 골뱅이 국물이 들어가서 맛도 들었지만 양념이 들어올 길도 열어줬을 거예요.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넣어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0: 이거를 채소까지 넣어서 다 함께 버무리잖아요. 네. 네, 저는 안 그렇게 해요.
1: 왜요?
0: 그냥 골뱅이는 골뱅이가 딱 보여야지 골뱅이구나라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2: 아.
0: 그래서 완성 그릇에다가 바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골뱅이하고 진미채하고 일단은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처음부터 이 완성 그릇에 이렇게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채소가 부피감이 더 있으니까 이 넓은 곳을 채소한테 양보하고.
2: 야, 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묻히니까 확실히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따로.
0: 맞아요. 그리고 같이 섞어서 먹을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것보다. 요즘은 먹을 때도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우리 취향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예. 그래서.
2: 아우,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이거 캔 하나면은 정말 양이 푸짐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소면 같은 거 만약에 넣어서 드실 경우에는 양념만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이 진미채랑 그 다음에 골뱅이 묻힐 때는 좀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지금은.
0: 네. 슬쩍 버무려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 아, 먹음직스럽게. 이야. 선생님.
0: 네.
2: 밥 반찬으로도 최고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뭐, 행복이 따로 있나요?
2: 그럼요.
0: 이런 게 행복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골뱅이 채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골뱅이는 체에 받쳐 골뱅이 국물을 분리한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진미채에 골뱅이 국물을 부어 불려줍니다. 반 가른 오이는 엿을 썬 뒤 젓근대,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고추장, 소금, 설탕, 식초,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골뱅이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미채는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고 골뱅이를 넣어 함께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양념한 골뱅이, 진미채를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오이, 젓근대, 상추를 섞어 곁들여주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의 인생 반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6: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17: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8: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9: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6: 얘들아, 밥 먹자!
19: 오, 뭐, 이거. 또 시작.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7: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8: 아오라! 완타나메라!
9: 쿠바 사람들은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사는.
10: 생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여행의 낭만과 열정을 꿈꾼다면 바로 여기 쿠바입니다.

0: Yo quiero.
1: Quiero. 뜨거운 이상을 꿈꾼 혁명가들과 생생한 현실이 공존하는 땅.
2: 눈 뜨고 일어나면 커피라기가 떨어져요. 역시. 아저씨는 욜로 타신대요, 운전사 아저씨는. 흰색, 15색, 성현식. 와, 너무.
3: 밤에 보는 쿠바가 또 음악과 춤, 정말 이 밤을 불사르면서.
1: 쿠바살이 18년 차. 쿠바 사람이자 여행자로 살아온 시간. 보통 여행자들은 보기 힘든 쿠바의 리얼한 일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0: 카리브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섬나라. 쿠바까지 가는 길은 멉니다. 직항이 없어 3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쿠바에 도착. 이번 여행은 아바나에서 시작합니다. 쿠바 하면 흔히 시간이 멈춘 나라라고 하죠. 18세기에 지어진 건물에서 여전히 사람이 살고 1950년대에 올드카가 거리를 누비는 곳.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그 어디보다 자유로운 나라. 오늘은 남들 다 가는 여행지 말고 아바나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아바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쉼터인데요.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죠? 근데 이 나무 별명이 참 재밌습니다.
1: 여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나무를 보이시죠? 이 나무는 자구웨이, 자구웨이라는 나무인데 뭐라 그럴까? 얘 별명이 좀 배은망덕한 나무 이런 뜻인데 그 이유가 쿠바 분들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멋있고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이 뿌리가 너무 강하니까 뿌리가 땅속에서 타고 들어가서 이 보도블록을 다 올려요. 보도블록을 그러니까 그 인도도 다 망가지고 잘못하면 뭐 물탱크 지나가는 파이프도 다 뚫어버리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일단은 그 웅장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아하고
0: 나무가 주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만큼 아바나 사람들도 나무의 멋진 자태를 인정하는 거죠.
1: 이렇게 줄기들이 내려와서 다시 바닥으로 바닥에 닿으면 다시 땅속을 파고들어서 뿌리로 그러면서 이 뭐지 몸뚱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0: 덥거나 아주 덥거나 두 계절밖에 없는 아바나에서 더위를 식혀주는 쉼터이자 아이들을 데려와 놀기 좋습니다. 놀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노느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1: 타잔이다, 타잔. 하나, 둘, 셋. 이야! 그리고 그네로도 좋을 것 같아. 이야!
0: 이번에는 아바나에서 요즘 뜨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쿠바에서 유일한 한글 학교. 한류 열풍은 쿠바라고 해서 다를 게 없죠. 지난 2월 한 쿠바 수교를 맺고 나서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쿠바 한글 학교의 교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미녀 반, 우리 뭐지 특활 반이어가지고 미녀 부르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친구는 뭐지 공모전에 출마해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한국도 갔다 왔어요.
2: 미녀 노래 촬영했고 우리 친구들이랑
0: 상까지 받은 실력 한번 봐야죠.

0: 아리랑가락에 리듬을 타는 살사 춤이라니. 저 살사 스텝 보이세요? 아프리카와 스페인 문화가 융합된 문화적 다양성 덕분인지 쿠바 젊은이들은 타 문화에 개방적이고 어울려서 즐길 줄 알죠. 최신 케이팝이 휩쓸 것 같지만 가장 인기 있는 건 의외로 한국 전통음악이에요.
1: 여기 어떻게 배웠어요? 유튜브로 다 배웠어요.
2: 전통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으로 전통음악 왔어요. 멋있어요. 전통음악에...
3: 네. 우리 PD님이 장구 정말 잘했죠.
4: 사람이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궁채라고 해요. 궁채. 이거는 열채.
0: 우리 테마기행 PD가 흥이 나서 직접 장구채를 잡았습니다. 제대로 장구를 배울 기회가 없던 학생들은 동영상 찍기 바쁩니다. 20살 갓 넘은 쿠바 학생들이 장구에 깊이 빠진 게 저도 신기합니다. 이 한글 학교는 2022년 문을 열어 현재 4학년까지 120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교사는 5명, 전부 현지인이죠. 주중은 물론 금쪽 같은 토요일에도 나와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어 수업 한번 보시죠.
5: 주원, 이사벨라, 안나. 안나 씨.
6: 안나 씨.
5: 언제 한국에 가요?
6: 겨울옷을
5: 많이 가지고 가세요.
6: 많이 가지고 가세요.
5: 네, 고마워요.
0: 한국과 네, 쿠바 고마워요. 수교 전에 세워진 한글 학교라 교재도 선생님도 부족한 게 현실이죠. 하지만 뜨거운 한류 덕분에 배움의 열정은 더 뜨겁습니다.
7: 좋아하실 거예요.
8: 저희 학기가 9월부터 이번 6월까지거든요. 9월에서 지금까지 9, 10, 11, 12, 1, 2, 6개월 공부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9: 3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지만 다음에 혼자 배웠어요.
3: 왜 공부하시게 되신 거예요?
9: 그냥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K-POP 비디오를 봤어요. 그때 사랑에 빠졌어요. 한국 문화에 사랑에 빠졌어요.
10: 20살이에요. 드라마 너무 좋아요. 그래 한국어 너무 좋아요.
0: 어쩌죠? 일이 더 커졌습니다. 열정하면 쿠바, 흥이 한번 오르면 대충 끝나지 않죠? 제대로 보여주겠답니다.
1: 아까 교실에서 약간 맛배기로 그동안 연습한 걸 보여드렸는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찬답니다.
0: 한복을 입고 장구와 징까지 야무지게 챙겨들고 무대를 찾아 나섭니다. 독학으로 익힌 장구와 노래를 보여주겠다니 묘한 기대와 감동이 생기는데요. 뭉클해집니다. 오늘 제대로 날 잡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방송사에서 왔으니 뮤직비디오

0: pienso cuando lo interpreto, en que llegue a la persona ese dolor, esa tristeza, ese pesar.
1: Es como si estuviera viviendo un sueño realmente, porque normalmente nosotros nos imaginamos la cultura, la vemos a través de los dramas, y entonces una vez que nos podemos poner los trajes, que podemos cantar con su idioma, nos sentimos más cerca de Corea y es nuestro sueño viajar a Corea y vivirla.
2: 우리 학생들이 한국과 쿠바를 잇는 가교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아바나는 항구 도시로 시간이 멈춘 도시답게 식민지 유적과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모로성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막대한 황금과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 나르던 관문이었죠. 영화로도 유명한 캐리비언 해적들의 표적이 된 배들을 보호하고 아바나를 철통같이 수비하던 요새였죠. 지금 쿠바인들의 조상이 된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왔던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화려함이 일품인 아바나 대극장에선 여전히 공연이 열리고요. 17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절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아바나 대성당도 아바나 사람들의 일상 공간이죠. 성당 정면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3: 보통은 양쪽 탑이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게 특징이에요. 그 다른 이유는 이곳이 다 습지여가지고 이 성당을 지을 때 바닥을 메꿨는데 아마 그 무게 때문에 이쪽 또래를 지었을 때 이쪽 또래 지을 때 무게가 달라가지고 균형을 맞추느라고 모양이 좀 틀어졌다고 합니다.
2: 쿠바 농담 중에 쿠바에 오는 걸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먼 데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시선도 있잖아요.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수많은 춤과 음악이 탄생하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헤밍웨이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쿠바를 사랑한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예술가의 동상을 군데에 군데 세울 만큼 춤과 음악은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 아바나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천천히 시내를 걷는 겁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순간을 볼 수 있거든요.
3: 여기는 우편함, 편지.
2: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을 담은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면 진짜 간답니다. 저건 뭘까요? 아바나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낡은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다 보니 고층으로 물건을 올려보내는 쿠바식 배달법이죠.
3: 아, 15세! 15세! 성년식!
2: 화려하게 치장하고 인생 사진을 찍는 소녀들도 종종 만날 수 있답니다.
3: ¿Qué cumple? ¿Qué día cumple?
4: Hoy.
3: 오늘이 생일. 오늘이 15세 생일이네요. 와, felicidades.
4: Gracias.
3: 나는 무슨 K-POP주로 나왔는 줄 알았어. 여기 쿠바는 15세를 성년식, 그러니까 네가 이제 성년이 됐다라는 거를 축하해 주고 또 가장 아름다운 나이, 가장 예쁜 나이. 그래서 이 예쁜 나이에 사진을 찍어서 크게 확대를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딸 있는 집들은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제일 예뻤는 우리 춘향이가 15세 아니었을까요? 가장 예뻤던 그 시기를 기록해 놓는 거죠. Entonces, ¿a ti te gusta? ¿Y tu mamá? Ah, mamá, mamá. ¿Cuánto tiempo tú preparaste? Mucho tiempo.
4: Más o menos.
3: ¿Y el precio?

0: 엄마 너무 힘들었지, 준비하느라고.
1: Entonces, esperaba ese día. Y ahora te gusta todo el vestido, Como chote.
2: 호텔 y una piscina.
3: 딸이 15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러주는데요. 모델 뺨치는 사진은 기본이고 화려한 파티도였는데요. 낀새를 치르기 위해서 엄마는 1년, 2년 저축을 해야 할 정도죠. 돈이 많이 들거든요.
1: 이번 주 일요일 날이 파티래요. 그러니까 돼지 잡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엄마는 등허리가 휘는 거지. 기둥불이 하나 날아가는
3: 긴 새를 위해 사진작가와 스타일리스트까지 고용한답니다. 장난 아니죠?
1: 우리를 치면 미용실 언니들인 거지.
2: 몇 개를 갖고 다니는 거야?
1: Oye, ella, ¿cuánta ropa va a cambiar?
4: Una pila.
1: 엄청 많대요. 몇 개. 오, 완전히 공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공주. 거의 20벌. 사진 찍을 옷이 약 20벌 정도 된답니다.
3: 막 피어나는 청춘은 언제 봐도 예뻐요. 한때 지나친 사치 때문에 정부에서 낀새를 금지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이자 쿠바인들이 즐기는 문화입니다. 오직 딸을 위한 날이죠.
5: Igual, es algo que se celebra siempre en Cuba. Sí, siempre se celebra igual. Es una tradición que tienen los cubanos.
3: 기억하시나요, 이 노래? 쿠바의 아리랑 관타나메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상의 나를 내려놓고 그저 푹 빠져들어 함께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기쁨 아닐까요?

0: 거리의 악사와 같이 노래하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피부색도 상관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쿠바인들. 모든 마음의 짐은 저 뜨거운 카리브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 물 없어요?
0: 평범한 아바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 라체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라체 집에 가요.
0: 한글 학교 학생인 라첼의 초대를 받아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언제 올지 기약이 없죠? 급한 사람들은 차량을 개조해 좌석을 늘린 마키나를 타기도 하는데 좀 비싸죠. 그래서 그냥 기다립니다. 쿠바에서는 줄을 서는 것은 기본. 기다림에도 익숙해져야 하죠. 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버스가 왔어요. 퇴근 시간 만원 버스는 어디나 마찬가지. 하지만 교통비는 다를걸요?
2: 그러니까 택시, 중간 택시는, 그 노란 택시는 10페소, 15페소? 그러니까 좀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 다음에 이 버스는 2페소. 그 다음에 우리 그 마키나? 마키나에서 100페소, 150페소.
0: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듭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쿠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보이시나요? 쿠바 만원 버스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만원 버스에서 노래라니 놀랍지만 주위에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쿠바는 여자 혼자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할 만큼 치안이 좋은데요.

0: 만원 버스에 소매치기도 없고 노래를 부르며 즐겨도 아무 일 없죠.
1: 라울.
0: 라첼의 집은 지은 지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라 얼핏 허름해 보이지만 아바나 중산층이 거주하는 동네랍니다.
2: 엄마.
0: 라첼의 엄마는 엔지니어이자 싱글맘인데요. 딸의 낀새 사진이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고요. 아들은 아바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물리학 연구자로 있답니다. 쿠바의 엄마들은 저녁밥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바나나를 1차 튀겨낸 후 전통 틀에 눌러 모양을 만든 후 다시 튀겨냅니다. 화폐 개혁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됐죠.
3: 많이 먹어요.
2: 많이 먹어요.
0: 맛있게 먹겠습니다. 쿠바인의 소울푸드인 검은 콩밥에 샐러드, 그리고 돼지고기. 삼박자가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2: 이게 아주 전형적인 쿠바 밥상이에요. 밥, 고기, 야채, 비안다 프리타라고 하는데 고구마나 뭐 감자나 이런 거 튀겨서 여기는 지금 바나나 튀겨서 넣고 이게 전형적인 아주 쿠바 전형적인 식사고 맛있게 어떻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맛있게 먹겠습니다.
2: Buen aprovecho.
3: Buen
0: aprovecho. 쿠바인의 평균 월급이 약 $25. 우리 돈으로는 대략 3만 4천 원 정도. 라첼의 엄마는 민간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보니 그보다 잘 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딸의 낀새 준비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네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두 아가씨가 바빠집니다. 무슨 일 있나요?
3: Bueno, estamos preparándonos para salir y entonces toca planchar la ropa.
4: Sí. El trabajo de la plancha.
0: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 밤.
2: 밤에 보는 쿠바가 또 달라요. 밤에 보는 쿠바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밤문화 이러면 조금 뭐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밤에 이렇게 데이트하고 나가서 춤추고 꼭 데이트가 아니어도 친구들끼리 나가서 춤추고 하는 거를 장려하지 나가면 안 된다! 뭐 공부해라! 이렇지 않습니다.
0: 주말은 아바나뿐 아니라 쿠바 저녁이 들썩일 만큼 춤과 음악을 즐기는 날. 오늘이 바로 불금,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3: Mira el color de este.
5: No tengo.
3: Está fuerte.
2: ¿Y la che?
3: No, tampoco.
2: Ok, ¿qué pasó?
4: Ah, bueno.
3: Están ciegos, profe.
4: Están ciegos.
3: Están ciegos.
0: 성년식을 치렀다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불금 준비 완료! 멋집니다. 낮과는 다른 아바나의 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아바나 최고의 핫플레이스! 아직 저녁 8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줄이 깁니다. 낮엔 학교에서, 밤엔 클럽에서,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기대하세요. 쿠바의 클럽은 한국의 클럽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0: 멋진 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FAC는 태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클럽으로도 유명하죠. 엄마들이 걱정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클럽. 맞습니다.
1: Pero cuando hay fiesta y buena música, si hay un, como se dice, un buen grupo o un buen piquete, todo el mundo se reúne y uno se divierte con las buenas vibras y tal. O sea, si hay música y hay mucha gente, ahí estamos nosotros los jóvenes de primero.
2: ¡Rápido, rápido!
0: ¡Machín Club! ¡Es rumba dance 강습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빠지면 서운하죠. 사실 주말밤이 청춘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20대부터 70, 80대까지 춤과 음악을 마음껏 즐기죠.

방금 배웠는데도 잘들 추죠? 역시 어릴 때부터 살사춤으로 단련된 내공이 나오나 봐요.

0: 남자가 좀 밀리네요. 만약 쿠바에 온다면 기본적인 살사 스텝을 배워오세요. 그럼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될 거예요.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주말밤이 되면 열정의 한 방울까지 쏟아부으며 인생을 즐기는 것. 그것이 쿠바의 낭만이죠. 비록 경제적 어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아바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자정을 넘어도 클럽은 문전성시. 황혼에서 새벽까지. 오늘 아바나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터미널을 찾았는데요. 트럭을 개조한 까미오는 일종의 시외버스인데요. 목적지를 확인 후 탑승합니다. 시내버스와 달리 배차 간격이 규칙적이어서 교회로 나갈 때 자주 이용하죠.
1: 그래도 이 정도면 전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잘 라인된 버스를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거는 럭저리 버스예요.
0: 오늘은 저와 쿠바의 특별한 인연을 찾아갑니다. 한 시간에 한 대 꼴이라 늘 승객은 만 원인데요. 일반 여행자들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한 시간을 달려 가이미또에 도착하는데요. 쿠바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버스비는 후불, 우리 돈으로 천 원. 현지인들에겐 싸진 않죠. 가이미또는 아바나 외곽의 소도시로 쿠바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가이미또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경험입니다. 재밌기도 했고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동양인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몰라도 이쪽 분들은 다 알고

0: 오랜만에 만나는 동네 친구와 마주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1: 이게
0: 16년 지기 제 친구입니다.
2: 나는 할머니다.
1: 오케이.
0: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1: 아, 뭐야, 다 나왔어. 비토.
3: 파밀리아 레우니.
1: 파밀리아 레우니, 나비. 게 tú haces aquí?
4: Fui a Palam.
1: Hola, hola.
5: ¿Qué?
1: ¿Cómo es?
5: Bien, todo bien, todo bien, todo bien.
0: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1: 우리 이한이 할머니. 우리 이한이 할머니고 여기 학교. ¿Cuántos años en la escuela?
5: 45.
1: 45년.
0: 제 시어머니, 정확하게는 전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쿠바 여행을 와서 쿠바 남자랑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지금은 돌아온 싱글이거든요. 쿠바를 더 깊이 보려면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에서 촬영팀이 왔다는 소식에 총출동했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1: 아이 아빠도 가르치시고 우리 이한이의 삼촌도 가르치시고 tú enseñaste oro y oro y todo.
5: Sí, a todos.
1: A todo.
6: Una presentación de la escuela. Habla primero con Magdalena.
1: Ya. 여기 학생 대표님도 벌써 나오셨어요. Entonces, usted va a presentar.
7: Hola, buenos días. Se presenta la jefa del colectivo Fátima Martínez Naranjo. Bienvenidos a la institución educativa Martínez de Curía. En el primer ciclo, que son los de primero a cuarto grado, 172. Y en el segundo ciclo, que son los de quinto y sexto grado, 76. Y en el grado preescolar, 40.
1: Y aquí, Fátima, 학생 대표가 학교를 구경시켜준다고 따라가시죠. 바보.
0: 쿠바의 교육 제도는 쿠바 혁명의 최대 자랑거리입니다. 교실에서는 담임 교사와 보조 교사가 2인 1조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답니다.
1: 아, 여기가 선생님이시고 여기 보조 선생님이시고.
0: 쿠바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6334 학제인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죠. 부자든 가난하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쿠바 혁명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1: 레닌.
0: 이 책이 뭔 줄 아세요?
1: 제가 예전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레닌.
0: 대학교 도서관에나 있을 법한 책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네요. 여긴 컴퓨터실인데 놀라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플로피 디스크가 있는 낡은 컴퓨터들. 경제 사정으로 인해 새 컴퓨터를 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1: 아유, 이게 참, 이게 우리는 그 남아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고 있으면 좀 다 끌고 가지고 오고 싶죠. 근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뭐 이런데 어쨌든. 쿠바의 독립영웅이자 사상가인 호세 마르티. 그의 사상이 오늘의 쿠바를

0: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지혜롭고 대담하다면 거인도 다룰 수 있다.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은 이런 호세 마르티의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쿠바 초등학생들의 점심시간은 어떨까요? 무상교육에는 당연히 무상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바의 급식시간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급식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푸짐한 식단은 아니죠? 그래서 여건이 되는 집에선 따로 반찬이든 도시락을 챙겨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 후아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만큼 교육자로서 자부심이 크세요. 5분만 걸어가면 전 시댁집이 나오는데요. 반가움이 너무 자연스럽죠?
1: 우리 이안이 할아버지. 지금 은퇴하시고 정원 가꾸시는 게 취미셔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 앞 정원이 제일 예쁜 집이 이 집이거든요.
0: 평생 엔지니어로 일하신 시아버지가 장만한 작은 아파트와 작은 정원. 이게 평범한 시골 쿠바인들의 사는 모습이죠. 저기 포스터가 보이시나요? 쿠바 남자와 한국 여자의 사랑을 통한 두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1: 처음에 이제 우리 그 결혼 관계가 끝났을 때도 이한이 아빠는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은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무래도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되고 저는 쿠바에서 믿을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이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제가 누구한테 아이를 가장 맡겼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Por qué tiene ese tipo de relación?
2: Oh, pero ella es la madre de mi nieto.
3: La familia no porque se separa la gente, la familia es
2: Además,
3: porque se quieran y se llevan bien.
2: Pero es que ella y Oro tienen buenas relaciones, entonces uh-huh. ¿cómo voy yo a intervenir en eso? Que he propiciado yo esas buenas relaciones, porque yo siempre he sido la misma, ya
1: Así
2: lo sabes, hace 15 años, no 20.
1: Así mismo.
2: Porque tú y Oro son desde el 2005.
1: Así mismo.
0: 쿠바에서는 결혼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들 이안이와 전 남편, 저까지 가족이죠. 놀랍지만 헤어진 후에도 가족으로 잘들 지낸답니다. 저희 가족처럼요. 저는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잘생긴 이 학생은 시어머니가 가르친 학생인데요. 이 집은 북적북적 동네 사랑방입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모호입니다. 돼지 기름에 향신료를 볶아 만든 쿠바 전통 소스죠.
1: 예, 육가. 우리 그 저기서 이렇게 뽑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돼지 껍데기로 만든 모호.
0: 이거는 뽀요 아사도인데요. 한국의 닭볶음탕 맛과 비슷합니다.
1: 오메마스 예헤.
2: 제지.
1: 두세 피도 손데 뽀에?
2: 말라루.
1: 전기세 내려가서.
2: 오케이.
0: 아바나에서도 가끔 생각나는 쿠바의 집밥입니다.
1: 짱짱. 슈퍼리쿠. 아우 저는 이안이 할머니가 많이 주는 쿠바밥이 제일 맛있어요.
0: 이안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두 아들은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우리가 더 가족입니다.

0: 다시 제가 살고 있는 아바너로 왔습니다. 아들! 여긴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1: 아들! 야, 이거 할머니가 줬어. 이거 할머니가 또 갖다 주라고. 우리 아들, 사춘기 아들. 쌩합니다.
2: 한국 기억이 있어요?
3: 기억까지는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갈 때마다 그냥 맨날 대전 가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4: 엄마가 좋은데 구경 안 시켜줬어요? 서울을?
3: 아, 서울도 가봤죠. 에, 그 학원 다니러 갔죠. 그런데 학원에도 뭐 재미는 뭐 많이 없었지만
0: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엄마인가 봐요.
3: 있었어요. 뭐
0: 15살 청소년답게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요즘은 피아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우연이 가득한 여행 같은 거 아닐까요?

0: 젊은 시절 우연히 온 쿠바 여행에서 사랑을 만나고 가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꾼 거죠. 낯선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느 쿠바인처럼 가족과 함께요. 이번 여정의 마지막은 말레권입니다. 아바나에 와서 첫눈에 반했던 곳이죠. 아바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장소. 말 그대로 낭만과 사랑의 명소죠. 쿠바에 뿌리 내리게 한 매력이 뭐냐고요?
1: 여기 말레권은 항상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 몇 년이야? 18년 정도 살았는데 지금도 여기 딱 오면 아 내가 아바나에 살고 있구나. 아바나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질리지 않아. 뭐라 그러지? 아 좀 아 이제 볼 만큼 봤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볼 때마다 예쁘고.

만났을 땐 날씨만큼 맑고 순박한 사람들에 빠졌고 쿠바에 살고부터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걸 배웠죠. 한 번쯤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카리브해의 태양 아래 열정을 불사르고 싶다면,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고 싶다면 마침내 쿠바에 오게 될 거예요.

0: 우리 마이즈?
1: 레이즈.
0: 아, 염소 먹이로 지금 뭐 준비하려고 합니다.
2: 어머님은 따라가네요, 계속.
0: 싸, 싸, 싸.
3: 내가 시다.
2: 정상이에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은은하고 상쾌한 바람,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슬림한 디자인,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8: 잘 있었어?
9: 너 고생했네.
10: 왔어요?
11: 가요, 가요.
12: 가자.
8: 돌아가는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사들의 무력감과 만족감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권 보호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그늘이 깊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근 불거진 현장 체험 학습 논란부터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 침해까지. 스승의 날을 앞둔 교단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교사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사 결과 교사 97%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학생 지도를 주저하거나 축소했다는 응답도 94%에 달했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사직을 고민했던 교사가 절반을 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2: 교육청조차 제 활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나 경찰에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교 교문만 봐도 울렁거림이 온몸을 떨게 합니다. 저는 교실에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사가 느끼는 교육적 사망 선고입니다.
1: 교권 침해는 이미 학교 현장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사노조 조사에선 교사 2명 중 1명꼴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교총 조사에서도 교사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은 신뢰를 잃고 교권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3: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참고사는 단명한다. 열정한 민원을 부르고 정성한 고소를 부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학교,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 선생님들의 자주 섞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헌신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답이 5.6%에 그쳤고,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 역시 19.3%에 불과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대책이 잇따랐지만 선생님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교원단체들은 단순한 보호책을 넘어 교사가 민원 걱정 없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의 다름을 배워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부터 저시력 시각장애 학생까지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인데요. 봄 기운이 가득한 이번 주말, 100여 명의 청소년이 만드는 대규모 합주가 펼쳐집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서울의 한 연습실. 주말까지 반납한 학생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지휘자의 역동적인 손짓에 따라 아이들의 긴장이 풀리고 첼로와 베이스, 코러스 등 189명의 단원이 서서히 하나의 소리를 찾아갑니다. 막내인 10살 승현군은 매주 왕복 2시간 거리의 연습실을 오가며 합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오케스트라가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멀어도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4: 서울시와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주관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서울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전공 여부나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24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보가 보이지 않아 모든 곡을 통째로 외워 참여하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승민군도 연주를 통해 깊은 동료애를 배워갑니다.
6: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악기들하고 화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이니까 약간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저의 색깔 같은 거를 약간 낼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4: 이번 공연은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 교수가 음악 감독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7: 꼭 음악을 택하지 않더라도 이런 예술 활동 또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다 보면은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4: 소속도, 성향도 모두 다른 1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가는 서사. 오는 16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와 버스킹 공연, 청소년 참여 부스 등과 함께 진행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이번 주 극장가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을 찾아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신작 5월 18일 생과 개봉 30주년을 맞아 더 선명하게 돌아온 영화 꽃잎인데요. 또 부천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 교생 실습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8: 영화 5월 18일 생의 시사회 현장. 미얀마 출신 가수 완유아 씨의 애절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0: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는 미얀마의 상황이 5.18 광주의 비극과 맞닿아 있어 OST 작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 뭔가 영화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과 또 지금 미얀마의 상황과 또 저의 네, 정서가 되게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영화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태어난 소설가 미수가 출생 당일 행방불명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당시 재수생 신분으로 계엄군에게 쫓겼던 감독은 아직도 5.18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 반드시 5.18 영화를 만들어 5.18 정신을 전 국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겠노라고 1996년 5월 28일 날 망월동에서 했던 약속을 30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3: 아니, 사람들, 공원 사람들이 거기 타서 있어.
0: 5.18의 아픔을 다룬 대표작 꽃잎도 개봉 30주년을 맞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배우 이정현의 데뷔작으로 국가폭력 속에 살아남은 소녀의 시선을 통해 현대사의 깊은 흉터를 어루만집니다. 모교에 부임하게 된 열혈교생 은경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제자들이 흑마술 동아리에서 수상한 일을 벌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4: 그러니까 영혼을 바치면 시험에 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고?
5: 그렇습니다.
4: 그럼 나도 이다이나스를 만나게 해줘.

0: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귀신까지 찾는 제자들과 제자들 걱정에 발벗고 나선 교사가 귀신들과 벌이는 한판 승부를 코믹하게 그렸습니다. 지난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작품으로 배우 한선화가 열정이 지나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생 역을 맡았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네, 이상으로 5월 14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꿀리!
4: 네.
3: 오! 살라말라이쿰! 40kg!
4: 와...
5: 와, 진짜 장인들이다.
6: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7: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4: 와!
5: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3: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박다.
4: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3: 돈이다.
2: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5: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2: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 신화.
5: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 저희 집 한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5: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2: 이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행복이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탐구하러 갑니다.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창국영이야, 양조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0: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저는 뭐 집 탄 거 아니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영문 본석에 장구경 갔나요?
2: 약간? 네.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아,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탐구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예, 오늘 탐구할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상량부터 찾아보세요.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라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3: 10층이요?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아, 확실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4: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은데.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스가 붙어있네.
0: 환갑을 앞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1: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0: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예,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예, 건축 탐험가 김문민입니다.
6: 예, 반갑습니다. 예.
5: 연예인하고.
1: 더 연예인 같으신데요?
6: 아유, 잘 말씀이야.
1: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6: 잘 말씀을.
5: 우리가 힙지로라.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5: 힙해야 되지 않을까?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6: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4: 네. 아파트 상량에 67년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두 분은 그때 안 태어나신 거죠?
6: 그렇죠. 예.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5: 이 건물에 첫 발을 들였던 때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서울에 이런 건물이.
0: 그럼 지금부터 본격 아파트 탐구 시작해볼까요?
1: 선생님 댁이 여기 있어요?
6: 예.
1: 야, 여기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5: 아니, 실제로 많이 세트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6: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1: 근데 관리가

0: 이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 정말 과감하시다. 와.
1: 이거는 상상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뜰리에 같아요.
0: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2: 좀 반전이 있었나요?
0: 왜?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네. 좀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네.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네.
2: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또 흙을 네.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0: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3m? 10m?
0: 아, 이 폭이 3m에 깊이 10m?
3: 네. 네,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0: 아, 천장고. 네. 그렇네.
2: 그랬을 거예요. 야, 아마 천장고. 이런 천장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오피스텔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0: 어, 그러겠네요. 네.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3: 그렇지. 보가 어마어마하죠.
1: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3: 저희가 처음에 네.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장이 닫혀 있었어요. 오.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네.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산이몽의 시작이었죠.
2: 아니 딱 뜯었는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받다.
3: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2: 이 돈이다.
3: 그리고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장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2: 그러네 생각해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1: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액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0: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구조로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2: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3: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그렇죠. 예, 예.
2: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 이 좁은데 뭔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2: 뭐 여긴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설마 이 부엌 짚고
2: 네, 이렇게
0: 올라가나?
2: 장을 타고
0: 그거죠?
2: 계단은 바로 소재용 뒤에 있습니다.
0: 설마 이게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2: 네.
0: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3: 한번 올라가 보시죠.
2: 보자 올라가 보시죠.

0: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야, 오,
2: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1: 그렇네. 네.
3: 딸은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이야, 너무 아늑하다.
0: 우리가 사실 이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낮은 그 천정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1: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0: 어떠세요?
1: 이야. 아니, 저는 딱 요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0: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뭐, 또 듣고.
1: 진짜 아늑하다.
2: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3: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0: 고마워.
3: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2: 나름 또 신선한데?
3: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4: 오래된 게 왜 좋은
2: 거예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0: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펫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3: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1: 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2: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 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1: 아, 너무 우아하다.
2: 네. 소장님 뒤편에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1: 네.
2: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건 거죠.
1: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2: 예.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긴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1: 네.
2: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1: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거의 예. 귀족 아니에요?
2: 예.
1: 이야. 예.
2: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0: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2: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3: 조형 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에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1: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0: 그렇죠.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1: 아,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0: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조금 네.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0: 스러울 것 같아서
1: 아, 원룸인데도.
0: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1: 그럼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0: 근데 또
1: 벽은
0: 이걸
1: 항상 그
0: 또
1: 자리.
0: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2: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1: 트랜스폼을 좋아하시는군요.
2: 예.
3: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죠.
1: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이 복도가 좀긴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게 아니어가지고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2: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 있어요.
1: 또 있다고요? 아니, 뭐 10평 공간에
0: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1: 아, 그래요?
0: 네.
1: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오,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3: 이 집은 화장실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1: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1: 뭘요?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을 또 가로질러서? 다시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2: 예, 여기 있어요.
1: 신안동선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문하고 여닫이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0: 그렇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면서 열려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될수 있는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아,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3: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맞네. 소극장에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만들어 주는데.
2: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0: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 좀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0: 네.
3: 아, 그러게 기쁜 뜻이 두분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0: 멋있겠지.
3: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0: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것 같지 않아?
2: 여행이지 뭐 여행 온
0: 그렇지.
2: 것처럼.
0: 그러니까.
3: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을 오가는 여행을 한 것 같아요.
0: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2: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예.
0: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3: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살을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 집 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어요.
2: 돼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2: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많은데.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100년.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너무 슬픈 얘긴데요.
5: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호?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로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 수 있다.
3: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아따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6: 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면서요?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7: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6: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 흔치 않은데.
3: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6: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3: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6: 아, 요렇게 해서 여섯 세대가 있는 거구나.
3: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8: 어, 소장님.
6: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8: 내려가겠습니다.
6: 네.
3: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9: 아이고,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네, 건축탐험가 김문입니다.
9: 안녕하세요.
6: 아니, 이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11: 제가 89년생인데
6: 89년생? 네, 오.
11: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6: 이거 한참 형님이네.
11: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6: 2억이요?
11: 네.
6: 정말?
1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13: 아내 최세진입니다.
12: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11: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0: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 네, 5년 전에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찾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2: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 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0: 처음에 딱 그 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1: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2: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0: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3: 빠루면 혹시 그새 지렛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3: 당최 모르겠네. 그럼 올라가 볼까요?
4: 한번 올라가 보시죠.
3: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여기예요? 야.
2: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3: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관문 또 다르네.
2: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지문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 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3: 와, 와, 천장고. 이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들어와 보니까 왜 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저게 4m, 4.5?
0: 3.8m.
3: 아, 그래요? 네.
0: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3: 예.
2: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부는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근데 그 딱 빠루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화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
2: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시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3: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보통들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0: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천장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갓까지 빼버리고요.
3: 아, 그래요? 일부러?
0: 네, 맞습니다.
3: 오.
0: 누가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3: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0: 네.
2: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1: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딱 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천장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2: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봤던 깔기 방식인데.
3: 근데 이제 이 마루 그 마루재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

0: 이걸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1: 그러네. 대청가로 봤다 했어, 내가.
2: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0: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 재도 좋고, 패턴도 좋고.
1: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3: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가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게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2: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3: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2: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1: 엄마야, 기차 끼려고 음악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3: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1: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0: 야, 온실처럼 하셨네. 오.
1: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3: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3: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0: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3: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단독주택의 느낌을 내고자, 이 하늘을 갖고자 여기에 천창을 설치했습니다.
0: 이게 천창이에요?
3: 네.
0: 설마 자동으로 열려요? 리모컨?
3: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0: 바로 오시는데? 오, 와, 여기를 창호를 다 설치를 하셨구나.
3: 네, 약간 썬룸처럼.
0: 이야, 네, 이렇게 썬룸을 해주면 네, 겨울에 특히 좋고요. 사실 여름이 조금 문제긴 해요. 네.
3: 그러긴 합니다.
2: 저희도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0: 너무
2: 네,
0: 덥죠.
2: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0: 아, 기왕 자동으로 하시지.
2: 설치도 그냥 제가 했습니다.
0: 좋다.
3: 제 자동입니다.
0: AI 좋네. 미래 로봇?
1: 아이고, 왜 놀리고 들 그러셔? 만능 로봇 진혁 씨 진땀 나계시리?
0: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은데요?
2: 그렇죠.
0: 환하고.
3: 여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예쁘고요. 눈이
0: 네.
3: 오면 또 여기 눈이 쌓여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뭔가
0: 좋고.
1: 창 열어놓고 살기 힘든 따닥따닥 빌라촌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 이집 사계절은 천창으로 와서 문 두드린답니다.
0: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3: 네.
0: 아니,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네,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2: 네.
0: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2: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0: 네.
2: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0: 이것도 그럼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0: 덤으로.
2: 네, 덤으로.
0: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분참 대단하시다.
1: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도움을 감춰 놓으셨을라나?
3: 이쪽으로?
0: 여기. 문이 있네요?
1: 아, 저기가 도움이구나.
0: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게?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2: 네.
0: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1: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2: 처음에는 네?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0: 저 위에요?
2: 네.
0: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2: 뭘까요?
0: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2: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0: 에? 진짜 보물 상자들이 있네?
1: 엄마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3: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2: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4: 옆집 고양이 사는 집이요?
1: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 봐. 그 탐구 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희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0: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1: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3: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2: 네. 네.
3: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리 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 따기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1: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보기 힘을 준 게 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비들어오니까 스틸 같다.
0: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2: 어떤 거죠?
0: 저 창문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2: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0: 아,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근데요?
1: 뭘 보여주시려고? 창 뒤에 뭐가 있어요?
0: 아이고야. 아, 가깝긴 하네요. 아, 섬전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3: 거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시선교환하면서 칼질하겠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 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0: 아, 늘렸다가 되네요.
1: 야, 한 뺨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0: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 충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잘수 있겠어요.
1: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2: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1: 이야, 그래도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예. 근데 이 창, 오, 창이 좀 특이하네요.
3: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1: 네.
3: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3: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2: 아,
1: 쓰고.
2: 맞습니다.
0: 밖에서 보면 짐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1: 이 공간 사옥 아시죠?
3: 네.
1: 김승근 건축가의 공간 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3: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 뭐 예를 들면
2: 연화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0: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겐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지요. 안 그래요?
2: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백년 가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백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4: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5: 한 푼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6: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7: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돈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6: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8: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0: 되나요?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4: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3: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4: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5: 1577-1791
14: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16: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오고 가야 하는 때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계절은 한 번도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난 것들을 드리고 옵니다.
3: 순놈, 이거 안놈. 안놈 알들어 있잖아. 뿌얀잖아, 이 꼬리가. 알들어서.
2: 10년 넘게 주꾸미를 잡아온 어부. 손기술의 달인입니다.
3: 한 번에 빼는 것도
2: 봄이 주는 보약 주꾸미 덕분에 불끈불끈 힘이 난다는 부부를 만나러 서해안으로 가봅니다. 물이 창처럼 들어온다는 무창포에는 한 달에 두 번 저기 저 석대도까지 바닷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깁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용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 빠진 틈을 타 조개 잡기 딱 좋아서겠죠.
4: 로켓을 입고 계신 거예요?
5: 아지랑요.
2: 평소라면 여기가 바닷속이었겠죠?
5: 이 정도면 큰 거예요.
4: 아, 그래요?
5: 응. 조개가 1년 중에서 이 봄에가 가장 맛있어요. 통통하고. 저희도 겨울 내에 안 오다가 오늘 처음 나와봤네요.
2: 이만하면 오늘 밥상 걱정은 끝.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나오기 힘들다는 갯벌 체험인데요.
5: 이런 애들 잡았어요.
2: 잡히는 종류도 다양하죠?
5: 재밌어요.
6: 여자친구 때문에 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5: 재밌어 해야지. 물도 애들이랑 즐기기 좋고. 그래도 다 좋아요. 그래도 가까운 편이고.
2: 때마침 무창포 해수욕장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7: 하나, 둘, 셋!
2: 참가자는 모두 어린이들. 태어나서 아마도 처음 해보는 일에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이 모습 보려고 다들 축제장을 찾는 거겠죠?
5: 주꾸미 철이라 그래서 조달이랑 무창포 원래 작년에도 오고 가족여행 자주 오거든요.
8: 무창포 주꾸미가 유명한가 봐요.
5: 하나 유명하더라고요.
9: 신발 갖고 오세요. 신발.
5: 주꾸미 동상도 있고 엄마 다 좋아요.
2: 예로부터 무창포 앞바다는 주꾸미 서식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이맘때 무창포를 찾은 이들이 반드시 들러본다는 수산물 시장. 이곳의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갓 잡아올린 주꾸미. 녀석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맨손으로 잡았다간 고생 꽤나 해야 합니다.
10: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고 엄마 고향이라.
8: 여기 쭈꾸미가 다른 데보다 맛이 괜찮아요?
10: 네, 그렇죠. 직접 잡으시니까. 직접 잡아서 하시는 거 맛있어.
8: 누가 잡아오시는 거예요?
11: 우리 사방님이.
8: 아, 사방님이요? 어디 계세요?
11: 여기요.
2: 쭈꾸미 찾는 분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지셨군요.
10: 근데 머리가 엄청 크네요.
9: 알리 들어서 구연하잖아요.
11: 어디서 잡아오세요? 이 앞바다요? 요새 많이 잡히나요?
9: 안 잡.
8: 키로에 얼마예요?
9: 오늘은 많이 나가네. 6만 5천 원.
8: 6만 5천 원? 많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9: 예.
2: 몸값이 말도 못하게 오른 주꾸미는 바다로부터 어떻게 오는지 동행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이러다 조업은 나갈 수 있나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9: 내일은 연기하던가 해야겠는데 이렇게 바람 불면 못 심은 거나 똑같아서 넘니까에다 태워놔요. 조금만. 그래서 보대요.
2: 궂은 날씨 때문에 출항을 못한 배들로 항구는 만원. 하는 수 없죠. 어구 관리에 나설 밖에요.
9: 근데 이건 여기가 깨져서 못 들은 거예요. 이거. 많이 깨진 건 알고는 못해요.
2: 주꾸미 잡는데 소라 껍데기가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죠. 일명 소라방잡이.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가는 주꾸미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9: 옛날 어른들이 다 이렇게 하셔서 많이 또 내가 배워야 돼요. 나 나름대로의 뭐라 할까 노하우가 있죠. 이것도 우리 거는 구둥이 금구둥이에요. 다 금구둥이 잘 들어요. 왜냐면 저건 기름내가 나잖아요. 새거는. 그래서 기름하고는 안 맞아요. 주꾸미가 플라스틱이거든요.
8: 아, 그건 모양이에요?
9: 네. 이건 확실히 덜 들어가요.
8: 아.
9: 소라가 낫지.
2: 소라 껍데기의 출처는 시장서 함께 장사하는 이웃들.
11: 진짜 많이 잡혔을 때는 얼마나 잡혔어요? 한번 나가시면.
9: 100여 킬로 이상 잡아왔어요. 마리수로는 한 6, 700마리 되죠. 요즘은 한 20킬로 잡으면 많이 잡는 거예요.
2: 내일 이 소라 속 주꾸미를 볼 수 있을까요? 그저 바람이 잦아들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출항 준비 중이신가요?
8: 오늘 날씨 괜찮아요?
9: 아이, 바람 불어요.
8: 오늘도?
9: 네.
2: 그래도 어제보단 바람이 좀 덜한 거 맞죠? 다행히 배가 떴습니다.
11: 몇일 만에 나가시는 거예요?
9: 여기 물 볼 때 한 일주일 넘죠. 조금이 하나도 없어.
2: 목적지는 저기죠, 부표. 배 이름과 선장님 이름이 표시된 부표 아래로 며칠 전 소라 껍데기를 꿰놓은 채 미리 내려둔 밧줄이 있습니다. 과연 주꾸미가 들어 있을까요?
11: 왜요, 선생님? 끊어졌어요?
12: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 배도 모으고 부표도 찾고 나 홀로 조업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바쁜 건 고사하고 또 허탕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합니다. 주꾸미들은 선장님의 소라 껍데기를 은신처로 삼았을까요? 주꾸미너 반갑다.
9: 순놈.
12: 우와. 두 마리가 한 군데서 나오네요.
9: 앞놈이 있으면 순놈 들어갈 때요. 알 들어 있잖아. 없는가 주는 차이가 나지.
13: 어떤 차이가 있어?
9: 뿌연차나 이 꼬리가 잘 들어서.
2: 알이 꽉 차서 순놈 머리보다 크기도 큽니다.
11: 꼬리가 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9: 알라라. 집이잖아. 조금 있지. 모두게 조개 껍데기 싸고 있어서.
11: 아, 조개 껍데기 싸고 있어요?
9: 우와. 이게 안 하여튼 조개 껍데기로 싸고 있어.
2: 저 조개 껍데기는 암놈이 자신과 어린 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설치한 빗장인 셈이죠. 빗장을 걸어 순놈은 막았지만 주꾸미 달인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네요. 소라방 잡이의 하이라이트는 주꾸미 끄집어내기.
11: 이제 한 번에 빼는 것도 기술이겠어요.
9: 한 번에 뺀다는 건 네. 뭐라고 저거 이 깡꼬리 가지고 바로 잡아 빼야 돼.
11: 한 번에 딱 빼야 돼요.
9: 그렇지 않고 힘들면에 따른 조금만 참하고.
2: 이 방식의 단점이라면 주꾸미를 꺼낼 때 어쩔 수 없이 입히게 되는 상처.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11: 오, 빠지네. 진짜 들어. 낙지 아니에요?
9: 네, 큰 배들은 그물로 잡고 하는데 네. 그물보다 무겁게 할 수 가격이 많이 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암놈이 80%고 대신 그물로 잡는 건 순놈이 80%예요.
2: 밧줄이 끊겨서 허탕친 걸 생각하면 이만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조업이 길어질 땐 이렇게 허기를 때우곤 하는데요. 주꾸미 달인의 라면은 확실히 좀 다르죠?
9: 꽃게 잡을 때는 꽃게를 넣고 네. 주꾸미 잡을 때는 주꾸미는
2: 봄날의 보약 주꾸미 라면. 바닷바람 맞으며 먹으니 그 맛이야 뭐 말이 필요할까요?
8: 꽃게 라면이 맛있어요. 주꾸미 라면.

0: 자, 이게 1kg. 여기다가 내가 거기 넣어주시니까 같이 소주샵 해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기를 먼저 내갖고 샤브샤브 만들어서 거기다
1: 네네네.
0: 다리 먼저 넣고 머리를 나는 것이고.
2: 손님들 손에 들린 주꾸미의 행선지는 시장 2층에 마련된 일명 초장집. 차림비를 치르고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3: 네, 주꾸미는 손질을 어떻게 해요? 볶으면 내가 먹일 수 맛있는 거.
4: 네, 먹이에요?
3: 네, 먹.
2: 주꾸미가 미식의 영역으로 들어온 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 최근엔 이 조리법이 가장 각광을 받는다죠. 특히나 산란기인 봄철엔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라죠.
0: 여기 알 들어있어.
5: 뭐나?
0: 여기 머리에.
2: 즉석에서 데치기 때문에 주꾸미의 부드러운 식감도 살리고 흔히 머리라 불리는 몸통에 가득 들어 주꾸미 쌀밥이라 불리는 알도 즐길 수 있답니다. 봄날의 주꾸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팬층이 두꺼운데요.
5: 먹어봐.
2: 벌써부터 식도락의 세계에 입문한 꼬마 손님부터 약주 한 잔 곁들이고 싶어 매콤한 양념볶음을 주문한 아재들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주꾸미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6: 저희는 매년 봄마다 석천고령에 특히 먹으러 오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3: 원래는 대전 사람이에요.
6: 애기들이 너무 잘 먹어서 좋아해요.
2: 경쟁적으로 주꾸미 축제를 여는 지역만 네댓 곳이 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무창포 일대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해질 무렵 주꾸미 부부에게도 숨 쉴 틈이 주어졌습니다.
0: 잘 하고 왔으니까 그걸 다행이고 혼자 다니니까 항상 불안해. 타고날까 뭐 불안하고 집이 오히려 많고 자꾸 안 잡고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게 제일 편안하고 내가 마음도 감고.
3: 오늘은 여기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0: 여기가 토장인데요. 어째 어디로 가겠어요? 평생을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살아야지.
2: 서두를 이유 뭐 있겠습니까? 바다가 주는 대로 무탈하게 부부의 봄이 천천히 흐릅니다.
7: 롯데 월드타워에서 계단을 이제 123층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1등했습니다.
8: 극한 연습되는? 쉬어도 극한이 줄어들지 않는?
9: 일상할수록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1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1: 됩니다.
16: 암치료비도?
11: 됩니다.
17: 진단비도요?
11: 되고요.
17: 병원 통원비도?
11: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7: 이번 전달부터
11: 됩니다.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7: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8: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7: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 후원 문의 080-861-9595.

0: go.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긴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억의 발라드 노래를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동작이 좀 같이 들어가는 동작과 스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발끝을 살짝 들어주세요. 우리가 터치라는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뭐 옆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옆에 앞에 이렇게 발을 쭉 펴서 바닥에 대는 거를 터치라고 해요. 물론 멀리도 될 수도 있고 가까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치 동작인데, 그 다음에 플릭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플릭이라는 동작이 나오는데 제가 뒤돌아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끝을 내 엉덩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 발끝을 엉덩이 있는 쪽으로 가깝게 들어주시는 것, 이거를 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른발을 이제 옆으로 터치를 한번 하고, 다시 얘를 앞으로 터치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터치를 하고, 아까 제가 뒤돌아서서 보여드렸던 플릭이라는 동작을 지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터치, 터치, 플릭.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른발이 들려있어요. 항상 들려있는 발이 그 다음 동작을 할 건데, 우리가 오른쪽 옆으로 가는 그레이프 바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인 스텝이라고 약자로도 말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발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옆으로 가고, 왼발이 오른발 뒤로 가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가서 왼발을 터치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프 바인 스텝. 이 동작을 외워두시면은 라인댄스 춤추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바인 스텝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앞에 터치 플릭 동작하고 바인 스텝이 첫 번째 섹션 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들고 시작. 옆에, 앞에, 옆에, 플릭, 바인 스텝. 바인 스텝, 터치. 카운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터치. 무슨 발이 들려 있어요? 왼발이 들려 있어요. 우리가 오른발로 했던 지금 터치 플릭 동작하고 바인 스텝을 왼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왼쪽 옆으로 터치 한번, 앞에 터치 한번, 다시 옆에 터치 한번,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를 엉덩이 있는 부분으로 가까이 가져가고, 왼쪽 바인 스텝, 옆에, 뒤에, 옆에, 터치.

두 번째 동작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동작이에요. 단지 발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자, 1번, 2번을 같이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뒤를 돌아서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위로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손 동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동작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놓고, 왼발을 들어주세요. 히치 동작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90도로 드는 동작을 히치라고 해요. 자, 오른발 해볼게요. 스텝, 히치. 들었던 발을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뒤로 가서 살짝 무릎을 펴서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히치, 스텝, 터치. 이때 스텝하고 히치할 때 왼발의 오른손 그대로 내려가서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한번 더. 5, 6, 7, 8.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체중은 왼발에 있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 투월 댄스예요. 그래서 12시하고 6시 방향을 돌아서 춤을 추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킹 체어 동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앞으로 흔들, 제자리. 다시 오른발 뒤로 흔들, 제자리. 락킹 체어 동작입니다. 네 카운트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이제 우리가 내 몸의 축을 두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피봇 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도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U턴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 동작. 예, 이거를 피봇 턴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U턴을 하듯이 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그대로 내 왼쪽 어깨, 어깨가 열리면서 12시 방향으로 돌아서. 그렇죠? 스텝, 스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락킹 체어 동작 2분의 1 턴, 스텝, 스텝.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2분의 1 턴, 5, 6, 7, 8. 하고 6시 방향을 보면 우리가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네 번째 동작. 1, 2, 3, 4. U턴 하듯이 5, 6, 스텝, 스텝.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오른발. 시작. 1, 2, 3, 4, 5, 6, 7, 8. 왼발,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스텝, 찌르고, 스텝, 놓고, 스텝, 찌르고, 스텝, 놓고. 네 번째 동작, 1, 2, 3, 4, 5, 6, 7, 8. 손 동작하고 발 동작을 같이 천천히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우리가 리스타트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돌이표가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32카운트로 막 가다가 갑자기 8카운트의 음악이 남아요. 그래서 동작을 집어넣는 거를 태그라 그래요. 그래서 동작을 집어넣을 건데, 간단한 스텝 터치 동작을 하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여덟 동작을 스텝 터치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동작을 태그 동작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음악과 함께 맞춰가면서 태그 나오는 동작을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댄스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카운트 한번 전주 카운트 같이 세워볼게요.

여덟 카운트 더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플릭 포인 플릭 자 히치 하나 락킹 자 유턴하듯이 돌아서 퐁퐁 하나 플릭 포인 터치 플릭 바인셋 히치 락킹 턴 셋 포인 플릭 바인셋 포인 플릭 히치 락킹 턴에서 무릎 모으고 하나 바인셋 포인 히치 락킹 턴에서 원, 투, 쓰리, 포, 나 터치 히치 손도 같이 락킹 자 왼쪽 턴 오른발 클릭 터치 클릭 찌르고 락킹 유턴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나 클릭 포인 클릭 히치 락킹 자 돌아서 자 아까 했던 태 하나 셋, 넷, 처음부터 시작 하나 포인 자 히치하면서 손 락킹 유턴하듯이 왼쪽 턴 오른발 포인 플릭 왼발 히치 락킹 돌아서 셋, 넷, 하나 왼발 히치 브리스 락킹 돌아서 오른발 포인 플릭 왼발 플릭 히치 손도 락킹 턴 오른발 왼발 터치 플릭 히치 락킹 오른발 1번 왼발 히치 턴 5, 6, 7, 8 음악이 좀 많이 빨라서 동작을 할 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음악을 조금 느리게 해서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원곡 음악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Let's Twist Again이라는 팝송을 가지고 트위스트 동작과 재밌는 발동작을 같이 배워보는 마인드댄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등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여러분은 등산하는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산에 가시나요? 많이 먹으면 부대낀다고 아예 식사를 안 하고 등산을 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보급되지 않았던 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하는 날 아침 식사는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등산하기 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치가 떨어져서 금세 지쳐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혈당의 원인이 되고 특히 우리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균형감각, 분별력,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는 거죠. 등산을 할 때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라면 우선 등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소모되는 원리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된다. 왜 그러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요만한 거예요. 이 용량을 초과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살이 찐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면 등산은 굉장히 장시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1.5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탄수화물이 고갈된다 그랬죠. 네. 그럼 탄수화물은 자기 혼자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운동 초기에 탄수화물이 타고 30분이 지나야 몸에 열이 나면서 지방이 말랑말랑해져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에서 탄수화물 공급 없이 계속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지방이 막 타면 다이어트가 어렵지 않죠. 안 먹고 계속 운동하면 그냥 살이 저절로 쭉쭉 빠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탄수화물은 자기 혼자 에너지로 연소가 될 수 있지만 지방은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하고 합성을 해야지만 에너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은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계속 운동을 하는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산에 두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걸어. 그럼 탄수화물 공급을 안 하니까 아 너는 운동하지 마 멈춰. 이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탄수화물 안 먹고 계속 운동을 하네. 계속 운동할 것 같네.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선가 지방과 합성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죠? 근육 단백질에서 찾아요. 근육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빼와서 합성을 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이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 혈액 속에 혈당이 떨어진 상태가 돼서 그게 바로 탈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아침 식사 후 산에 도착하면 뭐 교통수단 타고 입구에 오면 한두 시간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등산하기 전에 바로 탄수화물을 먹고 시작하는 거가 좋죠. 그리고 식사 후 1.5시간이 지나서 계속 운동을 할 때는 30분 간격으로 20g 정도의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이 등산 에너지 소모 원리를 이해하시고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공급하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 중년층의 어머니들 산행을 하실 때 보면요. 배낭이 아주 빵빵합니다. 예. 네 명이 같이 산행하면 바나나도 네 개, 초콜릿도 네 개. 그래서 막 나눠주죠. 그 왜 황급하게 나눠주냐. 내 것부터 빨리 먹어. 배낭 무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 먹을 것만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산에서 간식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예.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각자 자기 소모 열량에 맞게 적정량을 섭취하자는 말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산에서 먹는 간식을 행동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걸어가면서 먹는 간식이에요. 배낭에 보면 허르벨트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예, 그거가 바로 걸어가면서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적정량의 간식을 수시로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 행동식으로 좋은 간식은 탄수화물이 70% 이상 함유된 것이면 좋죠. 그리고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죠.
보통 막 초콜릿도 이 스틱 큰 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따서 다 먹으면 이제 초과 열량인 거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젤리 형태, 예, 뭐 우리나라 전통 간식으로는 꽃감이 가장 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식은 서울 근교 산행이야 괜찮은데 어디 장거리 산행이나 먼 산행을 가실 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희 등산 강사들도 암능 조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설악산에서 조사 끝나고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순간 시야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헤매다 헤매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산 불가.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각자 가지고 있는 먹을 거다 내놔. 그래서 쫙 늘어놓고 인원 배분 쫙 해서 시간 간격으로 몇 그램의 열량을 공급하면 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밤을 보낸 거죠. 굉장히 춥잖아요. 예, 굉장히 추운데 꾸준히 먹어주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밤을 그렇게 보내고 그 아침에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비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갈 때는 반드시 비상식. 근데 비상식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상식이니까 탄수화물이 90% 이상이어서 먹고 나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거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등산할 때 물은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등산할 때 물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를 가늠하실 때는 우리가 탈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산 중 탈수량을 측정한 결과 1시간에 체중 1kg당 약 5g의 탈수가 일어난다고 해요. 만약에 체중이 60kg인 사람이 8시간에 걸쳐 등산을 한다면 60 곱하기 5 곱하기 8은 2.4리터 정도의 탈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그럼 산행할 때 물을 얼마나 챙겨가야 해요? 예. 산행할 때 물을 넉넉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게 때문이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을 챙긴다고 하면 탈수량이 체중에 2%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갈증이 많이 났을 때, 이렇게 물을 벌컥벌컥 마셔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마셨는데, 금세 돌아서면 다시 또 갈증이 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갈증이 난다라는 신호를 우리 뇌가 보내주잖아요. 근데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이 뇌가 물이 들어온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서 계속 갈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삼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모금 머물고 3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모금을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삼키면, 예, 갈증이 순간 샥 가시죠. 그래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안 좋고요. 사실 물은 갈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물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요. 특히 등산을 할때 몸속에서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면요.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근육 경직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은 좀 의식적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이 산에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안 마시려고 해요. 예, 화장실 소변 마려울까 봐. 근데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로워요. 그렇게 화장실을 물을 많이 마셔도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물을 많이 마셔도 탈수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소변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은 조금씩 수시,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서울 시내에서 북한산을 간다. 1리터 이상은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챙겨야 되겠죠.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평생학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해외 레스토랑 멋지게 즐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의 레스토랑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뭐 푸드마켓이나 야외 노상식당 이런 데는 제외하고요. 건물 안에 있는 격식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길을 걷다가 예쁜 식당을 발견했다고 불쑥 들어가서 앉는 것은 매우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고, 만약에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입구에 있는 직원한테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자리가 있는지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인 경우에는요,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복장 규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하와이에 비행을 갔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바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복장 규정을 미리 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예약은 다 했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그때 이제 하와이니까 비치라서 그 슬리퍼, 왜 그 일명 쪼리라고 하는 발가락 슬리퍼랑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슬리브리스 티셔츠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슬리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식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도 너무 이렇게 파여진 옷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호텔로 다 다시 돌아가서 다 다시 갈아입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뭐 근사한 레스토랑 가실 거면은 이렇게 미리 복장 규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행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야, 우리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예약하셨다면, 그래도 식사할 때 매너를 조금 알고 가셔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레스토랑 매너 잘 모르고 가셨는데 뭐 쭈삣쭈삣하거나 어색해하시면 마음껏 즐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매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면 메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천천히 살펴보고 여유 있게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메뉴판을 봤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고, 또 이 글씨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메뉴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서빙하시는 서비스맨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웨이터한테, 아, 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혹은 너가 오늘 추천해 줄 메뉴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메뉴를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메뉴 추천을 받아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에 갔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파트너가 초대를 한 자리예요. 그런 경우는요, 그 파트너가 주문한 메뉴보다 제가 너무 비싼 메뉴를 주문하면 그것도 또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문하신 메뉴 가격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메뉴를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서 뭘 주문할까 막 하다가 저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매너가 아닙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이 보면 굉장히 불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짓으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있는 메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받았는데요. 메뉴 받기 전에 보면요, 내 테이블 위에 많은 포크와 많은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 어디서부터 사용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는 손에 쥐고 대화할 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대화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내려놓으실 때는 이렇게 접시가 있잖아요. 그럼 접시에 저희가 한자 팔자라고 하죠.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웨이터가 물어보지도 않고 접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러죠. 저 다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크하고 나이프 놓으실 때는 이렇게 시옷자로 팔자로 놓으세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에 놓을 때도 아니면 혹은 접시 위에 포크나이프를 놓을 때 칼날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예전에 그 기원에 따르면 칼날을 바깥으로 했을 때는 나는 너를 공격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옛날에 이제 기사도 정신에 의해서 이 안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나이프 사용하실 때 딸그락 딸그락 딸그락 소리 나는 거 예, 별로 매너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용히 예,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포크하고 나이프 쓰실 때 직각이 되도록 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포크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매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예, 이게 직각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다가 실수로 포크나이프를 뭐 아니 포크든 나이프든 뭘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 하고 그렇게 줍지 마시고요. 예, 레스토랑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웨이터가 와서 새 걸로 갈아줍니다. 근데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제가 포크나이프를 떨어지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알아서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그분들이 본인이 서 있어야 하는 스탠딩 스팟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에 있는 테이블을 볼수 있도록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각자 서 있는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딱 서서 우리의 고객들이 뭘 드시나, 불편한 게 없나, 포크나이프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을 안 드셔도 와서 싹 조용히 바꿔주고 갑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많은데 요즘에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동그란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요. 근데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리를 좀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한 테이블에 10명씩도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느 쪽이 내 물잔이고 어느 쪽이 내 빵이지? 간혹 오해하시면 남의 빵을 먹게 되고 남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좌빵 우물이죠. 다 들어보셨죠? 예, 왼쪽에 있는 게내 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제 물입니다. 그래서 좌빵 우물만 기억을 하시면 실수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냅킨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면 냅킨이 예쁘게 접혀져서 제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앉자마자 냅킨을 딱 펼쳐가지고 툴툴 털어서 딱 무릎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앉자마자 바로 냅킨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요리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메뉴를 주문 다 하시고 또 웨이터가 알았다고 가고 그 다음에 메뉴가 싹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냅킨을 펼쳐서 자기 무릎에 놓으시면 되는데 한반 정도 접으셔서 무릎에 가지런히 놓으시면 됩니다. 접힌 쪽이 내 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되도록 하게 이렇게 무릎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 냅킨을요 목에다 이렇게 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가 뭘 먹다가 흘릴 때 목에 거는 거고요. 아니면 비행기처럼 막 흔들리는 어떤 그런 기체 아니라서 뭘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만 목에 거는 거지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목에 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냅킨은 반드시 무릎 위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잠깐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뜰 일이 있으면요, 냅킨은 테이블 위에 두시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살짝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가시거나 잠깐 자리를 뜨실 때는 냅킨을 의자 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빵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빵은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빵을 가끔 칼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서양식 테이블 매너에서는 빵은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독교에서 빵은 뭐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뭐 예수님의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빵은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뜯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로 자르면 예수님의 살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칼로 자르나 제가 봤을 때 손으로 뜯으나 아픈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손으로 뜯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빵 혹시 막 나오자마자 먼저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한 개, 두개막 먹은 다음에 이렇게 웨이터를 불러서 더 주세요. 이런 분 있는데 원래 빵의 목적은 뭐냐면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의 맛을 지워주는 지우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빵 나올 때큰 레스토랑 가시거나 좋은 레스토랑 가면 단맛이 있거나 뭔가 향이 들어있는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맛이 거의 무맛인 하드롤이나 소프트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예, 입안에 남아있는 잔향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라 너무 먼저 다 드시면, 예, 그것도 약간 테이블 매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숲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숲을 받자마자 갑자기 소금하고 후추를 막 쳐서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매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레스토랑은 진짜 자부심이 강한 주방장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주방장이 만들어준 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매너고요. 만약에 드셔보셨는데 영 입맛에 안 맞으면 그때 나중에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후추하고 소금은 테이블 위에 있긴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더라도 나중에 사용하시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유럽식은 뭐 앞쪽으로 떠먹는다, 뭐 미국식은 바깥쪽으로 떠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매너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이런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편한 방법대로 드시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뭐 스푼을 앞에서 뒤로 하냐, 스푼을 뒤에서 앞으로 하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프를 다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수프 그릇에 들고 마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것도 매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남은 거를 다 먹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잘 뜯어가지고요. 싹싹 닦아서 드시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건 매너에 어긋나는 게 아니어서 빵으로 남아있는 수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너 얘기하다 보니까 서비스맨을 부를 때 매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내에서 매너랑 똑같아요. 기내에서 왜 승무원 부를 때 어이 이거 별로 매너에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맨을 부르실 때도 레스토랑에서 손을 막 흔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들고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두리번 두리번 하세요. 그러면 알고 옵니다. 찾아옵니다. 서비스맨이.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시 다 드신 다음에 정리해준다고 막 접시 포개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거 서양식에서는 굉장히 테이블 매너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접시는 포개놓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해외 고급 레스토랑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강 전직 승무원이 뽑은 베스트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제 아들이요? 김지아 아들.
1: 자루. 요, 요, 알라? 아이스크림 온다, 감수.

0: 꿀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꿈. 40kg.
1: 와.
2: 와, 진짜 장인들이다.
1: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 와.
2: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없어요?
1: 가요, 가요.
2: 가자.
3: 돌아가는 날까지 뭔 일이 있겠구나.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벌써 이제 6강째인데요. 제가 앞에 다섯 번에 걸쳐서 연골에 대해서 또 관절염의 진단과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저는 8가지 강의 중에 오늘을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급성기 치료보다 급성기가 지나간 뒤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연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골은 원래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압력을 받아주기 위한 거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그게 과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압력이 과해지고 마찰이 과해지고 너무 과사용을 하게 되면 연골은 못 이기고 그 2, 3mm밖에 되지 않는 연골이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다시 피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연골을 관리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피부는 내가 맨날 아침에 거울을 봐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혼자 들어. 근데 연골은 그게 아니시니까 안 하시는데, 자, 피부로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피부에 상처가 났어요. 넘어져서 여기가 시멘트 바닥에 긁혀서 피가 났어. 잘 치료를 해서 잘 아물었어요. 근데 가려워서 또 막 긁었어, 최근에. 그러면 다시 재발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낫죠. 동일합니다. 연골도 잘 치료하면 연골도 상처가 났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내 연골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하면서 내 생활 습관은 안 고치고 안 좋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계속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첫날 아마 엉덩이 아픈 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아프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 뭐 하실 거예요? 일어나야죠, 일단. 그렇죠? 압력을 안 생기게 일단 일어나서 좀 쉬어줘야죠. 똑같아요. 자, 연골도 오래 눌려서 압력이 많아서 아픈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너무나 듣기 싫으신 얘기인지 뻔히 알지만 체중 많으신 분 체중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거 반복하시는 분들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플 때는 잠시라도 줄여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약 아무리 먹고 아무리 주사하고 해도 안 낫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자,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급성기 치료로 주사를 맞으러 오신 분들 중에 또는 급성기가 아니더라도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해 맞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 주사 몇 개월 가는 거예요? 몇 개월짜리예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얼핏 들어오면 맞는 말, 뭐 그럴싸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 주사 좋은 오래가는 10개월짜리 줘, 1년짜리 줘. 주사는 똑같습니다. 주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급성기 치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급성기 치료를 잘 해주면 누구나 한번 나아요. 여기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주사가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또 아프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가 몇 개월 간다는 질문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자, 이 주사 맞은 뒤에 제가 뭘 해야 오래 가요?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이제 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이 너무 잘 들으니까, 먹으면 안 아프니까 맨날 약만 타러 오시는 분 실제로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쭤보면은 요새 또 많이 아프세요? 아니, 별로 아프진 않아요. 잘 지내요. 그런데 약 6개월쯤 주시면 안 돼요. 계속 먹게. 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약도 주사와 동일하게 급성기 치료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염제와 진통제를 구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염제로 지금 생긴 염증을 잘 치료했으면 그약 끊으셔야 돼요. 원칙은, 올바른 생각은 약은 잠시 드시고 아플 때 약을 끊은 뒤에 운동이나 관리, 생활 습관 관리를 평생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십니다. 약은 평생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약 없어요 물어보시고 운동은 잠시 후 끝나요. 아마 지금 찔리시는 분 많이 계시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이랑 치료는 잠시, 관리는 평생. 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첫 시간에 연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 연골의 성질을 잘 아시면 이 연골을 평생 동안 잘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말씀드릴게요. 자, 연골은 압력에 약하다고 했으니까 압력을 줄이는 방법. 예, 마찬가지 너무 듣기 싫겠지만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체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체중만 줄여도 약도 끊고 주사도 끊는 분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하고 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 체중 줄이면 무릎 통증 정말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체중이 그만큼 빨리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럼 그 체중을 막아줘야죠. 그게 근육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걷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또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 무작정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육 키우시라는 말씀.

자세도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막 쓰는 거.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연골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신다면 일하다가 잠깐 쉬고 일하다가 잠깐 쉬고 이런 방법만 해도 예방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제가 더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급성기가 지난 뒤에 하시는 게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체중 관리,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고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뭘까요? 관절에 좋은 음식, 관절에 좋은 약, 영양제. 항상 진료를 마치고 방을 나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그런데 관절에 뭐 먹으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먹는 것만 찾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근력 키우고 적당한 걷기, 자전거,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거.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절 영양제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양제는 사실 좋다고 알려진 거 많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드셔보세요, 그래요. 이거 드셔보시고 저거 드셔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고 좋으시면 드세요. 뭐 그냥 비타민 드시듯 드세요. 단 먹기만 하지 마시고 운동 관리해 주세요.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너무 과한 걱정을 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절염이 좀 엑스레이상에서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무리차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 못 고쳐. 이제 큰일 났어. 심지어는, 아,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안전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기 치료 잘 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관리 잘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 관리 방법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시면, 제가 그 그래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래프.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사람 그런 삶 살지 마시고, 한 번은 아플 수 있지만, 그 뒤에 내가 잘 관리하고 안 아프고 살수 있는 방법. 이 말을 제가 아무리 해도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번 아팠지만 말씀드린 설명대로 잘 관리하는 분들은 다시 안 아프고 심지어 관절염 2기, 3기임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몇년잘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겁만 내지 마시고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운동이 왜 필요한지,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기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환경응급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에 물린 경우, 아니면 등산에서 다치는 사고, 화상사고라든지 이런 몇 가지 우리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에 의해 물리는 경우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동물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외상처치를 따르면 되지만 신경 써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공수병이라고도 하죠. 광견병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응급처치를 설명을 드리면 상처 여부와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상처 세척을 하고 또 소독을 한 뒤에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고 그다음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가 필요한 경우는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골절이나 구조물 손상이 없으면 의료진은 상처를 봉합을 할지 아니면 지연 봉합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 이빨에 의한 상처는 감염 가능성이 높아서 바로 봉합을 하지 않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소독만 하면서 지켜본 뒤에

더 이상 고름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하고 봉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이빨에 의한 상처도 공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동물에 따라서 상처를 입힌 동물을 열흘간 관찰을 할수 있으면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흘간 동물을 관찰했는데 동물이 뭐 침을 흘리거나 물을 무서워하는 등 그런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사람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직접 키우는 동물이나 뭐개 주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라든지 박쥐 이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다친 경우는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드물고 주사도 한 번만 맞는 게 아니고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처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5년 이내에 개에 의한 물림 상처에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개에 의한 물림의 경우는 밖에 나다니는 들개 이런 경우 아니고 키우는 개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뱀에 물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응급실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경응급 중에 하나입니다. 뱀에 물린 경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독을 빼내야 된다 해가지고 입으로 상처를 빨거나 아니면 추가로 상처를 내서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두 바른 처치는 아닙니다. 상처를 다량의 물로 아니면 비눗물 정도로 씻어내는 정도의 세척은 도움이 됩니다. 뱀독이 전신에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넓은 천등으로 상처 윗부분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힘으로 묶은 뒤에 응급실로 이동해서 일반 외상 처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묶으라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세게 묶어요. 예, 그래서 정맥혈만 묶는 게 원래 목적인데 대부분 시퍼렇게 돼서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심장보다 낮게 하고 빠르게 응급실로 오셔라. 왜냐하면 응급실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항뱀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안티베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사 여부를 의료진이 뱀의 종류나 뭐 상처 상태, 부은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뱀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뱀을 막 잡아오시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살무사 말고는 뭐 아주 맹독성의 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아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붓기와 정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붓는지에 따라서 항뱀독소의 개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신 쇠약감, 어지러움증, 구토, 식은땀, 감각 이상 이런 전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다발성 뇌출혈 아니면 신장 부전,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의료진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입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요즘 많이 오시는 경우가 벌에 쏘이는 경우인데요. 벌에 쏘였다고 모두 응급실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꿀벌에 쏘인 경우에는 벌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어서 피부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손으로 벌침을 이렇게 잡아서 빼려고 그러면 벌독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거는 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볍게 부은 정도라면 얼음주머니를 대고 항히스타민제라고 하죠. 우리 콧물약 종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복용만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무서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3시간가량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심한 전신적인 가려움증이나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나 부종 같은 게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한다, 목이 좁아지는 느낌이 난다, 이럴 때에는 벌독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액 처치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관절이 좋다 이러시면서 봉침 맞으시는 경우가 있죠. 벌독을 이용해서 관절염 치료한다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 관절염 잡으려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봅니다. 봉침이라는 치료를 하신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큰일 칠수 있습니다. 산에서 풀뿌리나 버섯 같은 거캐 먹고서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등산 인구가 점점 늘면서 산에서 발생하는 중독 사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고 먹은 경우, 아니면 자리공이라고 하죠.
미국 자리고 아니면 초호 이런 거에 꽃이나 풀뿌리 등을 잘못 먹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것을 함부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는 물질들도 있어서 특히 초호 같은 경우 그런 예인데요. 그래서 어지럽고 구토가 발생하고 이런다면 즉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수액 치료를 하면서 간 기능 수치, 콩팥 수치를 살펴보게 되고요. 심장 효 수치도 보게 되고 심전도도 확인하면서 입원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산에서 등산하다 보면 다양한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심하게 다친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발생하죠. 뭐 상처까지 발생했다 이러면은 생수로 이물질들을 씻어주고 수건이나 손수건, 붕대 등으로 덮어서 2차 감염을 방지하면서 지혈을 해줍니다. 만약에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부었다 이런 경우에는 산을 내려오는 동안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등산 스틱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등산 스틱으로 양쪽 발목에 고정을 하고 수건 등으로 고정을 하고 부축해서 내려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낙상으로 인해서 머리나 목을 다쳤거나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이런 경우는 함부로 옮기기보다는 가능하면 119 산악구조대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 응급처치 요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잘리거나 아니면 칼에 심하게 베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경우, 칼에 베인 경우는 우리 주방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이런 경우에 아주 작은 피부 결손은 뭐 이거 어쩔 수 없겠지 하고서 그냥 버리고 오시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cm에서 1cm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0.5cm라도 가능하면 떨어져 나간 조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저분한 상태라면 생수나 수돗물에 가볍게 씻고요. 떨어진 곳에 얹어서 오시고 만약에 그 크기를 넘어서는 정도의 손상이라면 지혈만 하시고 이 조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 담가 갖고 오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볍게 씻는 건 괜찮은데 물에 담가 갖고 오면 그 스텀프 부위, 세포 부위들이 다 터져서 더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가볍게 씻고 들고 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생리식이염수에 담아 오는 건데 집에 생리식이염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하고 미세접합이 가능한 상태인지 우리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이 응급처치만 하고 그다음 미세접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이 수부접합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1cm, 1cm 칼에 의한 손상 같은 경우는 왜 가져오라고 하냐 하면 이 피부가 있고 없고가 지혈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조그만 거라도 연결을 해주고 눌러주면 이 피부가 살아남지는 못하더라도 이 혈관들 지혈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밑에 있는 피부가 자라는 데에도 깔끔하게 자라는 데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피부는 살지 못하더라도 그 피부를 가져와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유지한 채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상의 하나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다친 그런 화상의 경우 먼저 시행할 응급처치는 일단 다친 부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수돗물에 10분에서 30분 정도 노출을 시켜서 차갑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을 하라는 이유는 온도가 이제 확기 빠지면서 이게 온도가 차례차례 같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충분한 양이라면 담궈두는 방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후에는 근처 응급실에서 24시간 가량 확기를 빼주는 그런 멸균 패드 등을 대는 화상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화상 부위가 넓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손발, 관절이나 성기 부분, 이렇게 피부 구축에 의한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화상 전문 센터로 전원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하루에 수차례 화상 처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화상이라든지 특히 강산, 강염기, 불산 이런 특수물질에 의한 화상의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질별로 노출 부위별로 대처가 좀 달라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특수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 계신 분들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119 상황실을 통해서 특수 화상 처치가 가능한 화상 전문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겪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전기 화상이죠. 저를 어렸을 때이 호기심에 콘센트에다가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사고를 친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미리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같은 거 넣지 않게 안전 마개를 설치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상도 적지 않은데요. 일단 고전압 전기 화상의 기준은 600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220볼트가 대부분이 우리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위험한 전기 화상일 가능성은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 화상이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튀었다든지 상처가 여기만 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잡아서 양손과 발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서 체관을 통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혹시나 모를 심장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정맥이나 심장 근육 손상이 있으면 입원 치료 대상입니다. 또한 상처가 있거나 전신적인 손상의 증거인 흉통, 빈맥, 두근거림, 아니면 의식 소실, 근력 이상, 아니면 두통, 호흡곤란, 구토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처치받고 심전도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심전도 모니터링하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환경 응급, 동물과 등산에 관련된 그리고 화상과 관련된 응급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 응급, 열과 관련된 거, 경련, 탈수, 그리고 크룹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 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어항 청소, 어항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를 길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항 관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막상 물생활을 좀 오래 하신 고수분들을 보면은 별로 크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어항이 연구소에 한 50개, 집에도 한 두세 개 정도 관리하는데 쓰는 시간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힘들거나 버겁다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항을 청소한다고 상상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려요. 바가지와 양동이 등 잡동사니를 준비하고 어항물을 막다 빼내고 바닥재, 돌, 장식물들 다 건져내서 수돗물에 박박 씻어 때를 벗기고 어항 벽면을 막 수세미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새 물과 함께 다시 순차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무거운 어항을 들었다 놨다 하고 돌멩이들 묵은 때를 벗기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어떤 분들은 락스나 세제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사실 어항을 유지하는 내내 그게 몇 년이던 단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청소 방법은 물고기들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될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어항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집 물고기들은 어항 청소만 하면 죽어라는 경험담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어항은 스스로 물을 정화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물과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으로 조류, 이끼라고 하는 식물성 생물을 증식시키는데 이게 어항 벽면이나 장식물, 바닥재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조류는 갈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녹색으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류 자체를 보고 어항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조류는 물이 스스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물을 정화해줄 좋은 물질입니다. 조류는 물을 정화해줄 뿐만 아니라 어항에 꼭 필요한 산소도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표면적에서는 박테리아들도 살게 해줘서 어항에는 좋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바닥재에 물고기 똥이 너무 많아서 더러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물이 오염될까 두려워서 바닥재를 꺼내서 박박 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닥재에 있는 것은 똥이 아닙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물질인데요. 첫 번째는 배설물 껍데기. 이거는 배설물과는 달라요. 물고기가 배설을 하면 2, 3일 내에 물에 溶해되어서 독성 물질은 모두 물에 녹아버립니다. 바닥재에 남은 것은 쉽게 설명해서 배설물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이 더러워질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닥재에 쌓이는 두 번째 물질은 바로 미생물 군집체입니다. 미생물은 물을 정화하는 핵심 생물로서 물고기들과 함께 어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은 여과 사이클을 형성하고 물을 정화하면서 무수히 새로 태어나고 죽죠. 이때 죽은 미생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갈색 먼지처럼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 물질 사이사이의 표면적에는 또 좋은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함께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두 가지 물질, 배설물 껍데기와 미생물의 사체는 사실은 물을 정화해주는 미생물들의 좋은 집으로서 어항의 정화력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 안에 구성물 전체 꺼내서 조류를 박박 닦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바닥재 다 꺼내서

이물질, 똥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거해주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럼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항이 계속 더러워지는데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분적인 환수. 물의 일부를 덜어내고 새물로 채워주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2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의 증발량이 있으니까 새로 채워주는 물은 한 25% 정도 채워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를 부분 환수라고 하는데 물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모든 수치를 한번 희석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0%만 부분 환수해줘도 조류의 지나친 증식이나 물고기들의 폐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어요. 이 부분 환수도 잘못하면 물고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면서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이 사이펀이라는 용품을 활용해서 물을 빼줄 건데요. 이렇게 사이펀으로 빼셔도 되고, 좀 작은 어항이라면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 것으로 덜어내셔도 돼요. 어항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 덜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에 있는 바닥재 이물질과 함께 물갈이를 하려고 하시는데, 바닥에 더러운 게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을 갈아주는 단한 가지의 목표는 희석입니다. 어항물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이나 산성도 또는 물의 색을 좀더 맑게 해주기 위해서 물갈이를 하는 건데요. 바닥재에 있는 물질들까지 다 물갈이해주면 오히려 물고기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갈아줘도 희석 효과는 동일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을 덜어낼 때는 물만을 덜어내시고 바닥재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이펀이라는 용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양쪽에 있는 것을 하나는 어항 속에 넣고 하나는 이제 물을 받을 곳에 놓고 사용하는 건데 이 사이펀의 원리는 압력차로 작동하는데요. 높은 곳에 올려놓은 수조의 액체 표면에 대기압이 작용하여 누름으로써 이 짧은 관 속에 액체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 액체는 관 꼭대기 도달했다가 중력 때문에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덜어낸 만큼 새물을 넣어줄 건데요. 새롭게 채워주는 물은 수돗물 3일 묵힌 물이나 생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넣으시겠다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넣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정수기 물은 물고기들과 수초, 그리고 미생물에게도 좋은 미네랄까지도 정화를 한 정말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항에 좋지 않아요. 좀큰 어항이라서 생수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수돗물을 통에 받아놓고 3일 정도 두었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염소 제거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3일 정도 그냥 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수나 수돗물에는 어항에 좋은 미네랄이 풍성해서 물갈이 해줄 때 어항에 한번 활력을 넣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 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어항 수온과 같은 온도로 맞추고 천천히 넣어주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물고기들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수온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항에 히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밖에 실온보다 수온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새로 넣어주는 물도 같은 온도로 맞춰주셔야 돼요. 끓는 물을 조금 희석시키더라도 수온을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환수라는 것 자체도 산성도 같은 물의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한 컵씩 채워준다면 물고기들은 아주 평화롭게 새로운 물을 받아들일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갈이라면 한 10분 이내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 어항의 벽면 조류 제거.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갈이를 잘 해줬다면 사실 조류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달에 한번 정도는 닦아주면 좋은데, 조류가 어항 구성물에 증식하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좋지만, 어항 벽면에 증식하면서 관산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스펀지 수세미 새거 하나 뜯으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고 물에 넣어서 어항 안쪽을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두 달에 한번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힘주지 않아도 초록색 또는 갈색 조류들이

손을 깎이면서 깨끗해져요. 이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부분 한수 20%, 10분 안에 할수 있고, 그리고 두 달에 한번 어항 안쪽 벽쓱 닦기.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달에 어항 관리 소요된 시간 1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네, 정말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네, 이것만 해도 상당히 깨끗하고 건강하게 물고기 기를 수 있습니다. 어항에 작은 배설물도 안 보여야 되고, 세팅한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항 관리 생각보다 할게 없어요. 네, 오늘은 어항 관리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것들과 꼭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물고기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데 어항 관리, 청소가 부담돼서 망설였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멍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6강 동안 건강한 물고기 고르는 것부터 어항 청소까지 물고기 기르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경 식물을 함께 기르는 좀 특이한 어항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0: 같이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돼.
1: 요 왔나? 아이스크림 먹는다 가끔씩.

0: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 천반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2: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0: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3: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4: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 얘들아, 밥 먹자!
4: 오, 이거 또 시도시.

0: 회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터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6: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7: 건선도 그렇죠.
8: 탈모도
9: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10: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11: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10: 예.
11: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10: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1: 흉선.
10: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11: 학교예요?
10: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나에 대한 것들.
11: 야. 어떤 적들이

가지고 다 그냥 맞짝 맞짝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질환은 다른 대사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 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시죠.

때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달리기인데요. 무릎은 배꼽까지 들어 올리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발끝 살짝 들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면서 무릎의 높이를 배꼽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게 호흡하시고 뒤꿈치는 대지 않고 발끝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수면 습관과 식습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 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강화되고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닿아주세요. 그렇죠, 제자리. 반대로.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른쪽 한번. 그렇죠, 왼쪽. 네, 다시 오른쪽. 자, 이 상태로 왕복 20번. 네, 상체 비틀어주면서 몸통이 꼬이고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코어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간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더,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 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 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을 대략 6개 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포함한 러닝을 5에서 30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플로어에서 코어, 하체, 상체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상급 운동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와 상체 홈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튼튼한 하체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갈 때 몸통이 풀려버리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가면서 네,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코어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내려갈 때 몸통 자체가 구부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야 할 로드가 분산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동작을 좀 주의하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몸통이 꼬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개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가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에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0: 좀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Only.
2: Yeah.
1: Oh. Assalamualaikum. 40kg.
2: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3: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3: 와.
2: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5: 있겠구나.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절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무엇이냐?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응?
1: 돌아왔어.
0: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1: 왜?
0: TV에 네가 나왔어.
1: 별거 아니야.
0: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1: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1: 응.
2: 선계에서 온 말씀.

0: 만났어?
1: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0: 어?
2: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0: 어? 무슨 일이야?
3: 여보,
4: 어?
3: 이것 좀 봐봐요.
4: 뭔데요?
3: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4: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5: 아니요.
4: 잠깐 들어가도 될까?
5: 네? 네. 왜요?
4: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5: 상표는 왜요?
4: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5: 네, 안녕히 주무세요.
6: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0: 꼴레리요!
7: 이 녀석들을 그냥!
8: 뭐냐?
7: 뭐냐? 너 왜 그러냐?
8: 배고팡?
7: 배고프.
8: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0: 야, 너!
8: 응?
0: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8: 저건 또 뭐냐?
0: 왜 이리 말이 많아?
8: 응?
0: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8: 나원 까불지 말고 가.
0: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8: 귀찮게.
0: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8: 얼씨구 닐립이야. 이 오리 녀석.
0: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8: 오리 구이를 해먹어버릴까 보다.
0: 살려주세요.
8: 냐?
0: 너 개팔 것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9: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0: 아, 그런가?
8: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0: 오씨, 괜찮아.
9: 다행이다.
0: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9: 뭐? 갑자기 왜?
0: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8: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0: 나비였나? 오씨에 어우!
9: 심심해시!
10: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8: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10: 감사합니다! 충성!
8: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10: 네! 네.

0: 잘하리요.
1: 벌써 나가는 거야?
0: 응, 다녀올게.
1: 우린 조금만 더 자자.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집합! 아침 일찍 왜 불러?

0: 왜 이렇게 시끄럽냐?
1: 아,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0: 아침? 좋지.
1: 출발.
2: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3: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2: 어.
3: 아, 이거 잘 다녀오거라.
2: 네. 아저자.
1: 저기 온다. 출동. 출동.
2: 어? 갑자기 웬 고양이야? 아, 고양아, 뭐 하는 거야?
1: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4: 공원?
1: 저 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2: 공원?
1: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2: 고양이가.
1: 어? 고양이? 어디야?
2: 조금만 더 가면 돼.
4: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1: 앉아서 기다리자.
2: 오.
1: 오씨, 출동!
2: 어?
4: 오리다.
1: 아, 귀여워.
2: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1: 지금이다!
2: 어?
1: 잡았다. 너네 뭐야?
0: 주먹님! 나 미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5: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요. 이봐.
0: 두목님, 구해주세요.
5: 나 선기에서 왔구나.
6: 어? 나타났어.
7: 녀석이야.
1: 가자.
7: 응, 가라리오.
4: 선기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놓아주지.
1: 무서워라.
4: 조몽님, 쟤 좀 혼내주세요.
0: 얘들아.
4: 오시다.
0: 괜찮아?
5: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7: 또 말썽이군.
5: 응?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리리야.
7: 아라뷰!
5: 저것도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리리야!
7: 아, 뜨거! 어서 피해!
1: 삐요삐요! 삐요삐요!
5: 닐리리야!
1: 삐요삐요!
5: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0: 조모님 화이팅!
8: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5: 둘 다 혼내주마!
0: 조모님! 아, 쥐!
5: 뭐? 뭐래냐?
9: 일하잖아.
5: 네?
1: 안녕.
9: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6: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0: 도망가!
7: 아라리오!
4: 미아가 왜 안 오지?
2: 어? 미아가!
4: 아, 미안! 좀 늦었지?
2: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

0: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1: 고양이? 아, 고양이들이 어딨어?
0: 갑자기 사라졌어.
2: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1: 어서 가자.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6: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7: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6: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0: 기가빌더 변신!
6: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말이 세요.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잘 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이건 너무 쓰잖아. 이건 도저히 먹을

가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어디

모두 다 날달걀이잖아.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정말 시계쪽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있는데? 이제 시험 비행을 해볼 차례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유치원 가자.
4: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3: 놀이터로 와.
4: 신난지야.
3: 내일 또 놀자.
4: 똘똘이 유치원.
5: 1, 2, 3, 4, 5. 짜잔, 안녕, 난 오야. 1, 2, 3, 4, 5. 다섯 마리 새가 날아왔네. 1, 2, 3, 4, 5.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엄청 커다란 바위잖아. 이걸 어떻게 건너간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오,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오?
0: 빼기 이름?
6: 바로 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0: 야호! 나는 1. 너무 신나.
6: 이제 난 4. 여기 있지?
0: 나는 1. 여기 있지?
6: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5는 어디 갔니? 5가 대체 어디 갔지? 별일 없는지 궁금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저기 찾아보자.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4.
0: 빼기 이름? 바로 3.
4: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0: 나는 1. 너무 신나.
3: 2.
0: 빼기 1은 바로
7: 2.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커졌네. 혹시 봤니?
4: 이제 난 3. 여기 있지?
7: 나는 2.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5는 어디 갔지?
4: 우였다 사였다 이젠 3. 아무래도 마법에 걸렸나 봐.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3이 되는 게 좋으니까.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데. 그거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3.
0: 빼기 1은
7: 바로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0: 나는 1. 너무 신나.
7: 2.
0: 빼기 1은 바로 3.
4: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7: 이제 난 2. 여기 있지?
4: 이제 난 3. 여기 있지?
7: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5는 어디 갔니? 궁금해. 1은 어디 갔지?

0: 알겠다. 이제 알겠어. 이쪽에서 한 명이 작아지면 저쪽에선 커지는 거야.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인데? 크고 동그란 구멍이잖아?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 이 밑엔 뭐가 있는 걸까? 이
1: 색이 이름? 바로 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나는 일! 너무 신나!
2: 3
1: 닭이 이름? 바로
3: 4
4: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1: 이제 난 1, 여기 있지?
4: 이제 난 4, 여기 있지?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니?
1: 4, 3, 1 너무 신나는 수천오리 알겠다, 5가 어딨는지 4가 나를 기다리네 뭔가 빨려 들어가는 소린데 크고 동그란 구멍이잖아 대체 이게 뭐지? 이제 알겠다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유후 나는 1, 너무 신나
4: 4
1: 닭이 이름 바로
4: 5
2: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더 커졌네, 혹시 봤니?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근데 오는 어디 갔니? 여기 있지, 내가 바로 오야 다시 태어나기 딱 좋은 날 1, 2, 3, 4, 5 최고로 멋지고 훌륭하고 환상적인 살아 숨쉬기 딱 좋은 날 1, 2, 3, 4, 5
5: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6: It's a competition!
7: Ooh.
5: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6: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8: Wait, what is a pattern?
9: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10: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8: Huh?
10: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6: Yellow. Wave. Wave. Wave. This makes me happy. Wave. I'm making a high-energy spotty pattern!
11: Spot, gap, spot, gap, spot!
6: Again and again!
11: Spot, gap, spot.
8: Oh, I get it! A pattern is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Making something that looks nice. In a spotty pattern, you repeat the spots. And in a wavy pattern, you repeat the wave. The line zips and zags. And so does the next line. And the next. They repeat. Stripes. Again and again. The stripes repeat. Everyone's already got such exciting patterns. What type of pattern should I make? Think, Red, think! I know! I'll make a flat pattern! Red! Big flat! Two splats! Big splat! Two splats! Big splat! Repeat! Two splats!
5: Time to judge your patterns.
12: Yes. Ooh. Yes.
5: Oh, I like that one. Ooh. You followed the brief well.

0: 퇴이.
1: Wondering what's up there?
2: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3: Ooh.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야.
4: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튜디오!

0: 말랑무즈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쿵. 모찌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뚜뚜. 모찌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즈팩 네이버.
1: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2: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오늘 요정들을 부른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3: 우와, 피자다! 잘 먹겠습니다!
4: 에이, 다 드신 거잖아요.
2: 근데 그 상자 종이로 된 거 맞지?
3: 종이 맞죠?
2: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맞지?
3: 맞죠.
2: 아니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니까 글쎄.
5: 박사님 안 돼요. 저거 저번에도 이렇게 막버리시다니.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돼요. 가져가세요.
2: 이러잖아. 나 너무 속상했어.
3: 아
2: 뭐야, 난 속상한데 왜들 웃어?
4: 박사님, 그건 상자에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0: 재활용품을 내놓을 땐 묻어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해요.
1: 만약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2: 아하, 그런 거였어. 우리 요정들 최고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0: 이럴 수가.
5: 말도 안 돼.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3: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여기 딩동댕 딩동댕을 보고 있는 나 하나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어머. 아니. 하나야, 이 주스병 플라스틱이잖아.
2: 그래서요?
1: 플라스틱, 종이, 우유팩, 캔, 비닐.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저기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넣으면 나중에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재활용함에 넣자.
2: 네.
1: 아, 맞다. 그리고 그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리 와봐.
3: 왜요 또? 저 딩동댕 봐야 되는데.
1: 아유, 빨리 와.

0: 만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꼭 씻어서 내놓기.
1: 네, 저 이제 딩동댕 보러 가도 되죠?
0: 어? 예, 하나야! 어머! 아이 참, 이것 좀 자기가 버리지 않고요. 아유.
2: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에서도 계속됐지.
3: 친구들, 집에서 이런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들 모두 잘 나눠서 버리고 있나요?
4: 네, 선생님!
5: 오.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쓰고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해요.
3: 맞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해요.
1: 지구 불쌍해.
5: 근데 저런 거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서 지구가 덜 아파요.
3: 오, 딩동댕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모아서 버리기로 약속!
4: 약속!
3: 약속.
2: 하지만 나 하나 어린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3: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나눠서 버리기로 약속!
4: 약속!
1: 에이, 몰라. 나 하나쯤 재활용품 막 버려도 괜찮을 거야.
6: 너무해.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인데 우릴 쓰레기통에 막 버리다니.
7: 우릴 이렇게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할 텐데.
8: 하나, 너무해.
9: 슬퍼마라 재활용품들아,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재활용품들의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야!

0: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안에 묻어있는 걸 잘 씻어내고 물기를 탈탈 털어서 내놔야 돼.
1: 버리는 걸 뭐하러 씻어요?
0: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채로 내놓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이걸로 물건

0: 나는야 재활용 괴물. 재활용품을 마구마구 버린 나 하나 어린이를 혼내주러 출동! 총총총 총총총 총총총 찌그덕 총총총. 자, 이번 시간은 술래잡기. 술래고 싶은 사람?
1: 저요, 저요! 오!
0: 하나야 놀자.
1: 누구야?
0: 바로 나다, 재활용 괴물.
2: 누구니?
0: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용 괴물입니다. 나 하나 어린이 친구고요.
1: 아니에요. 저 저런 친구 없어요.
0: 무슨 소리야? 네가 날 만들었잖아. 이 페트병, 이 우유팩 기억 안 나? 재활용함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재활용 괴물이 탄생한 거라고.
3: 근데 하나야, 너 진짜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1: 설마, 그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데 너 진짜 그랬어? 아니야, 나 안 그랬는데.
0: 헐,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겠다.
1: 그게
0: 그렇다면 나도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0: 재활용 괴물 꼬랑꼬랑 냄새 걱정 그레이
1: 이게 무슨 냄새야?
0: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다 하나 때문이야. 그레이 하나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게 썩으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래
1: 아, 오지마 저리 가.
0: 아니 하나야, 난 너만 평생 따라다닐 건데. 그래 나 하나 놀자.
1: 안돼, 제발 따라오지 마.
0: 아니 나 평생 너만 따라다닐 거야. 캬캬캬캬캬캬캬.
2: 아따 크크.
3: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딩동댕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4: 크크.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3: 아,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크크가 아니라
5: 크크. 할아버지의 누나의 삼촌의 동생아.
4: 친구의 오빠의 사돈의 박촌에
6: 부모의 사촌인 재활용 괴물인데 라고 하려고 했지.
3: 정확하구만.
5: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이제 어린이를 그만 괴롭혀.
3: 재미없다니 너무해.
0: 아니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녀석을 혼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5: 그건 그렇지.
4: 그럼 우리 그냥 갈까?
6: 가자.
1: 안돼 가지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재활용품 막 버린 거 이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재활용품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5: 그럼 하나야 이 재활용품들한테 약속해줘.
6: 앞으로 분리배출 잘 하겠다고 말이야.
3: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반성하면 재미없는데. 안 돼! 반성하지 마!
4: 어서 하나야!

0: 부끄러워.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2: 딩딩!
0: 여기서 깨알 정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깨알 정보!
1: 우리가 또 해냈다! 예!
3: 그리하여 하나는
4: 나 앞으로는 재활용품 잘 분리해서 버릴 거야.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
5: 지금 예산 조사!
3: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6: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8: 응! 응! 응!
9: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복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빈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터치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얼굴은 창백하고 눈밑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4: 보라.
5: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0: 자, 안녕하세요. 백설공주예요.
5: 우리는
1: 빨강, 주황,
6: 노랑,
7: 초록,
6: 파랑,
4: 남색, 보라.
5: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5: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8: 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9: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5: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 아이고.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0: 네!
11: 네가 먼저 말하라고!
12: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조심조심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13: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소음을 잊으려면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보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라 덤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3: 청소 끝! 완벽해!
2: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4: 괴물이라니까.
5: 귀신이라니까.
4: 괴물이라니까.
5: 조용
1: 조용
4: 조용.
1: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6: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7: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6: 왜?
1: 그게 잠을 잘 자야
8: 뇌를 청소하는데

0: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1: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0: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1: 피곤하지. 피곤하지.
0: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2: 스트레스!
3: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오 스트레스.
4: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5: 적혈구니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6: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7: 혈장님! 적혈구니 빨리 오세요!
8: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9: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8: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9: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0: 아 피곤해.
8: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9: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4: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5: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9: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8: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5: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2: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5: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0: 백설공주님!
8: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2: 잡아주세요!
7: 괴물도 잡아주세요!
5: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0: 안 돼.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고원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드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쫄깃해.
2: 쫄깃한

0: 짜릿한 닭떡볶이.
1: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어,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가볼까? 이야,
1: 이야. 오!
0: 어?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1: 오이 전하요?
0: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왜?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일단 해보자. 공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생각할 수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한 오이.
1: 오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

0: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3: 오이공주님!
0: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4: 어이, 큰일.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7: 짜대! 짜대!
2: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9: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실사옵니다.
9: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어찌.
10: 아유, 가시오. 가시오. 아, 얼른 가시오. 아유, 아유, 냉큼 가시오.
9: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0: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9: 그, 오래 못 기다리오.
2: 누나 어떡해? 오이임금님 화나셨나봐.
0: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2: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0: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11: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0: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11: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0: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2: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8: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2: 반갑군. 반가워요. 아이셔.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8: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12: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2: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12: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2: 이유는요?
12: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2: 그렇죠.
12: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2: 그렇죠.
12: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주세요.

0: 당근 당근.
1: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2: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0: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1: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어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0: 오이 공주님!
2: 오이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 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 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9: 오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 기사님?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 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2: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0: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2: 나도 몰랐어?
0: 몰랐지.
9: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9: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9: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0: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9: 오이 기사님!
10: 부럽다!
4: 안녕! 아스코르비나제!
2: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0: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거야!

0: 시간 많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최고의 최초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엄마 아빠가 팔파와 조지의 사진을 새로 찍었습니다.
1: 새로 찍은 애들 사진을 벽에 걸어야겠어요.
2: 그런 건 나한테 맡겨. 집 꾸미는 것 같은 건 내가 잘하니까.
1: 잘 걸 수 있겠어요?
2: 물론이지. 벽에 못 박고 사진 걸면 끝나는 거잖아.
1: 좋아요. 그럼 난 어머님 댁에 다녀올게요. 그럼 부탁해요. 집 너무 어지럽히지 말아요.
2: 걱정 마.
1: 다녀올게요.
2: 다녀와요.
3: 아빠, 우리가 사진 거는 거 도와드릴게요.
2: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아빠 혼자 할 테니까. 우선 주제가 있어야 하고 연필도 필요하지. 여기에다 못만 박으면 되는 거야.
3: 벽에 금 가지 않게 하세요.
2: 이제 망치하고 못을 꺼내야지. 이제 뒤로 물러서서 아빠 솜씨를 잘 봐라.
0: 아빠가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3: 금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2: 쓸데없는 걱정. 한 방에 끝났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0: 아빠가 벽에 큰 금을 내고 말았네요.
3: 아빠, 벽에 금이 갔잖아요.
2: 살짝 금 간 거라 괜찮아. 사진 걸면 안 보일 거야. 어떠냐?
3: 그래도 금이 간 게 보여요.
2: 그러게. 못을 빼서 금 간 데다 다시 박아야겠다.
3: 더 망가지면 어떡해요?
2: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 쉽게 안 빠지네.
3: 어떡해요. 벽이 왕창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실 거예요.
2: 그래, 모를 리 없겠지.
3: 조지, 빨리 와.
2: 쟤들이 어디 가는 거지?
3: 아빠, 우리 여기 있어요.
0: 아빠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벽을 고치기로 했죠.
2: 벽돌 주세요.
0: 아빠는 우선 벽돌로 망가진 틈을 메웁니다.
2: 됐다.
0: 그 다음 시멘트 반죽을 바릅니다.
2: 누워서 떡 먹기군.
0: 그리고 벽에 칠을 하죠.
2: 감쪽 같은데?
0: 벽을 다 고쳤네요.
3: 야호!
0: 그런데 집이 너무 어지럽혀졌습니다.
2: 정신없군. 엄마 오시기 전에 빨리 치워야겠다.
0: 우선 아빠는 페퍼와 도지를 시켰죠. 그리고 페퍼는 바닥을 청소하고 아빠는 연장 상자를 치웠죠.
4: 엄마다.
0: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4: 엄마,
3: 엄마 오셨어요.
2: 빨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자.
1: 엄마 왔다?
2: 어서 와요.
1: 무슨 일 있었어요?
2: 아무 일 없었어.
1: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네요. 사진을 걸기로 하지 않았어요?
0: 한바탕 난리를 치르느라 아빠는 사진 거는 걸 깜빡했죠.
1: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쯤은 나도 문제 없어요. 어때요?
2: 그래, 아주 쉽게 잘하는군.
3: 그런데 아까 아빠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2: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잖니, 페퍼.

0: 바닷가에 갔어요.
1: 팔판의 가족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팔파와 조지는 바다를 좋아하죠.
2: 갈 때 빼놓고 가면 안 되니까 우선 가져온 것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0: 파라솔, 가방, 수건, 양동이랑 삽, 그리고 비치볼.
2: 그래, 이제 놀러 가기 전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자.
1: 햇볕이 아주 뜨거웠죠. 파파와 조지는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3: 공이 잘 튀는지 시험해볼까? 잘 튀는 것 같군.
1: 아주 예쁜 비치볼이죠.
0: 조지, 네가 공 던져. 누나가 받을게. 조지, 잡아.
1: 아, 저런. 조지는 어려서 공을 잘 못 잡습니다.
3: 그만 울어요, 뚜. 물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놀까?
0: 네, 좋아요, 아빠.
3: 그럼 발에 튜브를 껴야지. 다 됐다. 발에 튜브를 끼니까 아주 멋있는데.
0: 제 것도 해주세요.
3: 됐다. 이제 물에 들어가도 좋아.
2: 물 차갑지 않아요?
3: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만.
2: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3: 물 끼었긴 이제 그만해.
0: 야호! 아빠, 난 바다가 좋아요.
1: 팔파 가족 모두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2: 팔파, 조지, 양동이랑 삽은 안 갖고 놀 거니?
0: 이제 놀 거예요. 아빠, 아빠, 우리가 모래찜질 해줄게요.
3: 그건...
0: 아빠!
3: 뭐, 좋아.
0: 야호!
1: 팔파와 조지는 아빠를 모래 속에 묻었어요.
3: 살살해.
2: 됐어.
0: 아빠는 이제 꼼짝 못해요.
3: 호호, 헌데 햇빛이 뜨겁구나. 밀짚 모자 좀 씌워다오.
0: 그럼, 제발이라고 하세요.
3: 제발 밀짚 모자 좀 씌워다오.
0: 네, 알았어요.
3: 좀 낫군. 그럼 이제 한숨 잠이나 자볼까?
0: 조지, 우리 모래성 만들자.
1: 둘은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먼저 양동이의 모래를 담아, 이렇게. 그리고 양동이를 뒤집은 다음에 톡톡 쳐. 그리고 나서 들면 모래성이 되는 거야.
1: 모래성이 완성됐네요.
0: 모래성!
1: 모래성이 또 생겼어요.
2: 페파, 조지, 이제 집에 가자. 빼놓지 말고 잘 챙겨라. 혹시 빼놓은 게 없는지 살펴보자.
0: 수건, 가방, 파라솔, 그리고 비치볼 모두 다 있어요.
2: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래, 모자를 깜빡했구나.
0: 아빠요, 아빠를 깜빡했어요.
2: 어머나, 그래, 아빠의 깜빡 잊고 갈 뻔했구나.
3: 뭐?
0: 하마터면 아빠를 빼놓고 갈 뻔했는데 조지가 기억했어요.
3: 조지,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진짜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너무
4: 어울려. 쫄깃한 설탕이 쌀이 가득한 닭떡볶이.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글로버의 최후.
7: 어? 크레스트군이다! 크레스트군! 크레스트군! 이 영화 어디서 제작 중이죠? 이 광고 진짜가 맞나요? 설마 가짜인 건 아니겠죠?
8: 크레스트군! 그만하세요!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죠?
7: 익명의 제보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마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기계 생명체가 이 마을에 잠복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8: 크레스트님, 어서 가시죠.
6: 그런 일이 있었구나.
9: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제보를 한 걸까?
10: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11: 누군가가 메탈카드 보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야.
12: 고생이 당했네요.
8: 그런 덩치가 산만한 메탈카드 보스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13: 블레스트레인에게도 패하다니 한심하군. 데우스 마키나의 힘을 해방한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보다 몇 배는 강해.
12: 불난데 부채질하고 있어! 어.
14: 플래시 벡터, 우리의 새로운 동료, 기간 트렉스다.
12: 형이 외출한 동안 스카이 갤러비 데리고 왔어.
15: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 원래 내가 무크라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 인송이한테 되찾아와야겠어.
16: 하지만 당신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13: 정면 승부에서 패배한 당신 어떻게 메탈 브리스를 되찾겠다는 것인가?
15: 쓸데없는 참견말을!
12: 야야야, 바닥은!
15: 그러는 넌 왜 그런 꼴로 있는 거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녀석은 믿을 수 없든!
14: 그쯤 하지, 렉스공. 블레임 노바는 상당한 소식통이다. 얘기를 듣는다고 그대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15: 네 녀석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디 들어보도록 하지.
13: 그러죠.
17: 이 상어 영화는 가짜 광고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뻔하죠. 이미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메탈 카드봇이 우릴 방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들의 지구 침략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타우 타임즈의 편집장 워렌 윌리엄스였습니다.
9: 침략자라.
13: 제 이름은 플래타차트. 당신 팬입니다.
9: 메탈 카드봇은 정말 침략자일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타운 부두에서 만나요라고? 뭐야 이거? 보낸 사람 이름도 없잖아.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파헤칠 절호의 기회야.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면 조회수도 단숨에 올라가겠지. 이봐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먼저 온 건가? 장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15: 날 찾는 거라면 여기에 있다.
9: 응? 너 메탈 카드봇이구나. 설마 나를 여기로 부른 게.
15: 그래, 나도.
9: 참, 얘도 설마 내 팬인 거야? 너 로봇들한테 꽤 인기 있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말하려던 비밀을...
15: 저 위!

0: 나가던 나그네랄까? 그러면 넌 어째서 죄도 없는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1: 스타가디언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바탕 날뛰면 분명 그 준이란 애송이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2: 한바탕이라면?
1: 간단합니다. 인간을 습격하세요. 기왕이면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을 노리는 게 좋겠군요.
2: 이유라면 있지.
0: 4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르신께서 이메일 같은 걸 쓸 리가 없지. 네 뒤에 숨어서 널 조정하고 이곳 인간들과 메탈 카드봇의 대립을 부추기는 녀석이 있다는 거라면.
2: 네 녀석과 상관없어.
3: 지저분한 로봇이 날 지켜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4: 얘들아, 큰일 났어.
3: 글로버, 랑
5: 아, 무시잖아. 도저히 뭐야?
6: 글로버랑 싸우고 있는 거지?
4: 갑자기 어디 가?
3: 이건 꿈이나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메탈 카드봇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제 눈앞에서요.
7: 얘들아, 큰일 나.
3: 게다가 저 꾸질꾸질한 메탈 카드봇이 저를 지켜줬답니다.
2: 아니, 누가 저런 특정을?
3: 왜냐고요? 엄청 당연히 제가 예뻐서 아니겠어요?
7: 헤라야!
0: 뭐하는 거야? 손 뻗쳐!
3: 뭐? 이런 특정을 두고?
0: 여기군!
2: 성가신 녀석!
0: 이건!
2: 다음은 네 차례다.
3: 잠깐만, 내가 뭘 어쨌냐고!
0: 네 상대는 여기 나다!
2: 끈질긴 녀석, 임페로!
3: 이봐요! 괜찮아요?
2: 이제 회광구는 사라졌고 너도 뒤를 따르게 해줌! 드디어 왔군.
5: 아버지!
3: 글로버!
2: 이번에야말로 나의 메탈 브레스를 돌려받아야겠다.
5: 아니, 우리들의 것이지. 나의 메탈 브레스란 이 작전에 합의된 사항을 잊으면 곤란하다, 렉스고. 자, 소년.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아.
8: 아버지가 왜 히든 카드본들과 손을 잡은 거지?
4: 글로버. 얘들아, 저 녀석 좀 부탁해도 될까?
6: 물론이지.
9: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2: 수물거리지 말고 어서 내놔.
5: 대장!
2: 이건 놓지.
5: 대장, 그만 같이 가자고.
2: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5: 아버지.
0: 도망치다.
2: 이것이나.
0: 준, 어서 가. 그럼 딱총으로 우리 말을 잃을 것 같아.
6: 준, 블루카 혼자서 힘들어. 나도 도울게. 저도 어마어마하죠.
4: 부탁해.
2: 자, 글로벌을 부탁해.
0: 모두 사격 필수.
2: 비겁하게 근거리 전문인 우리에게 원거리 공격이라니.
5: 도망이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3: 준, 나도 갈게.
4: 로커 씨.
5: 글리자드 헤이지.
3: 글리자드 헤이지.
5: 이런 굴욕적인.
3: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그 로봇을

0: 당연하지.
1: 메탈 카드 보시 저렇게나 많이? 저기 왜 날 구해준 거야?
2: 딱히 널 도와준 건 아니야. 다만 못 본 척하면 저 녀석이 슬픈 얼굴을 할 것 같아서 말이야.
1: 저 녀석?
0: 글로버! 글로버! 글로버!
2: 야, 왔어? 날씨가 영 안 좋지?
0: 글로버, 널 봉인하는 걸 허락해줘.
2: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버려둬.
0: 어떻게 친구를 내버려두겠어?
1: 친구?
2: 친구라. 나 부끄러운 소리를 다 하네.
0: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에드 아저씨네 가서 완전히 고친 다음에 다시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2: 쬐끔한 게 고집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
0: 메탈 카드봇 체인지요.
2: 이런, 오늘따라 하늘이 마음에 안 드는군.
0: 조금 쉬고 있어, 글로버.
1: 방금 그거 뭐야?
3: 혹시 아직도 방송 중이야?
0: 루크시! 베라, 넌 여기 있어? 렉테이! 합체해서 스카이 갤럽을 견제해줘!
4: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디?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나주시길 바랍니다.
0: 블레스트레인 셋업!
5: 이제야 겨우 대접해볼 만한 자가 나타났군.
0: 팀파이트! 스파크 미트를 노려!
4: 통찰아!
6: 메탈 카드봇은 탈 것으로 위장해서 인간 사회에 숨어들어 있었군.
7: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탈 카드봇을 침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메탈 카드봇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그런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어요.
0: 아버지!
4: 메탈 브레스!
6: 이런!

0: 저 데우스 마키나의 힘
1: 한눈 파시면 위험합니다.
2: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 날 이겼지만 이번에도 그럴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1: 난 이길 거야.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싸워라. 내 야망의 실현을 위해.
3: 진! 아버지는 하늘을 날 수 없어! 나라면 하늘에서 공격할 거야!
4: 그렇지! 블루캅, 날 수 있지?
1: 물론이지!
2: 고작 하늘을 나는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4: 저거 레드블레츠가 사용했던
3: 오버나이저야.
0: 역시 대장도 가지고 있었어.
4: 그래서 그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구나.
3: 나오지 그만 좋아.
2: 놀라긴 아직 이르다.
5: 보이시나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메탈 카드보들의 싸움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 나도 잘 모르겠어.
1: 스펠란자호의 전송장치 오그나이저. 대장은 그 전송기를

0: 공격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1: 그만 두라니까 엄지. 그렇게 오버나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간.
0: 시끄러워.
2: 레드 블리츠.
1: 레드 블리츠 한테 무슨 짓이야 대장.
2: 제로 협복이야. 블레스트레인 대박!
0: 정말 뜨거워!
2: 블루칸 도키가 온!
1: 알겠어!
2: 차례대로 돌진!
0: 어서 일어나 스파크베이트! 우리도 가세한다!
1: 적이랑 나까지 날려버리는데 저 녀석 우리 편 맞아?
0: 이번만이다. 참아.
1: 했었지.
0: 아이쿠. 어? 나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 녀석은 무시하고 돌아서 가자.
2: 나랑도 대결하자.
1: 대결. 내가 좋아하는 말이지.
0: 스칼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1: 크레스트님 저기입니다.
3: 저기쯤에 내려줘.
1: 예?
3: 어?
1: 아이고.
2: 페루로 스칼게로.
4: 페루로 아가씨. 이런 위험한 것은 무슨 일인가?
2: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4: 아가씨와 대적하게 되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편은 갈라졌어도 우리 둘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 어?
2: 적이면 적이지. 그런 애매한 게 제일 별로거든.
4: 어쩔 수 없어. 고향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온 이상 나의 결투는 계속될 것이다.
0: 신것들
4: 넥스코! 뛰어! 2대1로 싸우는 건 나의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나 스타가디언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유란 없지!
2: 블루캅! 슈페리얼 도킹!

0: 에스 임페로!
1: 루파!
2: 넥스고!
1: 오버로드야! 태호! 얘들아! 오버, 뭐라고?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거야. 오버나이저를 과하게 사용해서 회로에 부담이 간 거지.
0: 들어본 적 있어. 오버나이저의 폭주로 공간이 일그러져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적이 있다고.
1: 뭐라고?
3: 이럴 수가.
4: 오버나이저의 폭주 같은 건 내 계획엔 없었는데. 자, 이제 어떡할 건가.
0: 이걸로 끝이다!
1: 루카! 페루로!

0: 기간 트렉스의 눈빛이.
1: 너는 무카라의 자손인가?
2: 맞아. 무카라는 나의 선조님이셔.
1: 그래, 그랬지. 무카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3: 기간 트렉스! 응?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1: 위험한 상태?

0: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게 될 거야. 위험하게 왼쪽 뛰쳐나가고 그래.
1: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0: 하지만 오버나이드를 빨리 떼어내야 해.
2: 우리한테 맡겨. 아버지, 한테 손만 봐야겠다.
1: 헤르르를 노리고 있어.
0: 그만 멈춰 때리자.
3: 저도 높겠습니다.
0: 우리도 기다려,
2: 같이 가. 루카, 오버나이트 배워봐야.
0: 서둘러.
3: 그걸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4: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2: 그때고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3: 너라면 할 수 있잖아.
4: 저를 구했을 때처럼 그를 구해주세요.
0: 너는 못 버텨.
5: 내 친구를 구해줘.
3: 안 됐어.
0: 블루캅 갤럭시즈.

0: 잠시만!
1: 아버지!
0: 기다려!
2: 왜 그래?
0: 눈을 봐!
1: 헤르노!
3: 스펠란자호의 친구들, 너희가 깨어날 때쯤이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디 우리의 후손, 아니 이 행성에 사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주길 바랄게. 우리와 그랬듯이.
1: 헤르노, 방금 그건...
4: 그 창의 초건, 내가 우정해준 표로 무카라에게 준 마키나시움이다.
0: 아버지!
5: 대장! 그
0: 저게 기간트렉스의
1: 원래 모습? 마키나시움이라고?
4: 마케나 행성의 금속이다. 메탈 카드봇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저장 매체가 되기도 하지.
6: 무카라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4: 아니, 무카라뿐만이 아니야. 무카라의 자손인 너도 나를 구해주었어. 고맙다.
6: 무카라의 선물 덕분인 걸. 그리고 내 이름은 페루로야.
4: 페루로. 너희들 머스라이더, 시에로, 레드블리츠,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다.
1: 페루루,
6: 어?
1: 기간 트렉스를 부탁할게.
6: 응. 데카드본 제인진.
1: 페루로!
7: 드디어 손에 넣었던 메탈 브레스. 데우스 마키나에 의해 봉인된 나의 힘이여, 이제 되살아나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맛있는 여름. 좋았어. 올 여름 첫 소풍.
2: 우리 어디 앉을까?
1: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세씨. 아하! 저기다! 완벽한데? 우리 저기 언덕 꼭대기로 가보자. 엄청 높다. 경치가 좋을 것 같다. 도착했을 때 배도 출출해져 있겠지?
2: 너무 힘들다.
1: 그럼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여름 과일이 제일 맛있지. 수박이랑 멜론이랑.
2: 아니야, 뜨거운 날씨에 마시는 차가운 음료수.
1: 아이스크림! 뭐가 최고든 난 전부 다 먹고 싶어. 그래, 전부 맛있는 여름 음식이야.

0: 여름 소풍할 생각에 질떠서 그만 음식을 깜빡해버렸어.
1: 대쉬!
0: 미안. 잠깐, 저기 봐! 어? 시장 있어! 저기서 뭐 살 수 있겠다!
1: 여름 과일!
2: 예! 시원한 음료수!
1: 아이스크림!
0: 누가 빨리 가나? 소중한 친구!
3: 공주, 용과의 전투가 너무 힘들었어. 안녕, 내 사랑.
4: 아우, 티쉬. 그냥 드라마잖아.
0: 엄만 이해 못해요. 절대로.
5: 누나 어디 가는 거야?
4: 아, 티쉬는 뭐든 참 금방 빠져버린다니까. 그거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 마.
0: 티쉬! 티쉬!
2: 어떡해! 오늘 개구리 왕자 드라마 너무 슬프잖아.
0: 소비! 개구리 왕자 봤어?
2: 용이 너무 셌잖아.
0: 친구끼리는 서로 잘 통하는 법이지.

0: 고마워 토비. 너는 내 베프야.
1: 나도 티씨 가볼게. 잘 가시게 내 베프. 다음편에서 만나.
0: 절대 안 잊을게 내 베프.
2: 베프? 내가 네 베프 아니었어?
0: 너는 내 상상 속 베프지.
2: 잠깐,

0: 말라? 아이스크림 온다 하면서.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EBS 뉴스입니다. 완연한 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은 어느 때보다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체육대회 함성으로 가득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분주했을 시기지만 요즘엔 이런 풍경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는데요.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경찰이 출동하는 건 예사일이 됐고 체험학습 사고 책임이 교사에게 향하자 학교에선 차라리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서글픈 말까지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민원으로 위축된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 아이들의 뛸 권리와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지키겠다며 직접 이 축구복까지 입고 입법에 나선 분인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 오늘 복장부터 눈에 띄는데요. 네. 사연이 있으신 거죠?
1: 네, 최근에 그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에 3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점심시간 축구를 금지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사실 점심시간에 하는 학생들의 활동

0: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조금만 다치면 또 선생님 뭐 했냐 민원 들어오고, 우리 애는 축구하는데 왜 안 끼워주냐, 아니면 뭐 6학년들만 왜 축구하냐, 이런 너무 많은 민원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질식하다가 이제는 그냥 아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땀으로 가득해야 될 운동장이 민원의 찌꺼기만 남은 무균실처럼 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체육을 또 축구를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축구복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위원님께서 어린이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0: 네, 지금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이나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 소음이라고 하는 규제 대상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육 과정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원의 대상 또 경찰 출동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 또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소음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소음 규제에서 좀 빼주자. 이건 우리 공동체가 좀 감내하자. 그런 취지의 법입니다.
1: 네, 정상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발생한 소음을 우리 공동체가 조금 감내를 해주자라는 네. 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운동회뿐만이 아니고 요즘 체육 수업도 민원 때문에 주저할 정도라고 하는데 의원실에서 실태를 좀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0: 아마 국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동회 하기 전에 막 초등학교 학생들이 죄송해요, 저희 운동회 할게요. 아니면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뭐 아 죄송합니다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112에 운동의 소음으로 신고 들어온 게 350건이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게 345건이나 된대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시간에 호루라기만 좀 불고 학생들이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도 민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품아의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큰데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게 아파트를 살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해서 다들 좋아하는데 막상 우리가 학교에서 조금만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서 운동의 소음 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좀 없애자. 이게 경찰이 운동에 출동하게 되면 그 학교의 운동의 분위기도 망치지만 주변 학교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이거 운동회 하다가 자칫하면 경찰 출동하는데 우리 하지 말자, 아니면 운동회도 그냥 체육관에서 조그맣게 그냥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점점 운동회가 사라지는 문화가 돼가지고 저는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운동회가 됐든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것이 됐든 이게 단순히 학생들이 노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육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 소수의 과도한 민원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1: 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뭐 함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요, 이 선생님들이 민원 폭탄에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이 구조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정확합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 민원 대응팀이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요 민원이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한테 일선 교사들한테 다시 떠넘겨요.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않냐, 부모님하고 직접 소통도 가능하지 않냐, 이것 좀 해결해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든 뭐 교육감이든 교육청의 간부든 아무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들어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원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는 일선 선생님들이 아니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선생님을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책임감이 없어서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는데 선생님들한테 너네가 알아서 민원을 방어해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 방패를 쥐어줘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1: 네, 이런 민원이 뭐 심해지다 보면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참...

0: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특히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교사소송 국가 책임제도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얻으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장을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그걸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무서워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아동학대다 뭐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되고 검찰에 가야 되고 법원에 쫓아다녀야 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 뿐더러 주변에 엄청나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 선생님한테 독박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국가가 책임져서 경찰에서요 선생님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선임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환경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고소고발을 책임지고 좀 대응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선생님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아야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의 마음에서 사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최근에 뭐 체험학습 논란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법원도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실제로 막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선생님에게 책임을 인정하려는 태도, 저는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판례 변경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선생님이 알아서 독박 책임지세요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책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절차적으로 고소고발에 대응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소음으로 취급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사법리스크가 되는 현실, 정말이지 분명 정상은 아닐 겁니다. 오늘 논의한 대안들이 교육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모의 투자를 통해 실물 경제를 배워보는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시간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지배했던 3월과 달리 지난 4월 우리 증시는 말 그대로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청소년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퍼핀의 김예은 연구원과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지난 3월에는 정말 이 전 세계 증시가 전쟁의 여파로 굉장히 요동쳤었는데 지난달 상황은 어땠습니까?
1: 네, 4월은 한마디로 공포가 사라지고 확신이 돌아온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중동 전쟁 이슈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투자자들도 많이 불안해했는데요. 4월 들어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AI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실적까지 확인되면서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결과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죠. 쉽게 말하면 3월이 전쟁이라는 빚 때문에 텅 비었던 운동장이었다면 4월은 AI라는 핵심 선수들이 다시 복귀해서 화려한 경기를 보여준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핵심 선수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청소년들의 모의 투자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땠습니까?
1: 네, 4월 모의 투자는 테크 덕후형이 AI와 반도체 종목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16%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시장 지배자형과 주주평도 나란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지난달 1위였던 승부사형은 방산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4월은 AI라는

0: 확실한 에이스를 가진 팀이 시장을 지배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달은 최하위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월에는 1위였던 승부사용이 이번에는 꼴찌였다가 또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0: 네, 시장의 관심사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승부사형이 담은 로키트 마틴이나 RTX 같은 방산주는 3월 전쟁 이슈 때엔 크게 올랐지만 4월 들어서 평화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자 투자자들이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비가 그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산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팔란티어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보안, 빅데이터 종목들도 월말에 가격 조정세가 겹치면서 수익률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1: 네, 반대로 1위는요.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테크 덕후형이 가져갔습니다. 무려 수익률 10%가 넘었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0: 네, 비결은 AI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돈을 벌어주는 산업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은 AI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컸다면 4월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성적표를 보여줬거든요. 특히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이 대형 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실제로 브로드컴이 35% 넘게 급등하면서 테크 덕후형은 4월 초 한때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장 정확하게 공략한 것이 비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투자는 시장 지배자형과 그리고 좀 떨어진 것 같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줍줍형도 괜찮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ETF 위주인 시장 지배자형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줍줍형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둘 다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0: 네, 두 유형은 투자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AI 상승장의 수혜를 톡톡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지배자형은 미국 시장 전체를 담는 ETF에 투자했는데요. 4월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대형주들이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투자한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줍줍형은 나이키나 쉐브론처럼 소외됐던 종목들 속에서 퀄컴이라는 숨은 진주를 찾아낸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지배자형은 학교 전체 평균 점수 상승의 혜택을 받은 팀이었고 줍줍형은 숨어있던 전교 1등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팀 점수를 올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전반적으로 3월에 통했던 전략이 4월에는 안 먹히고 뭐 성적표가 완전히 네.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번 달에 새로 편입한 종목 가운데 무려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브로드컴과 퀄컴이었는데 배경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0: 네, 두 종목의 공통점은 AI 시대의 필수 장비를 만든다는 점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AI가 운동선수라면 브로드컴과 퀄컴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회사인 셈이죠. 브로드컴은 구글 등 빅테크와의 AI 반도체 협력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고 원래 스마트폰 칩으로 유명했던 퀄컴이 이제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죠. 여기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와 손잡고 새로운 AI 칩을 만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그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결국은 AI 열풍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증시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 청소년들의 다음 모의 투자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0: 5월 시장 전략은 한마디로 AI 생태계의 확장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4월 시장을 보면 AI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5월에는 기존 핵심 기술주 흐름은 유지하되 반도체 설계나 인프라처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동시에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소비재와 필수 장비 분야도 함께 담아 균형을 맞췄고요. 결국 5월은 단순히 유행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AI라는 큰 변화 속에서 실제 경쟁력을 증명하는 기업들을 찾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저희가 뭐 특정한 방향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청소년 모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 교육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있

0: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저희 모의투자 종목 중에요. 슈드라는 대표적인 배당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주식 투자에는 주가가 오를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배당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한 해 동안 장사를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현금 형태로 나눠주는 것인데요. 보통 기업은 이익이 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주주들에게 현금 보너스처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슈드처럼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을 모아온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의 수익 구조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투자 성향마다 또 세계의 정세에 따라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주식은 주가 변동만이 아니고 배당이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금융 상식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민국이 방송됩니다.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0: 아무나 못해요 이게.
1: 꽃 구경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온통 수선화 천지인 이곳은 해마다 열리는 수선화 축제 현장.
2: 꽃을 보니까 행복해져요.
1: 풍악 소리 신명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 마을의 전통이 고스란히 계승되는 거북이 마을 수선화 축제. 봄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꽃향 가득한 홍성. 이 고장이 품은 보물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생태보고 천소만이 흐르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부면으로 떠나봅니다. 바닷물의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꿈틀대는 드넓은 갯벌.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홍성의 천수만입니다. 그 신비로운 바다는 사계절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줍니다. 겨울이면 맛볼 수 있는 쫄깃한 새 조개. 가을이면 담백한 대하. 그리고 홍성의 봄에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녀석들. 어떤 생선일까요?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바다에서 송어 떠와요.
3: 바다에서 송어요?
1: 원래 송어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가져온다고요? 요호, 그 녀석들 크기가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송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5: 바다에서 지금 송어 잡아온 거예요. 또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겠어요?
3: 아, 지금 가실 거예요?
5: 네.
1: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 따라 나섰습니다.
3: 어디 멀리 가시나요?
5: 아, 여기서 한 10분 가요.
1: 남당항에서 배로 10분. 겨우 뜰채만 달랑 갖고 송어잡이를 한다고요? 이곳은 양식장 아닙니까?
3: 양식장인가 봐요.
5: 예. 여기서 바다 송어 키우는 거요.
1: 그렇습니다. 홍성의 보물 바다 송어 양식장입니다. 아니, 민물에서 사는 송어를 바다에서 키운다는데요.
5: 700g, 800g 되는 민물 송어를 갖다가 순치를 시켜서 뭐 11월 달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6: 땡겨. 빨리 올려.
1: 이야, 바다에서도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5: 이 바다에서 기른 바다송어는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비린내라고 하는 그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1: 송어는 냉수성 어류로 양식을 하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존에 맞는 염도가 있어서 스스로 민물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염도를 조절해야 산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한 거죠. 아이고, 그 녀석들 엄청 실하구먼.
3: 얘도 엄청 힘이 좋나 봐요.
6: 아, 힘이 엄청 세요. 이런 일반 고민들하고 틀려가지고 힘이 이거 다르다요. 힘이 다르다.
1: 유수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어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천수만의 자연 조건이 바다 양식 성공의 첫 번째 비결.
5: 홍어는 맑고 깨끗한 데서만 많이 살아요. 아무나 못해요, 이게. 그, 예, 그래서 못해요.
0: 왜 못해요?
5: 아, 민물 송어 갖다 받아 넣으면 다 죽지, 나무요, 그게. 보통 여기서 7톤, 8톤 이렇게.

0: 생산을 하는데 3월, 4월, 5월달, 6월달까지 남당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다송어예요.
1: 두 번째는 양식장에서 염도를 서서히 조절해 주면서 송어가 바다에 적응하도록 기간을 가진 후 해상 양식장에 풀어서 키운다는데요. 염도 조절 방법은 어촌계 1급 비밀이랍니다.
2: 이게 저기 바다 수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송어 양식하는데 송어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달도 살아야 되고 송어도 살아야 되고.
3: 여기서 수달이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다 죽여요. 한 마리 먹고 지금 양치하면 그냥 마를 것 같으면은 다 저기하지, 방생하지. 그런데 다 죽여. 그렇고 뱃살만 먹고 다 버려요.
1: 그동안 해수를 끌어와 가족이 양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바다 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홍성이 처음이랍니다. 출하하는 날엔 송어 요리를 먹는다는데요. 한 마리만 잡아도 든든하겠습니다.
4: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 아주 힘들어요, 잡으려면.
1: 마치 연어처럼 붉은 빛의 송어회. 송어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4: 조류가 여기는 세요. 그래서 조류가 세서 살이 더 탱글탱글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미생물이나 막 멸치떼들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 송어는 더 커요.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요.
1: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 자, 이번에는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주면 새콤달콤 해무침 완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옷 살짝 입혀서 기름에 퐁당. 지방이 적어 튀김으로도 좋죠.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바삭한 송어 튀김까지 곁들여 봅니다. 송어 요리가 이렇게 다양했던가요? 회로 먹고 무쳐 먹고 튀겨 먹고 송어 한 마리로 진수성찬.
5: 하하. 이거 맛있게 드시고 힘 주세요.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8: 이게 연어보다 훨씬 낫다는 거라 보이네요.
9: 예. 요 기름장을 자. 찍으면 이게 소고기 그 육사시미 맛이 나요.
1: 맛은 어떻습니까?
10: 그 맛이 나네, 소고기. 그렇게 맛 나네.
9: 이거 찍으면 소고기.
1: 그야말로 바다의 소고기 송어. 초무침에도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10: 민물 송어는 약간 흙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그거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요.
9: 전혀 없어.
1: 민물 송어의 흙 맛은 없애고 담백함과 쫄깃함은 더해진 바다 송어. 어촌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바다 송어 양식.
11: 외지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 새조개, 대하 이런 축제 때만 오거든요. 너무 아까운 동네예요.
12: 이 남당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맛있으면서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끝까지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욕심이 있습니다.
1: 입이 즐거웠다면 눈이 즐거울 차례. 만개한 벚꽃길 따라 구항면으로 떠나봅니다. 벌들이 꽃을 찾듯 꽃 구경은 사람들이 즐비한 곳.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3: 마을 가꾸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꽃을 잘 가꾸었다고 그래서 왔어요.
14: 아, 여기가요?
13: 네. 거북이 마을 수선아.
14: 거북이 마을 수선아. 네.

0: 네.
1: 온통 봄꽃으로 순화진 곳. 노란 수선화가 물들인 동화 같은 마을 거북이 마을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아, 예. 아유, 수선화 밤 내고 있어요.
4: 이 수선화가 풀땜이 싫대요. 그래서 이거 매주노라고 그려.
2: 수선화도 농사 짓는 거예요?
4: 아니요.
2: 그러면요?
4: 밭으로 보는 거예요.
5: 뭘 아냐, 꽃농사 짓지.
2: 아, 꽃농사.
3: 얼마 있으면 수선화 축제를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전부 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 풀을 좀 메고 있어요.
1: 마을 사람들이 손수 수선화를 갖고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데요.
3: 그 일명 거북이 마을은 요 뒤에 보이는 산이 보계산인데 보계산이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거북이 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 아홉 가지 보물이 덮여 있다는 보계산 자락 아래 위치한 거북이 마을.
4: 제일 많이 뽑는 사람 내 맞기. 내가 제일 많이 뽑았어.
3: 노래도 좀 하고 하셔.
4: 노래하라고?
6: 해보세요.
4: 해봐요.
6: 예.
4: 산나울 두등실 흘러가는 저 구름을 나 반맥이 싫어서 한 거요?
3: 그 반맥 거보다 더 100번 더 나아요. 노래 한 게. 어른분들이 또 이렇게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네요.
1: 꽃 농사를 지어서일까요? 어르신들의 마음도 활짝 피었네요. 거북이 마을에는 계승되는 전통이 있답니다. 500년의 전통 모방제를 거북이 마을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7: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품들은 수선화 축제 때 이 마을을 알리기 위한 거기 마당놀이 소품들입니다.
1: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손수 만들었다는군요.
7: 아이, 선왕당인데 그중에 이제 그 선왕당에 개운 입은 꼭숲각시를 달아놓으면은 아, 이 마을에 초상이 났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색동이 달려있는 꼭두각지가 걸려있으면은 아, 이 마을에 신생아가 태어났다.
1: 우환이 든 집엔 잡신을 쫓고 형산한 집은 축하를 해주며 안녕을 기원하는 거북이 마당놀이.
7: 거북이는 우리 마을의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거북이입니다.
1: 거북이 마당놀이는 오방제를 지내기 전에 행해지는데요.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을 돌면서 지신을 밟아주고 축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2: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 82이요. 쬐끔밖에 안 남으시오. 이 정도 되면은 볼거리가 되잖아요, 거북이가. 아니, 뭐야, 거북이 입이다. 이게 아주 복받으라고.
8: 철성입니다.
2: 뭐 하시는 거예요?
8: 거북이 네? 밥 주는 거예요. 저기 잘 좀.
1: 오잉? 거북이가 용돈을 받네요.
2: 요즘 거북이는 형차를 좋아하나 보죠?
7: 이런 것도 시골 문화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을의 전설이잖아요.
1: 2004년 거북이 마을에서 거북이 마당놀이를 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정월 대보름과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께서 꼭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7: 여기는 우리나라 영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낭구만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후학을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권농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제진다. 소칠 아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나무 사라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이슬을 읊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 약천 남구만 선생은 마을에서 수선화를 키우게 된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7: 당파 싸움에 유배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자생하던 수선화를 뿌리를 가지고 이 초당 앞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마을이 수선화 유래가 생긴 거고 지금은 집집마다 마을 전체가 수선화 밭입니다.
1: 고향 땅에 심은 수선화, 선조가 심은 꽃은 후손들에 의해 가꿔지고 마을의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마을에는 귀한 보물이 바로 이곳 장충 영각에 있다는데요.
7: 여기 오셨으니 아주 귀한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1: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바로 이 그림입니다.
7: 2011년도 7월 27일 KBS 진품문품 시간에 15억 진가를 받은 문화재급 그림입니다.
1: 석천 전일상 장군의 실제 모습을 그린 석천 한유도. 감정가가 비싼 이유는요, 무진년 6월이라는 제작 시기가 정확히 표기된 점. 게다가 매와 말, 관기와 검 등 무인을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 무인의 생활을 정교하게 묘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로는 드물게 실존 인물을 그렸다는 점이죠.
7: 이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서.
2: 어르신이랑 무슨 관계세요?
7: 아, 저한테 8대조 할아버지입니다.
1: 이렇게 귀한 가문의 보물이지만 마을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데요.
7: 우리 마을의 수선화 축제가 더 번창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보존되어 있는 민속고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비싼 그림, 수조한 그림도 한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1: 자, 드디어 수선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농악이 울리며 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농악 솜씨를 발휘하는 마을 사람들. 어깨가 들썩들썩 힘겹습니다.
0: 자, 얼씨구 하면 좋다고는 박수 한번 주세요. 얼씨구!
9: 고맙습니다.
0: 자, 열사는 4월 6일 보기산안에 거북이 마을 지신말과 열사옥제!
1: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오늘 하루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거북이 마당놀이는 거북의 목에 줄을 메어 몰고 그 뒤를 농악대가 뒤따르며 동네를 도는 길놀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을 돌봐주는 안택고사를 치르죠.
7: 피난이다. 천지 신명이까 우방제신이께 피난이다. 충청도 홍성군 구암면 거북이 마을 동네 대동소지 일장 올리오니 정성이 부족해도 부족도 마시오.
1: 예, 전통 놀이와 풍속을 계승하는 거북이 마을.
0: 맞고 지나가길래 내 딱고랑지 잡고.
1: 고향의 전통을 알리려는 노력은 어느덧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10: 네, 마을 분들이 고생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꽃도 너무 예쁘게 키워주신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네
11: 오길 잘했네요.
10: 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아요.
12: 그냥 그 지나간 일은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심해서 해주니까 참 보기도 좋고.
1: 거북이 마을에서 생산한 특산물도 있는데요.
13: 거북이 빵이 기다리셔야
1: 돼요. 바로 거북이 모양의 빵입니다. 제빵 기술을 익혀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구워냈다는데요.
14: 저희 마을이 거북이 마을이라 이 빵을 거북이 모양으로 틀을 제작을 했어요.
1: 몇 개월 전부터 마을 회의를 하고 반죽과 앙금을 넣은 거북이 빵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되었죠. 과거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낸 거북이 빵 인기가 좋습니다. 하하.
14: 빵 모양이 예쁘죠?
15: 네.
14: 예, 거북이 모양. 뒤에 빵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15: 난 머리부터 먹을래.
16: 맛있어요.
14: 예,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 되세요.
16: 네. 감사합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6: 거북이 빵. 일단은 모양이 너무나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크림에 그걸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혜자스러워요.
1: 거북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올해도 수선화 흐드러지게 필 무렵 무슨 꽃도 함께 활짝 피었습니다.
17: 수선화라는 꽃을 몰랐는데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고 느꼈고,
18: 해마다 아이들이 더 오길 원해서 함께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19: 꽃이 피어서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1: 한쪽 부스에서는 수선화를 나눠주며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가 한창인데요. 호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꽃을 심은 아이들의 모습이 수선화와 닮아 있습니다.
3: 저희 마을이 수선화가 이렇게 많고 또 전국이 또 노랗게 또 수선화로 물드는 그런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 선조들께서 심은 수선화가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손으로 심어지네요.
20: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접수됩니다. 어서 오세요. 두 개 드릴게요.
21: 한겨울을 지나고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수선화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갖다가 잘 키울 수 있는 꽃 중의 꽃이에요.
1: 수선화가 만발한 거북이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22: 아, 수선화 많이 못 봤었는데 서울에서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3: 옛날에는 좀 고즈넉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활기를 찾는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옛 풍속을 재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마을. 충해 열사의 넋이 깃든 순관 유적지에서 느낀 호국 정신. 풍요로운 바다에서 사계절 해산물이 넘쳐나는 입이 즐거운 고장. 전국 각지에서 찾는 톡을 세우듯 특산물과 추억을 부르는 명물까지. 전통과 역사가 숨쉬고 휴식이 되어준 홍성 여행. 즐거운 여정 되셨습니까?

0: 좋아할라? 아이스크림 우리가 가면서.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95.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진비빔면 모르니 지니어스. 초 넉넉하고 지니어스. 초 시원 매콤하게 지니어스. 비빔 참재네. 어떻게 진비빔면 어떻게.
3: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4: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5: 젤타입으로 빠른 흡수
4: 동아제약 맥스 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0: 네,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었고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1: 늠름한 양치기 형과 함께 양몰이에 도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양치기라고 양만 모는 건 아니겠죠?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양털깎기와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목장 소리는 기본, 중장비 운전까지 척척 해내는 오늘의 베테랑 이가람님입니다.

0: 바쁘디 바쁜 양치기의 하루. 동물들을 돌보는 일부터 목장 시설을 관리하는 일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양치기가 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곳은 동물체험장.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동물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1: 들어오시죠.
0: 첫 입문은 바로 타조 우리 청소.
2: 저 앞에 있는
3: 네.
2: 아, 여기 타오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돌이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2: 아, 네.
0: 딱딱하게 굳은 타조의 배설물을 치우는 작업. 첫 입무치고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2: 왜?
1: 궁금해서 지금
2: 왜?
1: 얘네들은 궁금한 애들이고.
2: 왜?
0: 역시 제 착각이었을까요?
2: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말로 안 잠깐만. 저것만 치고 갈게. 아니, 나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 여기 할 때 2인 1조로 하세요?
1: 2인 1조로 하는 게 안전하죠.
2: 아.
0: 그나마 막아주는 베테랑님 덕분에 청소를 이어갑니다.
2: 빨리 치워. 근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 똥 치우는 게 이것도 엄청난 일이겠네요, 진짜.
1: 똥이 또 은근히 무게가 돼가지고.
2: 야, 똥이 무겁다, 이거. 똥이 무거워가지고.
0: 타조들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똥과의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목양견과의 훈련을 시작하나 했지만.
1: 여기가 양사인데 오늘 여기 양들한테 옆에 있는 건초를 급여할 거예요.
0: 거대한 건초더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들의 소화 건강을 위한 필수 식단이라고 합니다.
1: 여기 위에 부터 먼저 따요.
2: 네.
1: 위에부터 칼을 칼집을 내가지고 그 옆에 세 번 갈 거거든요. 네, 요걸 해주시면 돼요.
2: 네.
1: 네, 칼 드리고.
2: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비닐이 안 돼요.
1: 되게 쉽게 했는데.
2: 뭐지? 이게 비닐이 안 뚫리는데요?
1: 네?
2: 비닐이 칼에 안 되는데요?
1: 왜 안 되죠?
2: 안 돼요.
1: 잘 해보세요.
2: 아, 진짜로 안 돼요, 진짜.
1: 네?
2: 이렇게 되는데요?
1: 이렇게. 아, 세게 하셔야지, 세게.
2: 그래요?
1: 긁으면 안 되고.
2: 네.
0: 한 손으로 쉽게 뜯는 베테랑님과는 달리.
2: 아니, 이게 진짜 비닐인데 왜 안 되지?
0: 제 손에는 좀처럼 잘 뜯기지 않는데요. 그 사이 쉴 틈 없이 건초가 추가됩니다.
2: 오, 뭔가 맞는 거가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세 개가 추가된 거예요.
0: 보다 못해 나선 베테랑님.
2: 어디 한 손으로 그렇게 하세요?
4: 하나도 못 해. 와,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되죠.
1: 당연히 안 되죠. 여태까지 봤던 분 중에 제일 느립니다. 이건 제가 깔게요, 그냥.
0: 화 한 번 안 내는 좋은 선배님. 베테랑님의 도움으로 겨우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저기 저 안쪽에 문 보이시죠?
2: 이거요?
5: 그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2: 문. 아, 저거요?
5: 네, 그 네. 열어가지고 양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2: 네.
5: 지금 그 열문
2: 네.
5: 그거 닫아주시고.
2: 아, 네, 알겠습니다.
5: 네?
2: 뭐지? 방탈출 게임인가? 아, 힘으로 하는 곳이구나.

0: 우선 양사문을 열고 안쪽으로 작업한 건초를 옮긴 후 다시 외부문을 닫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문단속을 끝내고 양들이 행복하게 건쳐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1: 아, 근데 안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그죠? 네.
0: 말릴 틈도 없이 뛰어나가 버린 양떼. 사실 아까 문을 닫을 때 힘이 부족해서 잘 못 닫았더니 양들이 탈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야, 산 뛰고 뭐한 채 이게.
0: 첫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저 어쩌죠? 그런데 베테랑님은 여유 만만해 보이시는데요. 드디어 출동하는 베테랑님. 탈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동이 정리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아, 힘드시죠?
1: 네.
2: 양들이 사람보다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사람이 절대 못 잡아요.
1: 아니, 느려 보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2: 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모리 개가 네. 그 저희 사람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1: 진짜 짝꿍이네요.
2: 네, 그렇지만도 오늘 짝꿍 개를 한번 맺어줘가지고
1: 아까 그 멋있게 다 이렇게 양모리 했던
2: 예, 네, 그 이름이 제스거든요.
1: 아, 제스요? 네. 네.
0: 멋지게 상황을 정리한 이 친구는 올해 8살 제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제스는 오직 영어로만 명령을 알아듣는데요.
2: 한번 불러보실래요?
1: 불러볼까요?
2: 네.
1: 뭐라고 불러요?
2: 제스 이름.
1: 제스 히어?
2: 네.
1: 제스 히어? 제스 히어?
0: 멋지게 달려오는 제스. 신기합니다.
1: 히어?
2: 라이더? 오케이, 웨잇.
1: 문화요?
2: 아니, 아니, 괜찮아요.
1: 아, 사람 진짜요? 좋아해요.
2: 예.
1: 사람 좋아해요?
2: 네네.
1: 처음 본 사람도 좋아해요?
2: 예.
1: 저 개발. 너 힘이 개발 처음 만져봐요.
2: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죠.
1: 아, 냄새까지 굳이. 아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괜찮아요.
2: 간단한 명령 한번 네. 배워보시겠어요?
1: 네, 좋습니다. 아이. 근데 일단 눈을 안 마주치네.
2: 아까 해보셨지만 일단 부르는 게 이제 히어.
1: 네, 네. 히어.
2: 제스 히어. 히어. 우와. 이제 엎드려라는 게 있는데 명령어로는 라이다운.
1: 라이다운.
2: 예, 네. 라이다운 웨이. 하면은 라이다운. 이렇게 엎드리고요.
1: 네, 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1: 네, 시계
2: 방향으로 도는 게 있다는 거죠.
1: 네, 네.
2: 그 두 개 정도만 알면은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1: 아.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네. away예요.
1: away.
2: 네. 네. 그리고 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1: 컴바이.
0: 과연 제스가 제 말을 잘 들어줄까요?
1: 제스, 히어, 히어. 그렇지. 물지 마.
2: 한 번 더 해볼게요. 가까이 오면은 라이다운까지 한 번.
1: 아, 라이다운까지.
2: 히어.
1: 오. 제스, 히어. 제스야. 안 먹히는데요?
0: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1: 제가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훈련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
2: 제스랑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1: 그럼 뭐 저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좀 간식을 주거나 그래도 되나요?
2: 네, 괜찮죠.
1: 제스요.
0: 저희 둘 친해질 수 있을까요?
1: 제스요.
0: 일과가 끝나고 가끔 이렇게 야식을 드신다는데요. 저도 참여해보았습니다. 함께한 이분은 1년차 양치기 지수 선배입니다.

0: 목장에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목장에 온건 조금 넓은 곳에서, 탁트인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는데, 양치기도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0: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열정적이고 동물을 좀 좋아하면은 다 알려주시니까.
0: 아, 그 베테랑님이 다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1: 예, 와서 좋습니다.
0: 그럼 저에게 이제 기본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은 혹시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지?
2: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훈련도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2: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초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무슨 일이든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일하시면서?
1: 뭐 제가 뭐 훈련 같은 걸 하면 제 뜻대로 안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뭐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먹고 하면 그냥 다 잊혀지면.
0: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네, 26살입니다.
0: 아, 26이시구나. 아,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어쨌든 술로 이제 하루를 잊으시는.
1: 아, 그건 진짜
0: 네.
1: 힘들 때만 마셔요.
0: 아, 그 저도 오늘 진짜 정말 술
1: 예,
0: 깻니거든요. 솔직히
1: 맞아요.
0: 너무 힘들어가지고.
2: 맨날 먹는 거 알고 있는데.
0: 아, 진짜 집안만.
2: 매일매일 힘든가 본데.
0: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드신지.
3: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위해 모셔온 특별한 분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네.
3: 양치기의 대부로 불리는 선생님입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색한 저를 위해 도우미견들도 함께했습니다.
4: 산책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팁 혹시 알려주시면은.
6: 예, 하시면서
4: 네네.
6: 뭐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아, 네.
6: 예.
4: 오우. 오우.
6: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안아보고,
4: 네.
6: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4: 이따가요?
6: 이제 밀착하면서
4: 네.
6: 그런 이제 서로 정을 두껍게 쌓아나가는 거죠.
4: 아.
6: 그런 것을 다 쌓아놓고, 그러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시작하는 거죠.
3: 훈련보다 교감을 우선시하라고 하시는데요.
6: 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4: 제가 거의 많아요.
6: 개를 저거 하면 못
4: 네.
6: 만지면은
4: 네.
6: 약물이 못 하는데.
4: 그죠. 만져야죠.
6: 괜찮아요.
4: 물 만져. 너왜 입을 벌려?
6: 그러면요, 여기 저 맛있는 거 한번 줘보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벌려서 주세요.
4: 손바닥이요?
6: 이거 우물이지 마시고 타서.
4: 아, 이렇게 타서?
6: 네. 네,
4: 이렇게 타서?
6: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4: 네.
6: 맥 주세요.
4: 물릴 것 같은데?
6: 아, 아니요, 손바닥을 펴면.
4: 아, 여기, 여기.
6: 간식 좀 주시네. 가까이 줘야 서로 아주 얘 입질.
4: 잠깐만요.
6: 손바닥 떨어지면.
4: 내가 잠깐만. 진정.
6: 가까이
4: 가. 아, 저 물었어. 나 물었어. 나 물었어. 물 만들. 진정.
3: 강아지가 어색한 제겐 살짝만 닿아도 치명상입니다.
6: 울지 않고 먹이달라는 거예요.
3: 강아지들과의 스킨십부터 차곡차곡 익숙해져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강아지가 늘 저희를 기다립니다.
4: 저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어째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거의 고수의 경지에 다다르면 말도 없이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다 조종이 되네요. 강아지들을.
6: 이제 가급적이면
4: 네.
6: 이제 그 얘네들 언어를
4: 네.
6: 쓰려고 노력을 해요. 뭐 하지 마라, 경고하라 하는 것도 뭐
4: 네.
6: no라는 단어가 있지만
4: 네.
6: 그 no 하기 전에
4: 네.
6: 쟤들 소리를 내죠.
4: 오.
6: 예.
4: 저도 좀 이따 연습 한번 저도 한 번만 이렇게
6: 예. 그러면은 딱 보고 이제
4: 네.
6: 눈치를 봐서 아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쟤들이 하죠.
4: 그래도 쟤네가 똑똑해서 그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쨌든 네.
6: 반복을 잘
4: 네.
6: 안 하고
4: 네.
6: 중도에 포기하니까 그런 거지.
4: 아.
6: 계속 하면은요 다 언어로 얘네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3: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진짜 비결은 기술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온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침 특훈이 끝나고 어김없이 양치기 일과가 시작됩니다.
7: 오늘은 양을 방목지로 내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4: 네.
7: 우리 제스하고 같이
4: 네.
7: 뒤에서 물면서
4: 아.
7: 방목지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같이 타는 건가요? 이건 1인용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따라오면서 차 타고 할 일이 있거든요.
5: 아, 그, 예. 차, 근데 제가 네 차를 운전을 못 하는데.
7: 지수 씨가 같이.
5: 아, 지수 씨. 지수 선배 옆에서 이제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7: 예, 맞습니다.
8: 선배님.
9: 안녕하십니까.
8: 저희는 어떤 거 하러 가는 건가요?
9: 양을 몰다가 네. 늙거나 다친 양들이 있으면 네. 낙오가 될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아,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네. 낙오되는 양을 실어서 따로 트렁크에 집칸에 네. 실어서 양들을 방목지에 합류시킵니다. 오.
3: 양사의 문을 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양들이 출발합니다. 그 길을 따라 출동하는 제스와 데페라님. 저희도 놓칠세라 따라갑니다. 밥먹지로 양떼를 몰아가는 데페라님. 나고한 양이 생기자 바로 선배님이 출동을 합니다. 역시 한 방에 양을 잡는데요.
7: 하나, 둘, 셋! 자.
3: 빠르게 제압에 성공합니다.
7: 머리부터. 엉덩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8: 저거 또, 저, 제 또, 또 나고예요? 저렇게 네 마리나?
7: 예? 그런 것 같아요. 쌀 너무 많이 쪘어요, 이제는. 제 도로, 이게 도로 가야 돌아서.
9: 쟤는
8: 와, 또 출동이네요.
9: 반대쪽으로 가서.
8: 네. 와, 진짜 저 살 빼야지, 저 양 저거. 이동한 양.
7: 피디님, 거. 네. 거기 막아주시고.
8: 여기 막을까요? 네. 네. 와,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밌네.
3: 긴장되는 순간. 오! 오! 하지만 바로 체포에 성공합니다.
8: 경찰서 온 것 같아. 진정해, 진정해. 어우, 얘 살봐. 와, 여기 힘이 너무 세. 아까 해보셔서 쓴데요. 말 안 듣는 애 같아. 야.
9: 진정해. 얘도 지쳤네요.
8: 야, 너 오늘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야, 뭐야. 야, 저 같이 될까요?
9: 잠시만요.
8: 네.
9: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3: 무게만큼이나 고집이 대단합니다.
9: 네, 지쳤어요, 얘도. 앞에 이렇게 다리랑 해서 드시면
8: 네.
9: 제가 뒤에 드리겠습니다.
8: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와! 아, 진짜 너무 무겁다.
9: 쉬고 와. 싶을 때 말하세요.
8: 와! 저 벌써 쉬고 싶은데. 아! 자. 야. 배 봐라, 배. 고추 다 뺏어 먹었지. 야. 하나, 둘, 셋.
3: 둘이 들어도 진심 벅찬 무게입니다.
8: 자, 친구한테 가라.
9: 잠시만 잡고 계세요.
8: 네. 아이, 안 돼. 야, 너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그 너무 세다.
3: 와. 마지막 뒷팔 차기까지 야무지게 반항하는데요.
8: 이 정도면 몇 킬로요? 아이고, 때리지 마, 때리지 마.
3: 과체중 암컷 양은 100kg 이상도 나간다고 합니다.
9: 오케이.
8: 와, 이거를 성공하네. 아, 진짜 감정이 격해지는 무게였고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고, 무거웠어요. 네.
3: 베테랑님과 제스도 한 마리의 낙오 없이 무사히 밥먹지로 양떼를 몰아넣었습니다. 제스도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원없이 질주하는데요. 풀이 풍성하게 자란 쪽으로 양대를 끝까지 몰고 나서야

0: 드디어 임무 완수. 한숨 쉬어갑니다. 풀을 뜯는 양들을 보니 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1: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2: 아, 네, 맞아요.
1: 그 제스도 되게 편해 보이고 양들도 지금 되게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2: 초지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네. 동물들이 좀 편안해하는 그런 게 있죠. 저희 내일 리허설 할 건데.
3: 아, 리허설이요?
2: 공연 리허설 할 건데.
3: 어, 네네.
2: 그때 한번 네. 제스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상황을 봐서 네. 가능하겠다 싶으면 네. 미션 한 개 좀 더 수행해 보는 걸로.
3: 아,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2: 저희 공연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3: 공연이요?
2: 네,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목양견과 함께 양을 돌보는 목장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양몰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설레는데요.
3: 제스요.
2: 자, 양은 저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와보세요.
3: 오잉!
0: 뭔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2: 지금 제스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0: 어쩐지 운이 따른다 했습니다.
3: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 내일 가능해 보시죠.
3: 여기서 가기 전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2: 네, 그렇죠.
3: 네.
1: 어우, 제스야.
0: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동안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제스와 우선 친해지러 나왔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개 산책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이고. 아니, 강아지 힘이 세네, 확실히. 어우, 어디 가는 거야. 이럴 때 잡아 당겨야 되나? 목 아플 것 같은데?
0: 그래도 어설픈 제 곁을 따라와주는 제스. 잠깐 함께 지냈다고 약간은 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간 배운 대로 훈련에 앞서 천천히 시간을 가져봅니다.
1: 자, 제스, 우리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제스, 어웨이, 어웨이. 그렇지, 반대 방향인데. 제스, 히어. 그렇지,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히어 잘했으니까. 자, 제스, 어웨이. 어? 아닌데? 제스 히어! 자, 라이 다운! 그렇지, 라이 다운, 라이 다운 잘했고.
0: 제 말을 조금씩 따라주는 제스.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1: 제스,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어웨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0: 멀리서도 곧장 달려와주는 감격의 순간.
1: 아, 너무 잘했어. 힘들지?
0: 칭찬과 간식의 효과가 엄청난데요.
1: 그렇지. 풍경이 좋긴 하다, 그지? 제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개껌 하나 줄까? 너 말해봐. 간식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말해봐. 간식이지, 너. 그렇다고 갑자기 뽀뽀하지 말고. 너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거 뜯자마자. 지금 몸을 붙이고 있어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아야야.
0: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던 제스가 이제는 점점 귀엽게 보입니다.
1: 이게 사실 꿈꾸던 양치기의 삶이 아닌가.
0: 저도 제스 곁에서 잠시 눈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공연에 함께할 양을 분류해야 합니다.
2: 유도라인이라는 건데
3: 유도라인이요?
2: 네, 한 마리 한 마리씩 양들을 네. 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 아, 네.
2: 여기에 줄을 세워가지고 네. 한 마리씩 빼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3: 아, 네.
0: 먼저 양들을 좁게 가두고 딱 한 마리씩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양을 몰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2: 먼저 양들을 네. 이쪽으로 좀 몰아 넣어야 돼요.
3: 네.
2: 네, 그래서 지수 씨랑 같이 들어가서 양을 네. 이쪽으로 몰아주시면은 네. 제가 문을 닫을게요. 천천히 몰아보세요.

0: 그분을 조금씩 이쪽으로 좁힐게요.
1: 이쪽으로 좁히는 거예요?
0: 네. 다른 거예요, 그분. 네.
2: 서서히 몰아지는 양들. 이제 문을 닫습니다.
0: 저 앞에서 좀. 거기서 일단 닫읍시다. 거기서 일단 닫아봐.
3: 네, 일단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4: 네.
3: 들어가 보세요.
4: 한 마리씩.
3: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바로 뒤에 있는 양까지.
4: 네.
3: 예. 밖으로 내보내 주면 돼요. 저기 지수식 쪽으로.
4: 네.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니, 잠깐만. 아이, 팔 아파. 아이, 고집이. 아.
5: 얘 일로 가야 되죠. 야, 너 일로 와. 너 나를 봐. 나를 봐. 돈 좁잖아, 일로 와.
0: 양몰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뒤에서 당황하면 양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5: 아.
0: 네, 그럼 반대쪽에서 미는 게.
5: 아, 그렇네요.
0: 네.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5: 네.
0: 저쪽으로 밀면은 양이 나가겠죠? 밀어볼게요.
4: 가자, 갈 수 있다. 가자.
5: 그렇지. 아.
4: 야, 네, 저기, 이렇게. 야, 세상을 넓게 봐. 가자.
0: 네,
4: 가자.
0: 네, 그렇게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4: 가자.
0: 바로 다음이요.
4: 다 바로 다음이요.
0: 오케이. 예, 쭉 밀고 가세요.
4: 야! 공동이. 아.
2: 양을 분류하고 있는 건지, 제가 분류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 됐어. 힘들어.
5: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0: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죠. 네. 충분해.
4: 오, 근데 진짜 꼼짝을 안 하는데 숨으니까.
0: 와,
4: 진짜 무거워요. 얘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고개를 돌릴 생각이 없어요.
2: 오. 무리해서 떼내려 할수록 점점 더 뭉치기만 한 녀석들.
5: 도평이 얘네들은, 네. 이렇게 살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0: 너무 애들이 껴있어야 지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5: 양이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
0: 양도 고집 있죠. 아. 착하긴 착한, 순한데 고집 있어요.
4: 진짜.
0: 마지막까지.
4: 가자. 아. 아, 무빙이.
0: 얘 나갔고요.
5: 네.
0: 됐다. 얘까지 나가고 운동장 나가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기면 돼.
5: 아, 네.
0: 한번 하시죠.
4: 아, 네.
0: 뭐 양 들지도 않고 편하지 않아요?
5: 아, 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드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드는 것도 하셔야죠.
5: 그냥 밟히니까 아파요.
2: 온순해 보이지만 본 모습은 다른 양들.
4: 하이씨!
2: 저 마지막까지 행복한 양치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 동물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요. 네, 뜨겁기도 하고, 말 안 되는 거 화나기도 하고, 예, 이쁘기도 하고, 그렇죠. 예.
2: 오늘도 산책에 나선 제스와 저, 제법 제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발할 대망의 리허설 날입니다. 이곳은 양무리 공연장인데요. 양과 개가 함께 뛰어다니기에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먼저 양떼를 몰아 울타리를 에워싸는 것이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로는 양들을 허들 사이로 통과시키고, 세 번째는 양떼를 다리 위로 건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울타리 안으로 양대를 몰아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양대를 터널로 통과시키면 미션 클리어. 다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5: 오늘도
4: 아!
5: 그죠? 한번 작가님 한번 해보세요.
6: 네, 됐어요. 됐어?
5: 뭐 그냥 도망가는데? 제스, 히어. 제스, 히어.
6: 진짜?
5: 라이 다운. 준수님 한번 해보세요.
6: 제스, 히어.

0: 땅.
1: 럭.
0: 땅.
1: 컴바인.
2: 베테랑님이 나서자 마법처럼 양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0: 웨잇!
2: 베테랑님과 제스의 합이 엄청난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리허설이 종료되었습니다.
3: 근데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저렇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4: 그 시계 반대 방향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네. 이렇게 양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3: 아...
4: 그러면서 제가 데려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3: 지휘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다.
4: 네.
3: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나 정도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번호가 있을까요?
4: 만약에 반복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3번이 그래도 가장 나아 보여요.
3: 아, 3번이요?
4: 네.
2: 그동안의 성과를 보일 절호의 기회. 성공한다면 제스와 함께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0: 오이! 오이! 오이! 워컨!
2: 생각보다 빠르게 입구까지 몰고 왔는데요. 과연?
0: 생!
3: 아이고.
0: 오이! 오이! 생!
3: 좀 해보세요.
0: 오이! 오이!
1: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0: 컴바인! 오케이, 셋! 셋!
4: 어느 정도 막혔으면 라이다운이나 웨이다운 시켜가지고
0: 네.
4: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해야 돼요. 컴바인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가지고.
0: 아, 그러네요. 네,
4: 체력만 빠져요.
0: 네. 라이다운! 라이다운! 너무 빨리 했다.
4: 늦었습니다.
0: 아. 컴바인! 라이다운!
4: 늦었어요, 늦었어요.
0: 아, 늦었군요.
4: 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0: 네.
4: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0: 아, 여기서요?
4: 네.
0: 아.
4: 그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네. 멈췄어요.
0: 가자. 예스, 데리두! 예스! 데리두! 데리두! 데리두!
4: 라이다운,
0: 라이다운.
3: 아이고.
4: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3: 아,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대 생각보다. 어떻게 이게. 베테랑님은 차차차 가셨는데, 저는.
4: 양이랑 있으면은, 네. 그, 흥분하기 때문에, 네. 통제를 조금 더 잘 해야 돼요.
3: 어떻게?
4: 또 단호하고.
3: 단호하고.
4: 네. 네. 또 이렇게 더 많은 교감도 필요하고.
3: 아. 네.
2: 다리 하나 건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3: 제스랑 교감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쇼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4: 아,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2: 미숙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한 제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0: 제스를 위해서
2: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 제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들을 손질했는데요.
3: 끓으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 오오오.
3: 그리고 또 다 넣겠습니다.
2: 단백질이 풍부한 대양오리에 건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은 제스 전용 오리백숙 완성.
3: 제스 힘들까봐 잘 보이려고 보양식을 준비했다.
4: 자, 제스 먹어.
3: 순삭이야, 순삭.
1: 그래서 싹 비어.
3: 와, 그래. 싹 비었어, 싹. 핥아먹어, 핥아먹어.
2: 마냥 행복해 하는 제스를 보니,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0: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오늘 이제 공연을 하는데 혹시 저에게 팁을 마지막으로 주실 게 있다면?
2: 알고 있는 걸로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다 시도해보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실패해도 괜찮죠 뭐.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한 마음에 저도 도움이 돼보려 합니다.

0: 일단 저가 그 손님들을 좀 모셔 오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 정보를 해서 괜찮을까요?
1: 예, 그렇게 하시죠.
0: 네, 그럼 홍보를 해서 곧 고용장에서 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습니다.
2: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기 전에 그냥 나가면 아무래도 심심하겠죠? 희나를 꿈꾸며 제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스카프 공연 커플룩. 우리 제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0: 3시에 공연 오세요, 공연. 네, 공연장 공연 오세요, 공연. 첫 공연이에요. 맞아요. 네, 위쪽에 저 공연장인데 올해 첫 공연이에요. 네, 올해 첫 공연. 라이더.
2: 팬 서비스가 꽤나 먹힌 것 같습니다.
0: 3시에 저쪽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든요. 네, 공연 보러 오세요.
3: 양모리 공연.
0: 양모리 공연하는 거예요.
3: 만져봐도
0: 돼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네.
3: 8살까지. 맞아. 저보다 나이가 많아.
2: 홍보의 효과일까요? 관람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4: 어떠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0: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사람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공연에 패를 끼치면 안 되는데
2: 막상 공연을 앞두니 떨리는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0: 이 프로그램이 PD가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테랑님한테 이 양치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3번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인 PD가 하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또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최고의 양치기 선생님 등장! 하시겠습니다.
5: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버터콜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제스.
5: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스의 양머리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제스 아웨이.
5: 네, 빠르게 달려가는 제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양들을 VIP석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4: 스탑!
5: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미션 진행해볼 건데요. 일단 2라고 적힌 허들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 가운데를 양들이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4: 컴바이!
0: 컴바이! 스탄!
5: 네, 양들의 방향을 가운데로 스탄. 돌려주면서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4: 워커!
5: 스탄! 이동시켜 주고 있어요.
0: 스탄! 컴바이! 스탄!
4: 웨잇!
5: 네, 한 마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4: 내려둬.
5: 네, 실제로 저렇게 양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이유는요.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양 털을 깎을 때 한 마리씩 작업하게 됩니다. 이제 양들을 어떻게 빼낼까요?
4: 제스.
5: 업! 네, 점프!
4: 라이더!
5: 네, 멋지게 들어가 주었고요. 네. 네, 제스는 양들처럼 걸어나온 멋이 없죠?
4: 아, 왜?
5: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4: 딴.
5: 양들도 햇빛이 뜨겁거나 비가 올 때는 그늘이 있는 동굴 같은 데로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컴바이!
5: 네, 양들을 이쪽 쪽으로 모아주겠습니다.
4: 내려줘!
5: 네, 다섯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2: 순식간에 모두 성공한 미션. 이제 제 차례입니다.
0: 제스 웨이.
5: 네, 3번 미션은 저희 피디님이 진행해 볼 거예요.
0: 웨이. 어웨이. 어웨이. 스택. 엄마이. 스택.
5: 어웨이. 우리 소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양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0: Oh, wait. Oh, wait. Wait. Walk on. Walk on. Lie down. Away. Lie down. Walk on. Oh. 워커 워커
1: 세 마리가 네 마리가 다리를 지나가지 못했는데요.
0: 라이다운 라이다운 라이다운. 아,
1: 네, 앙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피디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0: 아 예. 컴바이 컴바이 컴바이.
2: 모두가 집중하던 그 순간.
0: 워커 워커. 오코! 라이더!
1: 네, 양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세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0: 제스, 제스요! 제스요! 제스, 벨드. 제스, 라이더.
3: 아우, 고마워. 오케이. 자,
0: 어휴, 어떻게 성공한지 모르겠는데 성공을 해버렸네요. 베테랑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님이 리허설 할 때부터 앞팁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 새끼 성공한 게 아닌가.
4: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손님을 저희도 상대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참 보람차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 한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의견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매년 1년치를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모금을 하는 곳에.
1: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물릴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이 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느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다 쓰면은 그쪽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
2: 서툴고 어설펐던 첫 만남에서 진심이 통하는 친구와 데이까지 제스에게서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양치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시고 네, 제스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0: 2,000만 원.
1: 2,000만 원. 아, 나보다 훨씬 싸.
3: 칼 한 자루에 현신의 힘을 담다. 미트 마스터 고기 전문가죠. 저는 요리 안 하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4: 엄청 복잡한데요?
5: 으쌰!
6: 아, 이거 몸살 나겠는데?
7: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6: 맛있게 드세요. 고기 반찬! 아,
8: 좋아요. 고기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9: 눈으로. 귀로. 코로. 마지막 입으로.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0: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2: 진단비도요?
1: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13: 꿀리.
14: 네.
13: 오. 살다말라이꿈. 40kg.
14: 와.
15: 와, 진짜 장인들이다.
16: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17: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15: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18: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9: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8: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9: 후원 문의 080 1-800-861-9595.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랑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3: 아마 거냐, 아누 거니?
4: 네.
3: 아마!
4: 아주?
3: 아마?
4: 아주?
3: 아누 포르기스너.
4: 기시되나 뭐?
3: 아누나야, 서버이 밀레라 포르기스네, 버스누야.
2: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 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5: 비찬 안답한 이것이 엔장과 알을 한 주면은 우리 나라에 가야 돼요.
2: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6: 도트 확인하고,
7: 예.
6: 여기 찍기
7: 예.
6: 확인하고,
7: 예.
6: 유물질이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7: 천천히 걸려, 천천히.
2: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8: 그 토퍼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2: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합니다.

0: 조금만 더.
1: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랍니다.
2: 다이아니 네팔 비자단에 말고 개개거래라는 것도 있네요. 감사하는 거라는 분. 어쨌든 뭐 좀일 한번 해요.
3: 안내 잘한다.
2: 기존 해는 거는 해는 비돌는.
1: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온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4: 마마 라미오사 마마 엘디오사 마마 쿠시오
5: 브라골라기 제이 남로 구라로 막나 파우다 쿠시락서 야 먼디라 이석이 뻔치네 뭐네 얼굴이 문저 쿠시락서 아난나 필네 문저.
1: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5: 아니 바발레 베트남을 나가서
1: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5: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따라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6: 바부.
4: 아지.
5: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코리아 갔다 벌써 올라.
4: 아지.
1: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7: 나 이상해 소리 뭐 하겠노 라말레사?
3: 어? 오, 근데 너 궁이 너무 커 보이는데?
7: 뭘 둘러왔나?
1: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8: 준띠메다. 아메라메라 어가디.
1: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8: 아메라 어가디.
9: 액션.
1: 이제 보니 3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쫓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9: 마구하고 가자 하나.
1: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4: 요 아무가로 엄마 마이 몸이 슈네룸이요. 요맨 부부그룸어 부부 부사우 아이사이사 슈네룸이요.
1: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5: 나니 바라띠리로 모시고 바라띠로자 떼러잘 뒤점에 서버 있고. 아버 가오마 스쿨 람로 차이나 바보고 바발레네 두이자나 바보라이 람로 성업 보람 보내라네 이한리가 바보고 라이 버시오.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1: Some non-living things.
2: There are many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 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우와, 세상에.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3: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0: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 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4: 이거는 밋 마살라, 밋은 고기. 고기 마살라예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맛이 좋아요, 이거.
0: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5: 기름 아닌데 이거. 싹 식초인데 이거.
6: 아니 지금 뭘 부으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5: 기름.
6: 뭐였어요?
0: 아니, 어허, 통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7: 아, 우리 원래 대구에서 먹어요.
6: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아, 네.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보신 것 같아요.
0: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5: 그런 것 같아요.
0: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4: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6: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4: 먹을 수 있어요.
0: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7: 파이팅 그렇고 비자고 게임돼서부터 마이나 보니 아이프에서 라스트 걸려오래.
4: 더 배우라도 봐. 더러 우리 대사람으로서는 다 봐야나.
8: 너 사드니 됐어도 너 라네나데?
7: 어부 너 더도 보니 삭자 컴퍼니만 됐어도 언제?
8: 뭐라?
7: 바이 아부 팀라기 아부 마닐라 아부 팀이도 아부 야뭐 언제 하나? 러고 언제 하더라? 만일라고 팀을 보이나 원팀 기획하는 비자였다. 아, 네, 걱정.
0: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의 소가리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수감입니다.
0: 이 9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9: 그러면은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0: 당장의 내일을 알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1: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이 여기까지.
0: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1: 보이샨 네팔마다 초라 얼고 이슐피 아니 러타가보라 카나 와야래 아니 포코라마 버셔라 버튼 거바라 아니 가오마체 데이 거르 컬처 테스트메 하르트인데 아 바트 버저 더라 피아니 거노버네 아우스타세 테베르 거노버 가로 필 만다니 아버 제토 초로 거르마 지메아리 얼리 데레이샤
0: 한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가족은 고향집에 가는 길. 먼 거리 이동이라 휴게소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1: 헬로. 아이 되게 버리는 것이야.
2: 설마 찐니포잖아.
1: 아?
3: 찐니만 돼 우리.
2: 설마
3: 찐니포잖아리.
1: 예, 돌로만지 버리 안 됐니? 아무래 가데가 곧다 가데가 쫄라에 살에 내 성성 나가라. 무슨 소화가 왜 그래라? 아, 걔 말을 하면 너랑 무슨 감정이죠? 그래라.
3: 놀라.
2: Thank you.
1: 아, 놀라라. 놀라라.
3: 바이바이.
2: 바이.
1: 내일 아무 상관이죠.
0: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1: 화장실도 좀 멀어서, 어머니 다리는 좀 다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0: 어머니가 다쳐도 가볼 수 없어 속상한 수감 씨. 대신 손자들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해발 2천여 미터 산 중에 있는 저 집, 바로 척입니다. 다 왔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네요.
4: 비슷하네, 비슷하네. 비슷하네. 비슷하네, 산호. 지도 있네, 나 비슷하네.
0: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온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 중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0: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1: 아마 너가래 선제 오는 자라 뭐번이야 선제 수 아버 가운가르마 아프노 캘가리라 스와스티고 캘가리라 감가르노라 뭐야 내가 감가르니 더위 에요 어일에 이때 감로상가 쩔리라서 감 뭐번이야 선제 수 더봐 이거 아시바 र भरोसाले गर्दा मलाई अझ काम गर्ने थप हौसला मिल्छ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छ आफ्नो ख्याल गरेर बस्नु होला
0: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일궈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1: 신부티 지우라니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छ 바짜르라이 स्वास्थ्यको ख्याल चित्तै भेट्ने आश छ म चाँडै फर्केर आउनेछु अनि चाँडै भेट्नेछ आफ्नो ख्याल गर्नुहोला आफ्नो ख्याल गर्नु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0: 결국 오열하고 많은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2: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피자를 살 겁니다.
0: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2: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0: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3: 내가 저랄라디를 보나만 켜라. 아스타부부이나. 보나 봐봐, 내가 저랄린네 발마자 이거 안 켜라. 비디시나 버려. 뭔데 막 성을라이.
0: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가족의 한국행 소식을 알턱이 없는 아빠는 주말을 맞아 네팔 동료들과 배드민턴 삼매경입니다. 최고찬 선배인 타파 씨가 마련한 자리.
4: 동시들 비자 고민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또 수검 씨가 고민이 많아요.
0: 스트레스 상황인 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해소법입니다.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5: 빨리 하면서
6: 해라. 네, 우리 얘기했어요.

0: 건배,
1: 건배.
0: 건배.
1: 치얼스.
2: 치얼스.
0: 관광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시티들도 몰라요.
3: 설레는 날 아침. 네팔의 가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천 스카프 카다로 안전을 빌어주는 할머니. 생후 5개월에 헤어진 둘째는 아빠를 알아는 볼 수나 있을는지 걱정도 되지만 손자들이 아빠를 만난다 생각하니 기쁩니다.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4: 아빠 만나러?
3: 오, 발음 좋은데?
4: 엄마, 내게 아빠 만나러 왔어요.
3: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 아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6: 가루도 대디에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뱃네 번에 버치 대디 가루 짧아야나. 감사합니다.
3: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동실동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7: 안녕하세요. 충남보령 어떻게 가나요?
8: 충남보령? 충남보령은 철로 가는 거?
6: 엘로.
8: 엘로 버스.
6: 엘로.
3: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9: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절 기다리시면 돼요.
3: 그런데?
6: 야? 꿈말하다 해.
3: 예기치 않은 난관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7: 충남보령.
6: 알겠어요.
3: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10: 뭐 할래? 뭐 하고 언어를 듣다 그리 코스트 락차니 팀
7: 말해 마마.

0: 얘들아, 내래 구실락차.
1: 와바바라차 블레딘주.
2: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요?
3: 야오. 봐봐, 뭐가, 가.
2: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3: 야, 마사님 부재는 깎이거든요.
2: 어쩌겠니.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3: 여장, 이 아이스크림 오이라 함러. 여장, 와라 함러.
1: 데라 함.
3: 여장. 여장, 아이스크림 라함. 아버, 보이살리니 만지차이나 아볼라. 아이스크림 오이라 함러.
2: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3: 보이샤, 보이샤노 디려라.
2: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3: 그래도 보이샤.
1: 어쩌느라고.
2: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3: 아저님, 어준이 기다리 하시네.
4: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1: 아마 가을 버튼 지도자님. 뭐, 뒷도 봐봐라 맥주.
2: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 보충해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만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5: 안녕하세요.
2: 멋져!
1: 한국어, 후쿠오카, 어떻게 가나요?
6: 어디 갔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2: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1: 안녕하세요.
2: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7: 한국 후쿠오카는 어떻게 가나요?
2: 오! 기대감 상승 중?
8: 이쪽에 집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간다. 미리 한번 잠깐만요.
2: 모를 땐 여보!
8: 후쿠오카 저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9: 관창공단?
8: 자기 산마차.
9: 산마차.
8: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9: 오늘 모셔다 드려요.
8: 이쪽으로.
2: 아내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9: 감사합니다.
10: 아이고 세상에. 조심히 가요.
2: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7: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가.
1: 감사합니다.
2: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1: 감사합니다. 바이.
2: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여섯 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5: 내가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2: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는 앙쿠스.
11: 청소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3: 감사합니다.
2: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11: 꼬꼬에 누구 만나러 가요?
2: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11: 네,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찾아줄게요. 네,
2: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0: 네, 확실한.
2: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11: 여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이 거의 다 왔어요.
2: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성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2: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대리인데 조심 차오니까. 차오니까 조심. 네.
2: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1: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
0: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2: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0: 바이바이.
2: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1: 아빠 만나러 왔어요.
12: 아빠가 누구예요?
1: 저는 지금 씨의 아들입니다.
12: 반가워요.
1: 반가워요.
12: 박수. 반가워.
3: 네, 굿거라. 굿거라.
12: 반가워.
3: 수감 같아서.
12: 지금 어디 있네요? 아, 지금 저녁밥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2: 만남도 타이밍인데 길이 엇갈렸네요. 오늘 공장장님이 수감 씨에게 긴급 전달 사항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12: 식당밥은 어때요? 먹을만해?
5: 먹을만해요.
12: 먹을만해?
5: 네.
12: 식당에 맛있어, 여기 맛있어.
5: 이거 맛있어요.
2: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봉?
12: 열어봐.
5: 예.
2: 한 장짜리 러브레터? 뭔가요?

0: 아빠 혼자 쓰는 방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1: 수아미 번호 책.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뭔지 모르겠고.
0: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달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채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 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2: 둘로 절하라 온다니 싸는 절하라이 점이 나면 절이라 한다고. 둘로 절하라 온다니 싸는 절하라이 대해라 난 기만다다. 내리 구시우는 자라 둘.
3: 봐봐.
1: 봐봐 그러니. 근데 봐봐 그러니 구시우는 자 봐봐.
2: 응. 아주로냐.
0: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4: 아들하고
0: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4: 갑자기 봤어요.
0: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5: 좋아요, 아들 보니까.
0: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4: 가자, 왜? 거의. 거짓말하고, 여름만.
3: 어인다라고.
4: 어인다라고? 거짓말하고.
0: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다름에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4: 못 들어내셔. 응? 오늘.

0: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하셨지요?
2: 응?
1: 응?
2: 아무도 안 해주니까.
1: 누구냐고?
0: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1: 준호야.
0: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1: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0: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3: 자동차 운전면허 와우 엉꿀
0: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4: 너무 좋아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요.
0: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

0: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자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3: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주치.
8: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9: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0: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0: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3: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14: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2: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5: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16: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3: 얘들아 밥 먹자.
16: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또 시도 시도 시도.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0: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1: This one.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킹
2: 유쾌
4: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킹.
6: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8: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9: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8: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10: 엄마 불통기한이 말이야. 엄마 나 오이는데 또 샀어.
11: 엄마 나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나온 것 같아. 엄마. 엄마.
12: 근데 AI 냉장고 사라고 할걸.
13: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14: 아, 이걸로 사.
13: 난 말이야 다시 돌아가면 AI 패밀리하고 사라고 할 거야.
15: 오이 빨리 먹어야겠다.
16: 냉장고 문 닫아줘. 엄마가 뭐 도와줘?
17: 가만히 쉬고 계셔.
18: 삼성 AI 신혼가전.
19: 전지현도 어쩔 수 없나 봐.
20: 하, 질린다.
21: 요즘 이게 좋대.
20: 하, 영양 채우러 다 배만 차겠네.
22: 엄마가
20: 좋은 말 할 때 먹자. 유케어 올 프로틴 액티브 마이키즈. 가족을 위한 영양의 새로운 생각. 이츠뉴 유케어. 우리 가족은 케어받고 살아요.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꿀미.
3: 야.
2: 오. 살라말라이꿈. 40kg.
3: 와.
4: 와, 진짜 장인들이다. 와.
2: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5: 전 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0: 와.
1: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액도디
2: 생애 한번 꼭 만나고 싶던 풍경을 찾아서
0: 제발 더 가! 제발!
3: 이게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어, 재밌다 여기.
0: 얼음장인데 얼음장. 가자.
2: 파키스탄 북부의 산골로 갑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지금까지 세상이란 책을 50여 페이지 읽은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책갈피를 끼워두고 자꾸만 펼쳐보고 싶은 페이지, 파키스탄 북부입니다. 그간 오지 트레킹을 많이 해왔지만 파키스탄의 북부 자연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는 길은 저를 지구의 다른 시공간으로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또 하나의 멋진 길을 만납니다.
0: Welcome to Husaini Suspension Bridge. 후사이니 마을에 있는 서스펜션 브릿지 현수교입니다. 지금 이 훈자강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이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또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는 그런 관광지인 거죠.
2: 지금은 여행 명소가 됐지만 다리의 본래 용도는 생활용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 건너 농지와 목초지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던 삶의 길이죠.
0: 살람알라이쿰. I'm good. Hey, where are you guys from?
4: Lahore.
0: Lahore. Korea Sehun.
4: Korea Sehun.
0: My name is Jin.
4: Jin. Welcome to Pakistan.
0: Thank you. So how about suspension bridge?
4: It was a little hard for my wife to cross the suspension bridge. But for me, it was, me and my brother, it was easy.
0: Easy.
4: Fresh air piece is amazing.
2: 1960년대 당시엔 마을 사람들이 밧줄과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들었던 터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중 하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면서부터 다리는 조금씩 튼튼해졌습니다.
0: 요렇게 간격이 예, 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이어 여섯 개에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2: 발판 사이가 좀 멀긴 해도 이 정도면 꽤나 안정적인데요. 2023년 봄, 한동안 다리가 폐쇄됐었는데 그때 안전장치들이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0: 이 판자도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집중하면서 건너야 합니다.
2: 예전만큼의 흔들림이나 아찔함은 줄었지만 이 다리를 건너는 건 재미나 담력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0: 근데 뷰가 정말 멋있네요. 진짜 절경입니다.
2: 다리 중간쯤에서 마주하는 파스콘의 장관. 이 넓은 훈자 계곡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풍경입니다. 하늘을 찢을 기세로 칼날같이 솟아있는 파스콘의 봉우리들은 거대한 카라코람 산맥의 품에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에 걸쳐있는 산맥 카라코람은 극지방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빙하지대 중 한 곳입니다. 그 중 하나의 빙하를 찾아 호퍼 계곡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0: 이곳은 소위 깊은 산속에 있다고 불리는 훈자 마을에서도 차를 타고 한 시간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야지만 닿을 수 있는 호포 마을입니다. 저도 이곳은 처음 와서 지금 아주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더 고즈넉하고 목가적이고 한편으로는 옛날 우리네 그 시골의 그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야.
2: 해발 2,500m 정도 되는 호포 마을은 비슷한 고도의 다른 마을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처럼 느껴집니다.
0: 살람 알라이쿰. 아주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살람 알라이쿰.
5: How are you?
0: I'm good. 야, 여기. 토마토.
5: 토마토.
0: This is radish. Radish. 이거는 무 토마토. 이거는 이제 대추야자.
2: 외딴 산골 구멍가게지만 물건이 꽤 다양한데요.
0: 귀엽다. 옛날 그 구멍가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계란도 있고. How many times delivery for a month?
5: 짜르바이.
0: 반즈. 반즈. 한 달에 5번 정도 이렇게 물품들이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2: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개통되기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호퍼는 외부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0: 살람알라이쿰. 살람알라이쿰. 아무래도 여기가 깊은 산속이라 춥거든요. 또 해 나니까 이렇게 볕이 좋은 곳에 앉아서 일종의 일광욕 같은 태닝이시죠. 태닝. 슈크리아.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인샬라. 인샬라. 살람알라이쿰. 우와, 뭐 하는 거지? 살람 알라이쿰. 이게 뭐야? 아이고, 이렇게 완전 주먹만한, 아유. 아까 남가해, 남가해. 아까 남가해.
6: 까밀해.
0: 까밀. 아까 남가해.
7: 알리해,
0: 알리.
2: 산골 소년들답게 자연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는 형제. 겨우내 무너진 담이나 얼어있던 땅을 정리하는 건 형이 하고 어린 가축을 돌보는 건 동생이 합니다.
0: 짜르, 에그 도 띤 짜르. 이 염소 4일 됐다고 합니다. 4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장박동 소리도 들리고 따뜻해요. 탯줄이 아직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동물들은 탯줄을 이걸 어떻게 하지? 신기하네. 못 걷나 아직? 걷는다.
2: 동물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어린 건 어쩜 이렇게 다들 귀엽고 예쁠까요?
0: 우와, 오줌 싼다. 우와. 땡큐 슈크리아. 슈크리아에.
2: 사는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여기 가까운 역세권, 숲이 가까운 숲세권 같은 입지 조건을 많이 보잖아요. 호퍼 마을은 무려 빈세권입니다.
0: 살람 알라이쿰. 와.
2: 카라코람의 6에서 7,000m급 고봉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흘러내린 얼음의 길. 호퍼빙하입니다.
0: 지금 제가 온 곳은 호퍼 글래시요. 호퍼 빙하입니다. 이 호퍼 빙하는 저 앞에 있는 카팔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산맥 너머에 있는 바루프 빙하와 미아르 빙하를 만나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훈자강 그리고 인더스강을 만나 아라비아에까지 쭉 내려가는 일종의 젖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빙하입니다.
2: 와,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걸어서 불과 30분 거리에 이런 어마어마한 얼음 세상이 펼쳐져 있다니. 그리고 그 얼음길을 제 발로 걸어볼 수 있다니.

0: 말입니다.
1: 빙하가 시작됐습니다. 우와, 이런 게 바로 이 빙하가 위험한 이유거든요. 잘못만 헛디디면 랜드슬라이드가 나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빙하를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에 모래가 많은 이유가 산사태가 나면서 빙하를 덮어서 하얀 빙하 위에 검은색 이런 돌들이 쌓여서 이 호포 빙하의 멋있는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아, 멋있다.
0: 빙하는 숱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1: 지금 호포 빙하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처럼 보이지만 이 밑에는 다 빙하예요. 여기가 이렇게 지명이 좀 덮여져 있지만 이걸 걷어내면 이게 지금 다 빙하입니다.
0: 영원히 겨울일 것 같은 빙하도 따사로운 봄바람이 닿으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빙기의 호퍼빙하를 걸으려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1: 재밌는 데 찾았습니다. 오. 아. 와. 이제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주저앉은 거예요. 빙하 밑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면서 안에 있는 빙하를 계속 녹인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비게 되고 무게가 닿았을 때 축 가라앉은.
0: 잠든 얼음산이 아닌 살아흐르는 얼음의 강, 호퍼빙하. 그 위태로움이 이 풍경을 더 매혹적이게 만듭니다. 호퍼빙하가 숨쉬고 있던 카라코람에서 방향을 틀어 힌두쿠시 산맥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 힌두쿠시의 산악도시 치트랄까지 가는 길은 산두루 패스를 넘어갑니다. 해발 3,800m, 비포장길이 대부분인 산두루 패스에는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립된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 어제 딱 맑아서 눈이 녹아서 지금 갈 수 있는데.
0: 3월 말 예고 없이 쏟아진 큰 눈으로 산길은 광활한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끊어질 듯 겨우 이어지던 길은 얼마 달리지도 못해 멈춰서야 했습니다.
1: 어쩐지 너무 잘 달린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저 앞에 차가 지금 박힌 것 같아요. 우와!
0: 저기가 마의 구간인지 트럭 여러 대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1: 에이, 푸시, 푸시, 푸시!
0: 이런 상황에선 내 차, 남의 차 없죠.
1: 오케이! 엑, 도, 딘!
2: 도, 딘!
0: 이 차가 가야 우리 차도 갈 수 있습니다.
1: 우선 한 대 성공. 몇 대 남아? 여기 세 대, 여기 한 대. 우리 차까지 다섯 대 남았습니다, 지금.
0: 모두가 힘을 모으니 금방 눈밭을 탈출한 차도 있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차도 있습니다.
1: 오케이. 어우, 빨리. 에그 도 딘!
0: 차체보다 짐이 더 큰 이 차는 단단히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이럴 땐 힘만으로는 안 되죠.
1: 어휴, 짐을 엄청 싸으셨네.
0: 산두루 패스는 로아리 패스와 함께 파키스탄 북부의 치트랄로 가는 중요한 고개입니다.
1: Nearby Chitral? Chitral? What is that? What is that? Clothes, shoes, blanket. Uh-huh. Every time adventure.
2: Adventure.
0: 이슬라마바드나 라왈핀디 등 대도시의 도매시장에

0: 오케이.
1: 또는 길기트 같은 북부의 중심지에서 공산품이 유통되는데요.
0: 에그도 띠.
1: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여름까지 여기 산두르페스를 자주 오간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이 난리통이 된 거죠.
0: 빼냈다. 빼냈어. 제발 더 가. 제발. 멈추지 마. 한 시간째입니다, 지금.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에그도티 가자 잘로 잘로 잘로 잘로 오케이 와 오케이 진나봐 어우 잘 가요 멈추지 마요 가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분들이 다 저 차에 타셨던 건가? 에?
1: 설원에 갇힌 지 어느새 2시간 길을 막고 있던 차들이 차례대로 눈밭을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 차가 탈출할 차례. 현지 코디와 기사가 워낙 베테랑들이라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0: 가보자. 성공하자. 모든 차가 빠졌던 구간입니다. 제발 가자. 누르 누르. 인샬라 인샬라 마샬라 비스밀라 바이바이.
1: 역시 한방에 무사통과. 그렇게 산두르페스를 넘어오니 계절도 건너버렸습니다. 치트랄은 산두르페스에서 2000m 정도 아래인 해발 1500m 힌두쿠시 산기슭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0: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치트랄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은 남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북서쪽으로는 타지키스탄까지 쭉 길게 뻗어있는 힌두쿠시 산맥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1: 아프가니스탄의 산지와 맞닿아 있는 치트랄은 파키스탄에서 중앙아시아 문화권으로 향하는 길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0: 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살람 알라이쿰. 아차 아차. 하이. 살람 알라이쿰. 아차. What is that? 까헤? 안다. 안다. 와 여기는 계란을 통으로 튀긴 메뉴도 있고.
1: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기름 냄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0: 바코라. 바코라. 마제다르. Delicious. 와, 저 안에서 계속 튀김을 만들어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아차, 아차. 제가 파키스탄 왔을 때 원래 이것만 파코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칠리 파코라, 또 얘는 감자 파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코라가 이렇게 뭔가 입혀서 튀긴 것들을 다 파코라라고 부르나 봐요.
1: 와. 기름에서 방금 건진 튀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0: 너무 맛있네요, 진짜.
1: 치트랄은 산골의 추운 겨울을 버틸 칼로리 높은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달콤하고 기름진 간식이 많이 보였습니다.
0: 구르, 구르. 구르. Like sugar.
5: Sugar, sugar.
0: Sweet, sweet, sweet. Mitai. What is that?
5: Jalebi.
0: Jalebi.
1: Jalebi는 파키스탄의 국민 간식입니다.
0: 우와,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이쁘다. 아, 꼭 맛이 한국에서 약과 먹는 맛입니다.
6: What is the ingredient?

0: Mountain.
1: Made chili.
0: Ghee butter, sugar.
1: Sugar, made.
0: 아차.
2: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0: Thank you, 슈크리야.
3: 낯선 도시의 시장 구경은 언제나 재밌습니다.
2: 우와, 여기는 생선이 있다.
3: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이렇게 크고 실한 생선들이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
0: From Chitral River.
1: Not Chitral River. Whoa. From Farnham.
0: Farnham?
1: Farnham from Peshawar.
0: Peshawar.
3: 7시간은 좋게 걸리는 페샤와르에서 왔다니 저만큼 고생했겠습니다.
2: 우와, 치킨을 쪘네.
1: These are boiled chicken.
0: Boiled chicken. What is the name? Name.
4: 디기차르가.
0: 디기차르가. 디기차르가.
1: 디기차르가.
0: 티키차르가?
1: 디기차르가.
0: 디기차르가. 아차차.
3: 향신료를 넣은 이 닭 요리도 페샤와르나 라오르 등 산 아래 도시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깊은 산골이지만 먹을 것도 볼 것도 많은 치트랄.
2: 신기하다 이거는.
3: 골목시장 한 바퀴만 구경해도 치트랄 사람들의 생활을 살짝 엿보게 됩니다.
0: What is that?
5: Bank.
0: Bank? 아, 이게 저금통이구나. 아, 야차.
2: 이거 진흙으로 빚은 토기 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돈을 넣는 거죠. 아, 신기하다.
3: 저금통에 동전 모으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건 뭘까요?
0: 스크럽! 스크럽! 아차.
1: 아차.
3: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된답니다.
2: 아차. 보통 한국에서는 현무암으로 만든 이 발 뒤꿈치 각질 제거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토기로 빚어가지고 뒤꿈치 각질 제거를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6: 지금 제가 온 곳은 치트랄 강변에 있는 아주 독특한 이동수단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치트랄 강을 횡단하는 케이블카입니다.
3: 차가운 강을 유유히 건너는 케이블카. 치트랄의 명물이죠.
6: 살람알라이쿰. 케이블카. 와, 진짜 독특한 곳이네요, 여기.
3: 지금은 케이블카 운행 중입니다.
6: 하이, 살람알라이쿰. 약간 놀이기구 같기도 하고.
2: 아, 여기 또 이 충격 완화 타이어도 있습니다.
3: 투박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이 케이블카는 치트랄 주민들이 직접 설치했고 운행도 합니다. 하루 승객이 200명 정도나 된다는데요.
0: 아차아차. 아차.
3: 운전은 이교대로 합니다.
6: 내려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 아차해? 야, 오르막 가니까 갑자기 힘을 확 줘야 되네요.
3: 치트랄 강은 계절에 따라 수량과 유속이 급변하는데요. 홍수철에 다리가 유실되는 일이 잦자 궁여 지책으로 이 케이블카를 설치했답니다.
0: 기트나해?
5: 비스.
0: 비스. 아차.
6: 야, 20이면은 100원입니다. 100원.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여기. 무슨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3: 시내가 있는 로어 치트랄에서 더 높고 깊은 어퍼 치트랄의 마을을 온종일 이어주는 케이블카. 여기선 그저 일상 풍경이지만 제겐 너무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치트랄 시내를 나오면 길은 다시 깊숙한 힌두쿠시 산맥으로 파고듭니다. 치트랄에서 칼라시 밸리까지는 36km 정도. 하지만

0: 평지에 비해 선업에는 더 걸립니다. 익숙했던 도시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산길.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풍경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3시간을 부지런히 달려 닿은 곳, 칼라시벨리입니다.
1: 이시빠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칼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파키스탄의 힌두쿠시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곳으로 칼라시 밸리라고도 불려요. 하이 가이즈, 이시빠다. 이시빠다.
0: 학교가 끝났는지 쏟아져 나오는 동네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칼라시 밸리는 칼라시족의 터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독특한 소수민족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와 복식,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1: 이시빠다. 이시빠다. 이시빠다. 유르샵? 유르샵? 아차해. 여기는 완전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0: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마을. 여행자들이 찾기 시작한 건 50여 년 전 1970년대입니다.
1: How many years have you been doing this job? 와, 30년 동안 이 구멍가게를 운영 중이시네요. 와, 한 평 될 것 같은데요, 한 평? 이게 우체통입니다, 우체통. 진짜 옛날 그 시골 마을 가면은 항상 그 뭐랄까 만남의 광장을 역할을 하는 그런 구멍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우체통이 있었는데 이 동네도 똑같네요. 마을 분들이 여기 오셔서 뭐 사면서 하기도 하고 여기가 약간 마을의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시빠다. 와, 여기는. 여기는 큰 가게가 없고 다 이렇게 한 평 남짓한 작은 구멍가게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서 애기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아, 와서 뭐 좀 사가 약간 이러셨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상상이 되는 이시빠다. 이시빠다.
2: 이시빠다.
1: 역시 제 상상이 맞았습니다. 딱 눈깔 사탕 잘 주실 것 같은 우무르 깨해.
2: 네?
1: 우무르 깨해.
2: 지하서.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뭐라 뻔하네 그래? 이게 쌀쌀 빼네 뭐라고 해 얘가.
1: 아차.
2: 쌀쌀 빼네. 뭐가 이게 좋아? 야비 나이.
1: 아차.
2: 이게 쌀쌀 빼네 이게 뭐라고 해.
1: 어허. 슈크리아해. 슈크리아해.
0: 칼라시 사람들은 칼라시 밸리 안 세 개의 마을에 나뉘어 삽니다. 여기 룸부르는 세 마을 중에서도 칼라시의 전통이 잘 보존된 곳으로 꼽히죠. 힌두쿠시 산맥에서도 숲과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마을. 터가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지혜로웠습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에 수로를 만들어 계곡물을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
1: 이시빠다. 이시빠다. 와, 이시빠다.
0: 어르신 옷차림만 생소하지 풍경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1: 옛날에 저희 외갓집 갔을 때 할머니 빨래하는 거 구경하는 기분입니다.
0: 생전 처음 온 오지 마을이 갑자기 친근해지는데요.
1: 얼굴에 다 피고 있어요 지금. 오씨. 오씨. 춥다고, 차갑다고, 물 차갑다고. 오씨, 오씨, 오씨. 야.
0: 빙하 녹음물이 섞여 흐르는 계곡은 곁에 앉아만 있어도 한기가 느껴집니다.
1: 아유. 얼음장인데 얼음장.
3: 오씨
4: 너무 차갑다.
1: 피니쉬?
3: 네.
1: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쳐 주시는데요.
0: 별일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척박한 힌두쿠시 산맥의 외딴 골짜기를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주는 계곡물. 밀과 옥수수 같은 곡식부터 사과, 살구, 호두 등 다양한 작물들이 이 물을 마시고 자라납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1: 여기 뭔가 물이 이렇게 계속 뿜어서 나와요.
5: 아,
1: 물레방아 같이 터빈 돌리듯이 이 물로 수력을 이용해서 뭘 돌리고 있거든요. 이시바타. 아차. 아, can I get inside?
3: 네.
1: 아차, 아차. 아, 우와. 오, 예. 수력 맷돌이네요. 수력 맷돌.
0: 여기는 판차키라고 하는 수력 방앗간입니다.
3: 아, 마름다. 야미 두라야 자이나야 좀 아우 캬마 이캄다 미차.
1: 이제 wheat? Wheat? 아, 이거 밀이라고 합니다. 밀.
0: 예전에 전력이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나 또 여전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지금이나 이 방앗간은 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시설입니다.
1: 야, 이거 완전 똑똑한 거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놨는데 얘가 돌면서 진동을 하거든요. 진동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계속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량의 밀이 일로 떨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들면은 진동이 없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놓으면,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 아차해, 아차해.
0: 기계식 재분소보다야 훨씬 번거롭고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갈면 곡물의 손상이 적어서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3: 아, making to chapati.
1: Yeah, your house.
3: Yeah, yeah,
1: okay.
3: House.
1: Can I come with you?
3: Yeah, yeah.
1: Okay, okay, okay, okay. Come. Okay. 아싸. 아차. 아, 이게 짜파티를 만드시려고 요거를 간 거셨네.
6: Making 짜파티.
0: 칼라 씨는 오랜 세월 고립되다시피 살았지만 외지인에 대한 경계나 거부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토속 신앙을 믿어 이슬람 문화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편이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간 저 같은 여행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손님 맞이에 익숙해진 것 같더라고요.
7: 마을의 끝에 있는 집.
0: 나시라 씨 가족은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1: 아, 파다.
8: 파다.
1: 오케이.
8: 다비아 브루스.
0: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많은 칼라 씨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나시라 씨 가족처럼 칼라 씨어를 모국어로 쓰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7,500명 정도.
9: 기분은
10: 딸부자 집이에요. 딸부자.
9: 그렇죠.
10: 원래 짜파티?
9: 원래 짜파티요.
10: 그렇죠. 아. 네.
0: 이 산골에서 칼라시들은 뭘 먹고 살까요?

0: 솔트. 아차.
1: 방금 방앗간에서 갈아온 밀가루와 호두로 차파테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0: 자. 야무지죠?
2: 야무지죠.
0: 응, 야무지죠. 잘하죠. 야무지죠. 야무지죠.
2: 야무지죠.
0: 잘한다.
2: 잘한다.
0: 잘한다.
2: 빠니. 빠니 빠야. 우크.
0: 우크.
2: 우크.
3: 예, 시리프 함 클라스트록 만한테.
0: 아차, 아차.
3: 이스코 함 클라스트 드만 메 자룽 케테.
0: 아하. 자룽. 온니 클라스.
3: 예,
0: 하.
2: 자우 차파티.
0: 자우 차파티.
2: 오.
0: 오. 오. 조심하세요. 왔자. Careful, careful. 오? 아, 신기하게 하네. 아차.
2: 아차, 봐야.
0: 아차. Only woman cooking. Men cooking, no.
2: Men no.
0: No, okay.
4: Eating
0: some
2: men. No, you buy.
0: Okay.
2: Men eating.
0: Men eating. Woman cooking, men eating. More?
2: Bus
0: buy. Yeah.
2: Girl, man.
0: 자.
2: 간지 buy.
0: 응? 짭짤합니다 이거. 아까 소금을 쳐서 아, 솔티 솔티 솔티 월넛.
1: 차파티 참 많이 먹어봤지만 이런 차파티는 처음인데요. 사는 곳에 따라 같은 음식도 이렇게나 달라지는 게 참 재밌습니다.
0: 오, 굴바바.
2: 굴바바.
1: 빵 한쪽만 얻어먹어도 감사한데 차파티가 다 구워질 무렵 다른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3: 오,
0: 자, 알루,
2: 알루
0: 포테이토, 머튼, 머튼.
1: 양고기까지 등장하다니 이 첩첩산 중에서 이 정도면 축제 음식 아닌가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 특히 산악지대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0: 프린더 머튼, 프린더 알루, 프린더 토마토. 그래서 just boil.
3: 하,
0: 자, how long? How long? One hour?
3: 몇 분?
0: Half hour. 어, 자.
4: 솔트, 솔트. 오, too many. 오.
0: 갈릭, 갈릭 and chili. 어, 자.
3: 소시미 반가르시.
0: 오오 오, 우와. 아 이게 약간 압력솥, 압력솥 같은 거구나.
4: 오, 오 신기하다.
1: 원래는 토기 냄비에서 익히는 요리라는데 요즘엔 구리 압력솥에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조리합니다. 칼라시가 지켜온 이 계곡의 시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0: You wanna leave city?
3: Yes.
0: No kalash?
3: No kalash.
0: Why? Kalash is so boring?
3: No.
0: No? Which city? Islamabad? Karachi?
3: I want to be here, but I don't want to be here.
0: Okay.
4: 아주머니께서 뭘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아, 원래 지금 이거 일을 하고 계셨구나.
1: 마을에 오자마자 제일 눈에 띄었던 칼라시의 여성복은 여자들 스스로 만들어 입는 거라고 합니다.
0: 네히 바자.
2: 네히 바자. 바자르세 카릿케 바나테.
0: 아차.
2: 조시 바야 페스티벌 마이.
0: 페스티벌 마이. 아차. 칼라시에서 여성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1: 칼라시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에는

0: वो और क्यों बनाया? ये
1: 15 साल के थे।
0: नजरबद से बचाने के लिए इन्हें जब
1: हाँ
0: पे 15 साल
1: इनमें दाइये पूजा को उठी है जिसे मैं लेते हैं फिर नजर नहीं हुए बाया
0: हाँ
1: हाँ छीटी को ना
0: ओहो
1: हाँ
0: अच्छा शी मेक सम मार्क सो प्रोटेक्शन फ्रॉम इवल वो बताओ
1: नजर भाई बनाए हैं।
2: 15살에 여기에다 이렇게 볼에다가 타투를 찍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칼라시의 전통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보니까 어린애들한테는 이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라진 전통의 문화라고 합니다.
1: My sister.
2: Sister.
1: Oh, yeah.
2: 아.
1: It's me. It's my
2: 예.
1: sister.
2: 아차,
1: Big
2: 아차.
1: sister.
2: 와, 이번에 이저 쿠파스 비, 비,
1: 쿠파사
2: 비. 어,
1: 비, 비.
2: 이거 엄청 크다. 오, 아, 이게 김 빼는 게두 개나 있구나.
3: 어느새 오늘의 주요리가 완성됐나 봅니다.
4: 네, 아비, 이게 반 호자이기 나 페르 코콜레, 얼마나 얘 니글 자이.
3: 아, 참.
4: 뭐지죠? 뭐뭐.
3: 옷차림부터 음식, 종교까지 칼라 씨는 그동안 알고 있던 파키스탄과는 모든 것이 달랐는데요.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인심과 정성만큼은 지금까지 여행하며 봐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4: 바카해, 세이.
2: 굿, 마제달, 마제달. 오, 맛있다, 맛있다.
3: 할머니가 고봉밥 퍼주시는 것처럼 푸짐하게 차려진 칼라시 밥상.
2: 어, 치아, 치아. No potato. Meat.
3: 타지에서 이런 밥상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식재료가 귀한 이런 산골이라면 더욱 그렇죠.
2: 오, 맛있다.
5: 먹고 싶다.
3: 칼라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결코 작아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6: Are young people still proud of the Kalash?
7: Yes, mm-hmm. because we are unique.
6: Unique.
7: The Kalash people only found in our three valleys. That's, mm-hmm. that's proud. Our culture, our mm-hmm. languages are mm-hmm. proud. So our yeah, culture, our language, mm-hmm. As well as our dresses.
6: Mm-hmm.
7: That's.
2: Kalapashik, Kalapashik, Kalapashik, Kalapashik. Bye bye, Kalapashik. Kalapashik. Bye bye.
3: 세상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 가장 소박하게 또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칼라시를 만났습니다.
8: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산 자체가 부처님이세요. 금만 해도 9,300톤입니다.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마우타이 지역 제조사인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9: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8: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벚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꼭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이 돌 때문에 이곳을 이글 네스트라고 부릅니다. 오! 살짝 보입니다. 살짝.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잘 있었어?
3: 너 고생했네.
4: 왔어요?
3: 가요.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입장을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5: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6: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7: 건선도 그렇고
6: 탈모도
7: 1형 당근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5: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8: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5: 예.
8: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5: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6: 흉선.
5: 교육을 지키는 훈련기관.
6: 학교예요?
5: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6: 어.
5: 나에 대한 것들은.
8: 어떤 적들이 와도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

0: 명희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우리 애들 주는 건데도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얘들아 밥 먹자!
3: 금이야 오기야 이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없답니다.
1: 아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키우는 애. 애한테지. 엄마는 얘가 점 있어서 맞은 나예요. 이름이. 너 얼마나 똑똑한데 말도 잘 듣고? 일어서. 아유 잘했어. 얼마나 예뻐. 뽀뽀. 얘네는 뽀뽀대졌는데. 뽀뽀대졌는데.
3: 그는 어쩌다 돼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충남 서산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딴짓에 빠진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은 본업 중. 수타면을 뽑아서 중식을 만들어냅니다.
1: 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돼가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3: 어깨가 망가져도 묵묵하게 버티고 견뎌낸 세월이었다죠.
1: 근데 손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또 찾는 분들이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3: 그 덕에 한때 제주도에서 음식 장사로 크게 성공도 거두었답니다. 이제는 고향에 가서 살자 싶어 아내와 함께 육지로 돌아온 지 7년.
4: 식사 나왔습니다. 네, 그럼 언니 짬뽕.
3: 푸짐한 양과 쫄깃한 면발로 입맛을 사로잡았다죠.
1: 여기 자주 오세요?
4: 네. 면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5: 면도 좋다니까.
1: 오랫동안 못하고 오후 3시까지만 또 이제 이거 빨리 끝내고 또 애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나. 예.
3: 영업이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곳.
1: 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자, 자. 천천히.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늘어나갖고, 얘가 엄마예요, 꼬순이. 얘가 점 있어서 마돈나예요, 이름이. 마돈나. 아, 여기 코에 여기 점 있잖아, 여기.
6: 다른 애들도 이름이 있어요?
1: 예, 그렇죠. 예, 아, 콩콩이. 예, 하늘이. 별.
6: 여기 달.
1: 꼬순아. 꼬순아, 일로 와. 자, 꼬순이.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서. 일어서. 아유, 잘했어. 오. 얘만 교육시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돌아, 빨리. 그렇지, 일어서. 일어서. 아우, 잘했어. 자, 넘어. 넘어. 넘어. 아우. 나 상식. 아, 얘 말 이렇게 알아. 돈 줍는 거 아니라니까. 그치, 그래, 맞았나.
3: 마돈나 꿀순이와 가족이 된 지 올해로 5년째.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사람을 기피하던 시절 지인의 권유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품에 끼고 애지중지하며 엄마가 되는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0: 백반증까지 얻은 그는 올순이 가족을 돌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죠.
1: 내가 얼마만큼 얘네들한테 사랑을 주고 베풀고 얘네들이 가려운 곳을 얼마큼 내가 긁어주고 알아주냐 따라 얘네들도 알더라니까요.
0: 그 정직한 보답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내 또한 동물 사랑이 지극하답니다.
2: 애기, 젖 먹일 시간이에요, 지금. 빨리 안 먹이면 소리를 가,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서. 봄이야. 봄이 맘마 먹자. 어구구구구구구구구. 아구 잘 먹네. 아이, 엄마가 새끼를 낳았는데 세 마리나 낳았어요. 그래서 두 마리는 젖을 먹이는데 안 돼, 방울이는. 방울이 안 돼. 근데 얘를 젖을 안 먹여, 한 마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이제 먹여야지 어떡해요.
0: 유기견 두 마리도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2: 그만 천천히. 얘는 찐빵이고. 얘 별명이 마동석이었어요. 마동석. 뭔가 겹치지 않아요? 아우, 죄송하네, 마동석님한테.
3: 돼지보다 얘네가 더 좋은 거예요.
2: 그쵸. 돼지, 저는 돼지보다 강아지들을 더 좋아해요.
0: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들도 이곳에서 생활했다네요.
2: 원래 돼지들은 원래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난장판을 치고 안 돼요. 옛날에는 조그맣을 때는 다 데리고 다니고 한두 마리였을 때는 커도 데리고 잤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0: 꼴순이의 육아를 도우면서 다 같이 집과 가게를 오가며 지냈다죠. 집을 따로 장만해서 독립시켜 내보냈지만 흥선 씨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4: 빵은
1: 매주 없고요? 빵은 매주 없고 제가 저 제빵 쪽을 했었는데 저 우리 애들 간식도 한번 줄 겸 해서 이렇게 간고서 빵을 해요.
0: 허투루 만들지도 않는답니다.
1: 아, 돼지가 25년을 살아요. 내가 이 수명이. 그럼 25년 동안에 좀 골고루 영양 소출을 해야 진짜 편안하게 25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면 한 80? 80 넘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갈 애들이니까. 그게 신경 쓰는 거죠.
0: 애정과 정성을 듬뿍 담은 특식. 그런데 꼴순이네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죠?
5: 꼴순아!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0: 아빠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는 꼴순이. 통로가 마당까지 연결돼 있답니다.
1: 제가 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 올라가고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6: 아, 밥 먹자.
1: 아, 아이고 우리 저거 좀 먹자. 어이구 어이구.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코스니. 아이고 우리 코스니 맛있어.
6: 아이고 그랬어.
1: 아이고 이거 먹자.
0: 이 시간이 행복 그 자체랍니다.
1: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사람한테 또 케어를 하지만 이게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얘네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즐겁고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맛있어. 아빠도 먹자. 아빠도 먹고 너도 먹고.

0: 이건 또 무슨 진풍경인가요?
1: 이제 먹었잖아. 이제 햇빛 쬐면서 쉬는 거. 지금부터 이제 다 얘네 분홍 먹고 잔다 그랬잖아. 뭐 먹었지, 놀았지, 배불르지. 그게 이제 쉬는 거야. 그치? 아이고, 눈도 감았어. 아유, 눈도 감았어. 아유, 그래. 눈도 감았어. 아유, 그래. 아유.
2: 아유, 봄이 가야지. 아유, 빨리 와.
1: 빨리 와, 봄이.
2: 봄, 빨리 와.
1: 빨리 와.
2: 옳지.
1: 자. 빨리 와.
0: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차가 왜 이 모양이에요?
2: 우리 강아지가 다 뜯어놨어요.
1: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걔를. 저렇게.
2: 괜찮아요.
1: 왜?
2: 이건 개 차예요. 제 차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들 차예요.
1: 자.
2: 가시.
0: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태안에 집이 있습니다.

0: 내리자. 방울이 벌써 내렸네. 집 나갔어.
1: 집 나갔어.
0: 봄이 화장실 참고 있었어. 아우 기특해라.
2: 집에도 돌봐야 할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3: 아팠다.
2: 2년 전부터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3: 염소를 맨 처음에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염소 필요한 사람 분양도 해주고.
2: 세 마리가 그 사이 50마리가 됐답니다.
0: 아니, 새끼 났어.
3: 아유, 머리.
0: 한 마리 났어.
3: 예쁘니까?
0: 어.
3: 아유. 새끼 났어. 아유, 지금 났네. 어머, 새끼 났어.
0: 새끼 났어. 어머, 어떡해.
3: 아유, 보자.
0: 새끼도 크게 났어.
3: 아유, 새끼도 크게 났네. 어, 잘했어. 힘들었지?
0: 어, 순산인 거야, 초산인데. 이거 내가 제가 전목에서 키우네.
3: 전목에서요?
0: 아, 우유 먹이에서 크네. 아니,
3: 이제 수놈이 씨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진짜 아, 우리 자식 낳았을 때 그 생각도 나고 그치?
0: 엄마라는 게 참
3: 엄마라는 게 응.
0: 자기도 애기인데 경이롭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3: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사람한테 이렇게 막 상처받았던 거 배신받았던 거 그걸 어, 밤새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그 옛날 생각하면은 근데 이렇게 동물 하나 키우면서 새끼 나고 얘네들 내가 비록 얘네들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많아졌지만 내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
2: 영업 시간까지 줄이고 딴짓하는 이유죠.
3: 얘들아 아팠어. 잘 들어왔어.
2: 마돈나 꿀순이의 남편.
3: 심심해갖고 너무 커갖고 수술을 못 시켰어요. 그래갖고 같이 놓으면 또 새끼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오면 얘하고 놀아준 게 제 일이에요. 아이고 기운이 세갖고 아이고 기운이 세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예뻐 등치는 커갖고 애교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알았어 자 됐어.
2: 저녁밥도 챙겨주고 꿀돌이의 집도 손봅니다.
3: 편안하게 올랐다 나왔다 그냥 여유있게 놀으라고 그러려고 했죠.
4: 원래 밭 아니에요?
3: 예?
4: 밭이잖아요.
3: 아, 밭이에요. 그 올해 이제 농사 안 짓기로 했어요. 얘들 제일 미안하죠. 이쪽에서는 자기 마누라서부터 자기 자식부터 다 있는데 얘는 혼자서 아니 아빠 응? 너한테 미안하다.
2: 미안한 마음을 산책으로 대신합니다.
3: 다시 빨리 와. 아빠 간다.
0: 나오니까 좋아서 그래.
3: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하자.
0: 봄이라 또 뜯어먹을 것도 많고.
2: 돼지는 알고 보면 지능이 꽤 높은 동물. 알아서 잘 뒤따라 온답니다.
5: 꿀돌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3: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댕기니까 차도 안 댕기고 그러니까 얘 이제 얘하고 놀아주는 거죠. 지금 또 알았어. 또. 아우.
0: 안 돼, 엄마는.
3: 안 된다, 내 자꾸가.
0: 와. 아니, 악마를 다 바뀌었어.
3: 와, 빨리. 아빠 나와.
0: 아야. 엄마, 너 어른 양. 양말도 다 벗기지 마!
3: 엄마, 이거 안 돼. 기다려. 안 된다 그랬어.
0: 좋은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 이제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는.
3: 좋아요, 맛있어. 행복은요?
1: 이유가 없어요.
3: 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서로 고민 없이 내가 얘한테 주는 거 없이 얘도 서로 이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참 이게 즐거움이지 뭐가 있어요? 동물 키우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2: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그래서 오래오래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4: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나 쉬어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요 지리산 저렇게 멋진 거 바라보면서 사는데 뭐 잡념이 있어요.
6: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7: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6: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안녕하세요, 봐.
10: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에바.
3: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2: 어때?
0: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하지.
3: 나와.
0: 레나 밥 먹자. 인조해, 인조해. 이거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0: 참 어떻게 하냐 이제.
1: 오늘 못 간다니까. 그게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0: 언제가?
1: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0: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2: 안 보이는데. 애들 봐봐. 누구야? 이야. 귀엽다.
0: 다리 떴어?
3: 들어오세요.
0: 아, 좋아요, 알림 설정.

0: 뭐해? 아빠?
1: 불났어요.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2: 아, 물 새는데.
3: 아빠는 어딨어?
4: 뭐 하나씩 번호봐.
0: 뭐해? 아빠?
4: 뭐 고치겠지. 고친다고 하겠지.
2: 아, 물 새는데. 이거는 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발라?
3: 뭘 바르니?
0: 아니,
4: 그런 약간...
3: 시트지 같은 거.
0: 시트지? 모르겠어.
4: 우리는 시트지라 그러잖아.
0: 오실 때마다 뭘 고쳐주고 가셔요. 공대남이에요. 공대남. 그 시절 공대생들은 진짜 다 배웠대요. 그런 거를, 원리를.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핸디맨인 것 같고.
5: 잘해요. 저는 프로젝트 다 해주고.
0: 아빠가 고쳐주고. 아빠가 오면 집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아빠가 이걸 빼주시고 여기 레일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 아빠가 이 문도 고쳐주셨어요.
2: 커튼 잘 붙어있지?
0: 어.
2: 이쪽은 여기 안 떨어졌나? 침대도 잘 붙고. 인형 안 떨어지지?
0: 응, 안 떨어져.
2: 붙고.
0: 아빠 잠깐만, 또 있어, 할 거.
2: 뭐?
0: 그 연기 날 때 띠디디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
4: 잠시.
0: 이거 좀 달아줘.
2: 다르라고?
0: 아니,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라이온이 한 번 빼면 잘 다시 안 붙여놔. 그래, 이 소리. 그거 막 누르면 안 된다, 아빠? 누르면 안 돼. 이거 다 연결돼 있어.
3: 빨리 보안 오와.
0: 아니야, 보안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끄지 이거? 가요.
2: 아니야, 안 났다.
0: 불났어. 가요. 오빠 일해.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2: 맞는데 이거.
0: 그거를 테스트. 누르면 안 돼, 아빠.
2: 테스트야 이거. 배터리 있나 한번 본 거였어.
0: 가져와 줘. 내가 이걸 쏴줄까? 손전등을? 맞아?
2: 안 떨어지면 돼. 그리고 또.
0: 어?
2: 또.
0: 그 화장실이 제일 시급해. 물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어느 일정까지 차잖아. 이게 원래 차는 거면 한 요 정도만 차는 것 같아.
2: 화장실 한번 볼게.
0: 어. 거기는 아빠 진짜
2: 거의
0: 사사사다. 방송 오래 우리 변기통 안에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상해.
2: 지금 보면은 이건 이게 왜 빠졌어?
0: 어.
2: 이게 짧네.
0: 어?
2: 그 호스가 빠져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러는 거야.
0: 근데 그게 안 껴져.
2: 이거 호스를.
0: 난 몰라, 아빠, 진짜. 내가 할 줄 알았으면 했지. 안 돼?
2: 이거는 호스만 이쪽으로 끼면 돼. 아니,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이.

0: 뭐 아꼈어.
1: 아 그래? 어? 어 대박.
0: 맞아 됐어.
1: 이제 에이든 방.
0: 에이든 방?
1: 어. 에이든

0: 또 지금 3주째 라이언이 조립을 안 했어. 그것만 좀 해줘.
1: 그래.
0: 없어도 되잖아.
1: 없어도 되지.
2: 뭐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0: 아니,
2: 문제예요.
0: 아니. 수리는 못해, 오빠.
2: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인생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 집이요.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0: 안전,
2: 집
0: 안전에 대해서.
2: 해줘요. 그래서 전화해요. 시켜요.
0: DIY도 안
2: 해줘요.
0: 하잖아.
2: 못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니까 일 못했고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 거좀 어려워요.
0: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지.
2: 너무 감사해요.
0: 그리고 save money 해주는 거잖아요. 미국은요 뭐 하나 부르잖아요. 고친 것도 아닌데 200불 청구하고 300불 청구해요.
2: 시간 되는 거.
0: 고친 거 없어도. 고치면 이제 거기서 그냥 3, 400, 500불 더 나, 비싸면 1000불 더 나가고.
2: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3: 일부러 저 올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키려고. 제가 갈 때 딱 해놓은 상태로 1년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죠.
0: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 그럼 해.
0: 근데 시간이 없었어.
3: 지독하네, 지독해.
0: 아, 그만큼 바쁘다니까, 아빠.
3: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0: 맞아. 아니, 라이언도 그걸 안 하더라고. 한 입만 먹을래?
3: 싫은데?

0: 이거 민지가 해도 되겠다.
1: 내가 이거 해볼까?
0: 딱 이게 붙게끔 한 다음에 찍어야 돼.
1: 에이. 에이. 내가 해볼게.
2: 대답합니다.
1: 안 되는데?
0: 줘봐. 엠디에프가
3: 우리 딸은 이제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또 애기 같아요. 그 엘레나랑 에이든하고 거의 수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딸이 우리가 와서 1년은 살 수 있는 활력소래요. 살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해줄 부모는 없잖아요.
0: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4: 할아버지 뭐해?
0: 응?
4: 책상 만들어.
0: 애들 책상 만들고 있지?
5: 맛있어?
0: 일단 책상을 절로 놓자. 이렇게? 됐어. 아이고.
4: 구름씨 부엉 뜨자.
3: 부엉 뜨지.
0: 에이든 부엉 뜰 줄 알아?
3: 응. 뜨지.
4: 응? 저번에 많이 언급했어.
0: 에이든이 부엉 한번 할 수 있어?
3: 할아버지 부엉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든 옷.
6: 빨리 누워요. 안경 벗고.
4: 다리 밑에 있어?
0: 잠깐. 내려왔어.
4: 부엉 뜨는데. 부엉 부엉.
3: 부엉 뜨었어?
0: 어디? 해봐 한 번. 부엉. 한 번 더. 그 다음에.
4: 아니, 할아버지. 여기 하자피.
0: 왜 너도 하게?
4: 누워.
0: 응? 누워.
4: 누워. 누워. 할아버지.

0: 누우세요.
1: 어디에 누울까요? 여기 선생님.
2: 여기.
1: 여기 누워요? 여기 누워요?
2: 여기.
1: 여기 누워요?
2: 네. 네. 잘할 겁니다. 잘해야 돼.
1: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어깨가.
2: 어디?
1: 여기 어깨요.
2: 알겠어요. 써? 이쪽 어깨. 이쪽 여기?
0: 됐다.
2: 됐어? 여기야 뭐. 할아버지.
0: 또.
2: 여기야 또. 할아버지. 여기야 할아버지.
1: 거기.
0: 됐어. 됐다. 아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2: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0: 어, 만져봐, 네가. 여기도.
2: 여기?
0: 거기.
2: 아니, 할아버지가
0: 어디냐고 물어봐.
1: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0: 고기야, 여기야. 만져봐.
1: 응, 고기.
0: 응, 고기래.
2: 아닌 것 같아.
0: 또.
2: 이것밖에 없네. On, it's my turn. It's my turn, Aiden. Aiden, it's my turn.
0: 꾹 눌러.
3: 할머니.
0: 꾹 눌러야지.
3: 아닌 것 같아.
0: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3: 왜 거꾸로?
0: 이렇게 놓고 힘으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거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2: 이거?
0: 어, 꾹 눌러서.
2: 마지막.
0: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없어지 좀 기다려.
2: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0: 얼마큼 기다려야 돼?
2: 5분.
0: 5분.
2: 이제 빼? 할아버지? 아니야, 더 귀여워요.
4: 할머니가 해줘. 레나, 이거 봐봐.
2: 이거?
0: 무슨 모양이 됐어, 에이드?
2: 나 페퍼로니.
0: 페퍼로니. 와.
2: 아니야. 어, 다 됐다.
0: 엘레나.
2: 빨간색이 됐어.
0: 아우, 잘했네.
2: 빨간색이 됐어.
0: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좋죠, 갖고 와야지.
1: 뭐,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은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뭐 좋았어요, 아버지.
4: 됐지?
2: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하나, 둘, 셋!
5: 나 나연이랑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0: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5: 자,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1: 전화할게.
5: 어, 오케이. 전화해.
2: 안 돼.
5: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2: 안 돼.
1: 니트.
2: 엄마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5: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2: 아니야.
5: 그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엄마, 가능하면.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6: 사랑해.
5: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0: 우리 엘레나는 친해서 잘했어.
1: 오케이.
5: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2: 엄마, 언제일까? 엄마.
5: 엘레나, 할머니랑 잘 있어.

0: 빠이빠이.
1: 빠빠이.
0: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빠이. 엘레나,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대. 우리 그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2: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3: 할아버지, 우리 빵야드에 갈 거.
2: 뒤에서?
3: 뒤에, 뒤에.
2: 그래. 어디 에이드 실력을 보자.
0: 오, 오, 오.

0: 오, 그만, 그만.
1: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0: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1: 위로, 위로.
0: 위로, 위로,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왜 절로 가, 근데?
0: 오, 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오, 오, 그만, 그만.
2: 아니, 뒤져보셨네.
1: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집에 갈래.
3: 돈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4: 안 했어.
3: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 안 왔어.
2: 와, 야, 자.
3: 뒤로 갈래? 너무 화가 났어?
0: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2: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안에 있을 거야.
0: 그럼 너. 가자.
2: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1: 여기 좀.
0: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1: 애들 먼저 타.
2: 나도.
1: 일로 와, 일로 와. 차, 차, 차. 엘레나 탈게, 거기.
0: 가자.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2: 할머니.
0: 할머니?
2: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빠르네.
1: 오, 차차. 아, 오늘 파카가 덥다.
0: 응?
1: 파카가 더워.
0: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2: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0: 어떤 거?
2: 거기 올려가 봐, 넣어줘.
0: 그거? 요거? 바닐라.
2: 그럼 사.
0: 너, 이거. 이, 너 이거 먹어?
2: 어, 맛있어.
0: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2: 어, 한, 그거 하나.
0: 아, 그거 또 어떤 거?
2: 그 딸기 바나나.
0: 이거? 딸기 바나나?
2: 난 블루베리 이거 좋아하고.
0: 엘레나, 이것도, 이것도 좋아하잖아.
2: 응.
1: 왜냐면 저 위에도 있어.
2: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시도. 시도. 시도 할머니.
0: 싫어? 그럼 어떤 거? 엘레나 봐봐. 봐야 돼. 이거?
2: 어.
0: 어, 이거?
1: 그래. 이걸로 하고 이거 두 개나 빼.
0: 너는 이거 먹고? 이제 다 샀어?
2: 오띠와그 멘트야.
0: 아, 아, 아, 아.
2: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0: 레몬도 이거.
2: 레몬, 레몬. 내가 아미.
1: 애들 그거 먹어.
0: 이거.
2: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0: 이제 다 끝났어? 다 샀어?
1: 가자, 그러면. 이거 다 먹어. 엄청 힘들었죠. 네.
0: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엘레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똥꾸라고 했겠어요.
1: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2: 아니 맞은데.
4: 응?
2: 맞아.
4: 아닌데 이게 헐렁헐렁하면 안 돼.
2: 돼. 아버지. 기대지 않는 거지.
4: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2: 그건 아직 못해 나.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4: 그 다음에 걸어?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2: 아니, 할아버지가.
4: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가서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응?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맛있어?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얼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자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치러 가자. 에이든.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디 있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감사한데.
0: 있어보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2: 하나, 셋. 아니, 토마토 칩 이거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2: 어떻게 영어를 잘해, 이거야.
0: 고마워.
2: 네.
0: 고마워.
2: 왜?

0: 가진 거 없지?
1: 다 됐어요?
2: 네, 출발.
0: 출발.
3: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 날씨 좋다.
4: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자, 둘이 이제 새길 거야.
3: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0: 응?
3: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처음 오잖아.
5: 흙 많이.
3: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4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4: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요.
0: 여기 좀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3: 그거요?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5: 어,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6: 종류가 많네.
3: 그치? 가자.
5: 가자.
0: 어우, 덥다.
6: 와. 호랑나비다.
5: 와.
3: 이것도 여기.
5: 여기.
3: 와, 예쁘다.
5: 와.
6: 와우. 이쁘네.
3: 이쁘지? 오, 예쁘다.
4: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3: 너무 예쁜 나비야.
5: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come here.
4: Oh, my sister's scared. I even saw it though.
7: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Hey?
5: 노란 검정 너무 예쁜데.
3: 호랑나비인가 이게?
5: 와, 예쁜데. 예쁘지 않아?
4: I really like that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lue one.
8: 나비 어떻게 생각해?
9: 무서워.
8: 왜 무서워?
9: 가까이 와서.
3: 에이든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요만한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5: 와. You can hug my side.
3: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0: 나비.
5: 가자.
0: 이거 아니야, 이거?
3: 나비.
0: 나가자.
3: 있어. 오.
5: 다 봤어?
3: 이제 밥 먹자.
6: 밥 먹자. 배고프다.
3: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9: 어.
3: 이쪽에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엘레나 거 여기 있다. 엘레나. 마법봉.
5: 네. 나. 잘 먹겠습니다.
3: 에이든도 좋아하지.
4: 엄마.
3: 뭐?
4: 나 김밥 먹었어.
3: 그러니까 맛있지.
0: 엘레나도 김밥 먹나?
6: 먹지.
3: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7: 더 먹어요.
0: 에이든.
3: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5: 응?
3: 오, 먹었어?
5: 응.
3: 오, 멋지. 나영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5: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6: 많이 먹어요, 많이.
5: 기대하고 있었어요.
6: 많이 먹어요, 많이.
4: 잘 먹었습니다.
5: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3: 고마워요.
6: 가자.
3: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렌?
4: 어.
0: 보리.
4: 네, 쌀 있어.
0: 보리.
4: 네, 쌀 있어.
5: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렌도 왔어요.
4: 바짝바짝.
10: 헨케렌, 하이.
11: Over.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5: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0: two bubbles.
1: I don't want another angel. Daddy!
2: Huh?
1: I did it already to fight.
2: Oh. 재밌어? 네. 그리고 그만할까? 이제 먹을까? 알았어.
3: 힘들어 이제 그만 뛰어. 쉬어, 쉬어 오빠가. 여기 놓고 고기 먹고 하자.
4: 맛있게 드세요.
2: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4: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2: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3: 어?
4: 바베큐 괜찮아?
2: 바베큐?
3: 맛있는데?
1: 응.
3: 감자탕 먹는 것 같아.
4: 이대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3: 아니 살이 와.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4: 응.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구웠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1: 아 왜?
4: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1: 한국.
4: 응 여기서.

0: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1: 안 갈 거예요.
2: 얘들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3: 나도 갈래.
4: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
1: 볼.
5: 오, 에이드 꼭 비싼 건데.
0: 엄마는?
1: 엄마 여기 있을 거야.
0: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6: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7: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1: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0: 에이든 나와.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든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이제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1: 왜?
0: 다 잘 챙겼어? 여권?
6: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0: 여권만 잘 챙기면 돼.
7: 아, 에이든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2: 응? 주세요. 제가.
0: 할머니 인사해 이제.
6: 할머니 인사해.
8: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알았지?
1: 안녕하세요.
0: 할아버지 잘 가요.
1: 할아버지 잘 가요.
7: 잘 있어.
0: 할아버지
7: 뭐, 한국에
0: 갈게요.
7: 오면 그때 못 가? 가자. 애들 가자. 이제 가자. 애든 잘 있어? 울지 말고.
9: 애든, 우리가 할머니 보러 좀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0: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7: 울지 말고.
0: 조심히 가, 고생했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1: 다음에 또 봐요.
0: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2: 아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불렀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할머니 우리 TV 다
1: 잘했네. 옳지. 잘했네. 너무 잘했어.
4: 상담완료시 유니온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0: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던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더라고요.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신경마비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4: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0: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 개타입으로 빠른 흡수.
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 경남 창원에 있는 교방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모래판 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교방초등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굴까요?
3: 교방초등학교 2학년 5반 강남윤입니다. 간에 이거 보고 저 뭐 씨름하기 좋다고 해보려고 해가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4: 뒤에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3: 저희 씨름부 형들이 우승한 거입니다.
2: 자, 그럼 씨름부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3: 이거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등한 민서영이고요. 힘이 세고 들배지기를 잘해요. 이건 학산배 전국정서 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고요. 제38회 전국시도대형 정사 씨름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우승해서 기뻤어요. 자랑스러워요.
2: 으라차차 씨름소년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장사 씨름대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5: 봉사빠 교방초등학교 안현진, 전승원, 강동현, 김민서, 정종수, 김민규, 안서준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2: 교방초등학교 씨름단입니다. 벌써 응원 열기가 뜨겁네요.
6: 우리 뭐 알았어? 1등하고 우리 맞지? 네. 1등하면 어떻게 해야 돼?
7: 이겨야 돼. 이겨야 돼.
6: 자기 거 하면 돼. 네. 알았지? 아, 첫 판이다. 네. 가자.
8: 그만!
2: 김현근 감독님이 팀을 이끌고 있죠.
6: 파이팅 크게 하고.
2: 씨름 단체전은요, 일곱 체급이 차례로 출전해서 먼저 4점을 따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체전은 기세 싸움이죠. 그래서 1번 선수가 중요합니다. 체급당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데요.
9: 자, 체기.
2: 손쉽게 1승. 좋습니다. 모래 떨어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자, 2번 선수 승원이 차례.
6: 챙겨 먹어, 밑에서.
2: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닭다리 기술로 멋지게 이깁니다. 아, 초등부 경기지만 씨름 재밌는데요?
6: 네, 무조건 맞다리야. 딴 거 없어.
10: 가위 제가 먼저
6: 쳐. 해! 원아! 하고 싶은 거 해! 잘 잡았어!
2: 자, 이번에도 밥다리를 시도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6: 끝까지! 됐어!
2: 끝까지 버티면서 역시 이깁니다. 자, 다음 선수는 동윤이. 딱 봐도 승부욕이 강해 보이죠. 흔히 씨름을 사파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파를 먼저 깊숙이 잡아야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0: 멋진데요?
1: 볼 잘 잡았다! 잡아라!
0: 좋습니다. 아, 규방초의 3연승. 4번 선수는 주장 민석. 경기 전에 모래를 움켜쥐는 게 루틴입니다. 밀어치기로 쉽게 한 판을 가져옵니다. 민서는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1: 형 자세 너무 좋은데? 어?
2: 두 번째 판.
1: 민서야 딱 그만큼만 잡으면 되겠다.
0: 두 번째 판도 침착한 표정입니다. 자 이제 승리까지 단 한 점. 분위기도 뭐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주장답게 안따르기 슬로 승부를 끝냅니다. 아 멋진데요. 4-0. 아주 완벽한 승리입니다. 교방초는 7책은 모두 6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단체전에 강합니다. 2025년 교방초등학교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초등씨름부 최강자라 할 수 있죠.
1: 창단 역사상 최고의 해죠. 올해는 25년도는요. 역사상 최고의 해였고 사실 최고로 잘했고 올해 우승 3개 준우승이 3개 노메달로 온 게 없어요. 모든 대회 개인전 1등 다 했고 아주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0: 교방초를 빛낸 주인공들입니다.
3: 아니 전 4학년 때 학교에서 씨름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들어왔어요.
4: 아니 저 그냥 감독님 와서 그냥 재밌게 하고 운동 조금만 하고 가라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겁나 빡세지셨어요.
5: 네, 처음에 도망갔어요.
6: 저 감독님 치킨 사준다 해서 난 샀어요. 네, 첫날만 샀어요.
0: 최강팀이 된 비결은 뭘까요?
7: 짱 어둡다.
0: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동윤, 서윤, 남윤, 씨름부 삼형제가 벌써 등교를 하네요.
3: 어, 우연히 만났네.
8: 야, 너 지금 왔어?
3: 어.
8: 어, 나도 방금 왔는데.
3: 안녕.
0: 교방초 씨름부 아이들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쯤 빠른 편이죠. 다 씨름부예요?
1: 30바퀴 뛰어라.
0: 30바퀴요? 아 쉽지 않겠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 씨름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아침 훈련을 하죠. 시작은 체육관 30바퀴 달리기입니다.
1: 쳐주지 마라. 이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일단 열 좀 내고 이제 체력도 할 거예요.
9: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1: 자, 세 바퀴 출발! 자.
0: 감독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전력 질주합니다.
1: 저거 빨리 안 뛰어? 저거 따라요. 지금 열 바퀴다. 지금 열 바퀴다.
0: 야, 운동 강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풀썩 주저앉기도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1: 솔직히 이게 초등학교 운동량보다는 조금 많아요. 운동량이. 저는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두 바퀴씩 해라, 두 바퀴씩.
0: 아유,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1: 나와줘라.
0: 중간에 내려놓을 법도 한데 아우 정말 대단한데요. 멋집니다. 끝까지 해내네요. 교방초 씨름부는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1: 웬만한 축구부는 많습니다. 어디 가서 씨름부 25명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 해요. 1월 22일 9시 34분 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정확히 여기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아, 나 너희들 이제 새로 가실 감독님이야 해서 이제 다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저뿐이야 그러더라고요.

0: 단 한 명이던 신혼부가 이제 25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감독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삽질 중이신 거죠?
1: 이게 심장 이게 밑에 모래가 한 1m 정도 깔려 있어요. 한번 다져지니까 한 번씩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애들 또 이러면 또 다치니까 다져지지 않게 밀어줘야 돼요. 거의 뭐 전문 삽질러예요.
0: 씨름은 우리 고유의 민속운동입니다. 하지만 야구나 축구, 태권도처럼 아이들에게 친숙한 운동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씨름을 시작한 걸까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씨름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1: 자, 들어옵시다. 자, 윗줄부터 쭉쭉 앉읍시다. 윗줄부터 올라가세요.
0: 체육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씨름을 경험해보는 거죠.
1: 다 왔나?
4: 네!
1: 좋아, 다 왔구만.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
4: 씨름장.
1: 여기 어디야?
4: 씨름장.
1: 씨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5: 넘기면요.
6: 물에 대기.
1: 넘기. 맞아, 또. 등에 대면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실내화 벗고, 양말 벗고, 내려와서 모래 좀 밟아봅시다. 내려오세요.
0: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1: 자, 두 번째 줄 내려옵시다. 그래.
7: 괜찮은데? 나 촉감 괜찮은데?
0: 맨발로 모래의 촉감을 느끼며, 아, 아이들 정말 좋아하네요. 자, 이제 삿발을 메고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아, 역시 씨름부는 다르네요. 남인이가 친구들의 삿발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매줍니다.
1: 씨름은 예와 도의 스포츠라 그래. 인사를 잘해야 돼. 시작하기 전에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차렷 인사. 그러면 이긴 친구가 넘어진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줍니다. 잘했어 하고 뒤돌아가서 차렷 인사하면 100점. 이해했나요?
0: 자, 드디어 직접 붙어보는 시간입니다.
1: 자, 먼저 해볼 친구 혹시 있나? 용기 있는 친구?
8: 내가 질 것 같은데.
1: 아니, 지면 어때? 지면 어때? 인사하세요. 좋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오, 예상 바뀐데요? 시작부터 좀 치열합니다.
1: 오, 좋아요, 좋아요.
9: 돌진 기술이다, 돌진 기술.
0: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꽤 오래 버티다가, 아, 승부가 납니다.
1: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친구.
0: 아, 이긴 친구가 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모습. 멋집니다. 좋아요.
1: 자, 일어나세요. 친구 안경. 오, 저, 오, 안달이, 와!
0: 뭘 처음 하는 거 맞아요?
1: 어, 뭐야!
0: 모두 낯설어 하지 않고 씨름을 즐거워합니다.
1: 아니야, 잘한 거야. 차렷! 인사! 잘했습니다.
10: 처음에 조금, 조금 즐거워 같은데 생각되다가 넘어뜨리면 그러면 좀 막, 뭐 그런 짜릿함이 좀 있어요.
11: 좀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1: 제 생각에는 저는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 다가가니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더 다가오기 힘들고 거기다가 비인기 종목이기도 또 거기다가 옷을 벗어야 돼. 이렇게 다가가니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왜 잘하는 애들만 운동을 해야 돼? 그냥 데리고 와서 놀려보는 거야.
0: 그렇게 시작된 씨름 수업. 자, 그 백미는 담대양 씨름 리그전입니다.

0: 거의 선수선 발언 이걸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발언 이상. 보통 이제 이렇게 리그전 하고 나면은 그 주에는 시름장이 한 30명 정도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20명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10명 되고 해서 5명 남으면 성공, 6명 남으면 대성공 이렇게 잡고 있어요.
1: 주장 민서도 4학년 때.

0: 씨름 리그 전에서 발탁됐죠.
1: 네. 자, 이 선수 주목해서 보실 만한데요. 올 시즌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관왕에 벌써 등극을 했어요.
2: 김현등 감독이 진두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0: 자, 민서의 주력 기술은 들배지기.
3: 아, 내려서 들배지기. 들배지기로.
4: 거의 위까지 들어올려서 차내고 회전. 오. 정확한 들배지기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씨름을 시작한 지 2년. 민서는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5: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소년체전 이거.
0: 전국에서 1등이라는 의미.
5: 소년체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메달이랑 좀 많이 다르고 예뻐갖고 잘 좋아해요.
0: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더 값집니다. 2025년 모든 씨름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6: 나와요. 저 주장 아닙니다 이제. 저 주장 아닙니다.
7: 많이 주장하면 힘들지 않았어요?
6: 많이 힘들죠. 그냥 그 뭐냐 애를 조용히 시키는 거랑 운동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0: 홀가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이제 6학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8: 얘들아 말 한 마음만 들어라. 둘러서 동그랗게 크게.
0: 오늘은 새로운 주장을 뽑는 날입니다. 씨름 부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죠.
8: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봤지? 우리 들어보고 투표할 거야. 주장 뽑는 거. 우리 1년 동안 잘 이끌어야 될 사람이니까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말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인기 투표 아니야. 알았지?
0: 주장 후보는 가장 맏형이 될 5학년들인데요. 모두 4명입니다.
8: 아, 시작하세요. 아버지 분말. 조용.
9: 제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큰 목소리와 자신감으로 1년 동안 팀을 잘 이끌겠습니다.
0: 오, 아주 당차네요.
10: 제가 주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저희 팀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8: 와! 아, 니네들 약하다. 제가 주장이 되면 치킨을 사주겠으면 바로 뽑히는 건데, 그냥.
10: 제가 주장이 된다면 감독님이 없을 때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0: 어우, 감독님 든든하시겠어요.
9: 제가 주장이 된다면 씨름부를 열심히 이끌어 하겠습니다.
8: 네, 좋아요. 자, 얘들아, 무조건 비밀 투표야.
0: 자, 주장 후보들의 짧은 각오를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과연 2026년 교방초 씨름부를 이끌 새 주장은 누가 될까요?
8: 얘들아 투표 딱 끝났어. 아주아주 박빙이었어요. 엄청나게.
0: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8: 자 우리 2026년도 주장은 기호 1번 김민주!
0: 민준이가 새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11: 민서 형 보면서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건 없었어요?
9: 민서 형처럼
12: 없었다고?
9: 민서 형 팀을 잘 이끌고 친구들 잘 모르는 기술이나 그런 걸 잘 알려주는 주장.
13: 끝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잘 이끌어갈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4: 부담되지 않아요?
15: 부담돼요.
16: 부담됩니다.
9: 저희가 제일 높으니까 애들도 다 가르쳐야 되고
15: 내년에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0: 겨울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말. 오늘도 어김없이 씨름부는 방과 후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려면 말이죠. 아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8: 애들 제일 처음 두려워하는 게 옷 벗는 거. 처음 봐서 씨름 한번 해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옷을 안 벗기고 네 마음이 열릴 때, 편안해질 때 벗어라. 대신에 계속 이제 말을 하죠.
9: 얘 있잖아요. 얘 위도 안 벗어요. 한 2주 동안 안 벗었어요. 위에 있지.
17: 나?
9: 민승이.
18: 전 부끄러워가지고 적응될 때까지 옷 입고 씨름하다.
19: 처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12: 젖으면 부끄러워가지고.
18: 저는 한 2주 정도?
12: 2주 정도? 약간 한 달이라면.
18: 5일 있다가 벗었어요. 엄마가 옷 더럽다고 해서. 처음에는 옷 벗는 게 싫었는데 형들은 다 옷 벗고 하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서 옷을 벗었어요.
0: 25명이나 되는 씨름부. 과연 어떤 훈련을 하는 걸까요?
8: 그렇지, 어, 잘하네.
0: 아, 연신 웃으시는 감독님.
8: 또 들어, 또 차! 또 들어! 또 들어! 계속 들어! 또 차! 또 들어!
0: 아니, 훈련이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요?
8: 무한 늘배지기야. 저학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씨름의 흥미를 유발하고. 씨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자리, 혼나는 자리, 약간 들어온다는 자리. 여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0: 아, 혼나는 자리가 있군요. 궁금합니다.
8: 제 자리에서 뭐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와. 손을 빨리 바꿔봐. 진우야, 해야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상대방 로봇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라니까.
0: 혼나는 친구 5학년 진우입니다.
8: 잡아, 그냥 진우야, 빠지지 말고. 다리 사파 땡기고 오른손 오금 잡아야지. 아니지, 아, 나라 다시 해라, 진짜. 움직이라니까.
0: 아, 점점 높아지는 감독님의 목소리.
8: 안 된다니까. 제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움직이라고.
0: 이번엔 효창이도 함께 혼이 납니다.
8: 돌아봐, 둘. 더 땡겨. 여기서 땡겨야 돼. 여기서 땡겨서 이렇게 와야 돼,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0: 새로 주장이 된 민준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8: 한 번 더, 짧게 주고. 한 번 더 돌아봐. 이제 제껴봐. 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서니까 답이 있냐고. 시리즈 계속.
0: 훈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8: 찍으면 돼. 찍어봐. 온다 빼고 찍어.
0: 아, 가만히 보니까 혼이 나는 건 모두 5학년들이네요.
8: 차!
18: 아, 진짜.
8: 정다원, 아, 진짜가 아니라 중심 다 끌려가서 뭐하고 있냐 혼자. 아, 진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0: 뭐 지나치게 엄격하다 싶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죠.
8: 지금 이 5학년들은 올라가는 과정 중이니까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힘들어 참고 해라. 연습할 때 지면은 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
16: 아니요.
18: 재밌어요.
16: 재밌어요.
18: 힘들어요. 혼나도 재밌어요.
11: 혼나도 재밌다고?
18: 네.
11: 왜?
18: 싫어하는 게 재밌는데.
16: 감독님 맨날 혼나라.
11: 감독님이 무섭게 혼내던데.
16: 익숙한데.
11: 감독님이 왜 그렇게 혼을 내는 것 같아요?
16: 저희가 화려한 거 아니가지고.
18: 화려한 거 잘 안 하고.
16: 정신 차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0: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씨름부 아이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5학년 진우와 3학년 정우는 씨름부 형제입니다. 형을 따라 씨름장에 놀러갔다가 동생도 하게 된 거죠. 씨름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17: 네, 한 번도 없었어요.
19: 근데 애들이 늦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빠진 적이 없으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18: 어, 선배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0: 뭔가 분주합니다. 내일부터 겨울방학 전지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 아이들이 지금도 척척 잘 싸네요.
19: 저거 딱 잘 캐켜서 넣어야 돼. 알았지?
0: 3학년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개죠? 자, 그리고 겨울 전지훈련 때 꼭 챙기는 필수품 바로 버선입니다.
20: 씨름 팬티 위에 이것만 입고 있어요.
18: 버선 신으면 따뜻하고 폭신폭신해요.
0: 근데 어머니,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19: 엄청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요.
18: 재밌어요.
11: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18: 네, 고생하는데 잔소리 안 들으세요.
20: 잔소리?
0: 방학 때마다 전지훈련을 가는 교방초 씨름부. 그래서 짐 싸기는 이제 기본입니다.
1: 전지훈련

0: 하는 기분 어때?
1: 좋아요.
2: 좋아요.
3: 좋아요.
4: 좋아요.
0: 아, 열심히 해.
5: 잠깐만 좋을 거예요. 한 2시간, 불과 1시간 뒤면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6: 전지훈련을 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 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저 친구들은. 일주일, 훈련이 뭐 4박 5일밖에 안 될 건데, 그 학교내에서 훈련하는 거 2달 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6: 도착한 곳은 경남 고성. 궁금합니다. 씨름 전지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오, 정말 많은 선수들. 이렇게는 많아요? 경남 지역 초중고 씨름부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 진지하게 운동해라. 어? 운동 열심히 딱 진지하게 하고 힘 다 쓰고 끝나야 돼, 운동할 때. 연습한 거 딱 하고.
6: 전지훈련의 핵심은 다른 학교 아이들과 최대한 많이 겨뤄보는 것. 자, 그러자면 함께 겨뤄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죠. 자기 체급과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씨름을 하는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많이 겨뤄봐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죠.
7: 그렇지. 오른쪽 잘한다. 또 들어. 잘했어.
6: 처음 전지훈련에 온 지훈이도 열심히네요.
7: 잘하고 있어.
6: 아니 근데 5학년 형들 왜 이렇게 쭈뼛대고 있죠? 혼날 텐데 저러다가. 자,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주장 민준이 슬쩍 겨루기를 정해봅니다. 아유, 지금 알았어. 어떻게?
8: 아유, 그거 두 주장이죠.
7: 재훈아,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재훈아, 뒤집기!
6: 주장답게 민준이는 이날 다른 학교 선수와 겨루고 또 겨뤘습니다. 어디? 그렇죠. 아, 이번엔 이겼어요. 진우도 나섭니다. 아, 깔끔한 승리. 전지훈련에서 아이들은 지고 또 졌습니다.
7: 다훈아, 얘 어깨 다 들어갔지 뭐 하고 있었는데?
6: 속상함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네, 그렇게 지는 법을 배웁니다.
5: 씨름은 내가 실력이 향상되려면은 내가 힘을 쓰면서 지는 상대. 연습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면서 부족한 걸 찾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슷하되 연습은 져야 돼요.
6: 수없이 지면서 비로소 아이들은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나는 해처럼 아이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갑니다.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올해 첫 대회가 열리는 날이죠.
5: 그냥 여기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서 하면 돼. 자랑으로 가는 거야, 자랑으로. 알았지? 어? 너네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해서 보여주러 가는 거야, 그치?
9: 첫 대회이기도 하고 그냥 많이 떨리는 대회.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 날.
5: 일단 기량적으로 준비했던 게 제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줬고 친구들이. 그리고 몸도 많이 컸어요. 마음도 컸지만 몸도 많이 컸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조금 너무 좋았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6: 대회가 열리는 곳은 경북 문경. 교방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형들 없이 치르는 첫 대회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훈련에 또 훈련을 해온 아이들. 노력한 만큼 잘 해낼까요? 첫 대회라 긴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5: 그치? 긴장한 거 아니지? 어?
6: 대회 첫 출전인 지훈이를 다독이며 경기장으로 들어서는데요.

0: 단체전 예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달리 7체급 중 6학년은 4명뿐. 모두 이겨야 예선전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첫 시합이다. 네. 이기러 온 거야. 네. 알았지? 이겨보자. 네.
0: 단체전은 기세 싸움. 1번 선수의 승패가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창이의 부담이 큽니다. 자, 감독님도 긴장한 표정. 아주 쉽게 1승을 거둡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1: 이제부터 시작이야. 채팅해야 돼. 자신 있지? 근데 믿는다.
0: 누구보다 독하게 훈련했던 진호. 그래서 감독님의 기대도 큽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1: 팔, 팔, 팔, 팔! 나처럼 잘 잡았어! 그만 놔쳐! 가! 가! 가! 도가! 우리 다 도가! 머리 들어 있네! 가! 누가 가! 가면 돼! 가!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0: 아... 아... 예상치 못한 진우의 패배. 아...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습니다.
1: 가면 이긴데 왜 뿌리는 거야, 인마! 쳐!
0: 아, 잠시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1: 나가! 나 계속 나가! 예!
0: 진우부터 연이은 3패.
1: 괜찮아, 괜찮아.
0: 패색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면 예선 탈락입니다. 아, 좋지 않은 상황에 4학년 지훈이 순서. 대회 첫 출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 오른발 세워! 빡! 그렇지! 좋아!
2: 이거 뭐야? 오,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지훈이가 이겨버렸습니다.
0: 이야, 2대3 상황. 동점을 만들 절호의 찬스. 잘했어요. 자, 주장 민준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1: 민준아, 허리 펴야지! 펴야지!
0: 긴장감 속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아, 어떡해. 최종 결과는 2대4로 패배. 예선 탈락. 아, 충격적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믿을 수 없는 결과. 아이들도 감독님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1: 어때? 끝나니까? 왜 다 인사 쓰고 있는데? 민주 왜? 아쉽지? 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아직 10개 남았어, 뒤에. 우리 4월 때 또 갈 거야. 어, 그 다음 지고 또 갈 거야. 계속 질 거야. 어? 지금 져도 돼. 계속 져. 지면 어때?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다만, 너희들이 노력한 걸 조금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알았지? 어? 왜 자꾸 우는데?
0: 끝내 진우가 눈물을 어? 터뜨리고 맙니다.
1: 어? 아쉽나? 어? 뭐가 이렇게 아쉬운데? 응? 답답하지? 잘할 수 있을 건데 안 되니까. 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치? 잘할 수 있어. 응? 감독님 너 믿는다. 어? 진짜로. 감독님 봐봐. 너 진짜 믿는다, 감독님은. 응? 지훈도 감독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잘했어, 얘들아. 맞지? 가자, 차 타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0: 충격적 패배로부터 한 달 후.

0: 꾸준한 훈련의 결과죠. 자, 본격적인 씨름 훈련이 시작됩니다.
1: 샷!
2: 대고, 치고, 나오고, 잡고, 천천히! 지금 봐봐, 밀어서 그래. 잘 나왔어.
1: 준비.
2: 가만있어 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나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0: 지난 대회 이후 있어야지, 감독님은 기본 자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그렇죠.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됐어. 글로 대, 자꾸. 저도 괜찮으니까.
0: 아이들은 역시 회복력이 좋네요. 패배를 딛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그냥 체력 훈련만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4: 평소보다 훈련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5: 첫째 대회는 결승까지.
0: 어? 교복 입은 아이들? 졸업한 형들이 찾아왔네요.
6: 안녕하세요.
2: 야, 현지.
6: 안녕하세요.
0: 형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씨름을 계속하고 있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과자까지 사들고 일부러 찾아온 눈치입니다.
2: 야, 전승원.
6: 네?
2: 이거 누가 사왔는데?
6: 이거 용돈 모았어요.
2: 네? 거짓말 치네, 전승원.
7: 아이고. 엠빵에서 엠빵.
2: 나 보고 도망가요.
0: 쑥스럽게 서 있던 민준이가 자랑하듯 민서 형이 입던 연습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7: 네가 진짜 계룡한테 왜 줬냐?
8: 진짜
7: 사람이냐?
8: 김삼범 씨?
7: 와, 김삼범한테 와.
8: 그건 진짜 대단. 그건 진짜
7: 레전드.
8: 레전드였다.
7: 레전드다 이거.
0: 주장으로서 할 말이 없네요.
7: 표정관리, 표정관리.
8: 야, 보고 쳐, 보고.
0: 자, 형들의 매서운 코치가 시작됩니다.
8: 왜 이렇게 들어, 왜 이렇게 들어?
6: 오른 다리 좀만 들어가. 거의 잡아라, 거의 잡으라고.
7: 야, 김정, 어제
8: 도장 막 들어가지 마.
0: 아, 감독님이 따로 없네요. 1년 형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8: 다리 좀 모으지.
0: 2시간 반여의 오후 훈련이 끝나고 형들의 응원이 담긴 과자를 나눠 먹나 했는데,
6: 아, 얘들아, 일단은 대회할 때 긴장하면 못 이겨. 긴장하지 마, 긴장.
9: 앞선수가 지고 앞선수가 만약 운다 해도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가 지면 안 돼.
6: 절대 울면 안 돼, 저더라고.
10: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7: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해.
10: 근데 무조건 이긴다 하면 지겠는데.
7: 넌 왜 자꾸.
6: 네가 자만하니까 지는 거야.
7: 네가 자만하니까.
9: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지면 후련하잖아. 최선을 다 안 하고 그냥 찝찝하니까 그래. 최선을 다하고 줘, 차라리.
0: 멋진 조언이네요.
6: 야, 운동 좀 많이 해, 그리고. 다원아, 너.
10: 아, 근데 저는 변해.
0: 형과의 시간이 하굣길에도 이어집니다.
4: 형은 1번 때 긴장 많이 안 했어.
11: 긴장 안 했는데.
4: 형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
11: 세수하거나 몸을 덮으면 돼.
4: 형 그럼 시합 전에 몇 시에 자?
11: 8시, 9시 한 그쯤에 자면은 컨디션이 딱 좋더라고. 자.
0: 단체전 1번. 그 부담을 알기에 형의 말이 더 힘이 됩니다.
11: 네, 잘해라.
0: 자, 이번엔 충북 제천입니다. 올해 두 번째 전국 씨름 대회.
2: 영선 안 왔죠? 영선
12: 안 왔네.
2: 첫 판인데 영선 안 왔네.
12: 예.
0: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2: 그 지금 영선이 안 나왔어요, 첫 판에. 그래서 8강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한 판 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애들도요. 좀 긴장도 풀고, 긴장감도 좀 풀리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좀 경직될까 봐.
0: 이번 경기에서 이긴 팀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집중해서 경기를 보는 아이들. 나름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는 중이죠. 아, 근데 홍사빠 측 선수가 키가 커 보이는데요? 아, 뒤체급으로 갈수록 선수들 체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어떻게 큰 키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겨버리냐. 3대3 동점 상황인데요.
1: 야, 니가 태국이 나와 성도가 나와. 성도가 낫지,
2: 아니야. 성도가 낫지.
3: 아니야.
1: 성도 이기면 우리가 이겨. 성도 이겼어. 제가 성도 이겼습니다.
0: 네, 아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피하고 싶던 상대와 맞붙게 됐습니다.
4: 아, 생각보다 너무 애들이 너무 커요. 1, 2, 3, 4에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요.
0: 앞체급의 6학년들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첫 대회, 첫 경기에서 패배했던 아이들.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5: 재밌게 합시다! 갑시다!
6: 지금 곧바로 중등부 개인전 경기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0: 아, 시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일이죠. 자, 첫 대회에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놓쳤던 진우.
4: 몸만 펴줘, 몸만 펴. 그렇지. 잡고 있어.
6: 두 번째 판 다시 한 번.
0: 아, 깔끔한 승리. 잘했어요, 좋았어요. 2대 0으로 앞서가는 교방 초.
4: 긴장돼? 아무도 놓을 것
0: 같아. 3번 선수 차례인데 왜 5번 지훈이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상대팀이 선택권을 사용하면서 5번 지훈이가 먼저 경기를 하게 됐네요. 아,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4: 눌러! 가까이! 밑에서!
6: 첫 번째 판.
0: 아, 대단합니다!
4: 됐어! 아무도 너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해. 근데 이기니까 분위기가 어때, 지금? 우리 팀 올라가지? 어? 편하게 정말 하듯이 대신 밑으로 잡아서 그랬으면 안 돼. 똑같아.
0: 자, 두 번째 판도 잘 해낼까요?
4: 한다 한다. 잡아서 안 돼. 잡아서.
0: 아, 와, 정말 멋지네요.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지훈이가 이겼습니다. 자, 3대 0으로 앞서가는 교방초. 승리까지 단 1점이 남은 상황. 6학년 다운이 차례.
4: 잡아서 가야 돼.
6: 두 번째.
4: 맞아. 끝까지 돼.
0: 이겼어요. 4대 0. 압도적인 승리. 아, 정말 값진 첫 승입니다.
4: 솔직히 질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는. 애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야지. 마음 내심 불안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 역시 운동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0: 자, 4강전 아주 강팀을 만났습니다.
7: 배터리 들매지기. 자, 김문호.
0: 교방초를 바로 추격해옵니다.
4: 더 오른쪽 더!
0: 아! 3대3 동점 상황. 자,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한 순간.
8: 정답과 안상현 선수.
4: 자신있지? 보여줘. 주장이야. 보여주고 와.
0: 자, 이제 주장 민준이에게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부담될 것 같은데요. 이야! 아, 첫 번째 판을 따냅니다.
2: 안전하게 해야 돼. 한 판 이기고 있으니까 너 들어볼래? 내 들은 게 자신 있어? 확실해? 어? 대신 늘어 좀 빼야 돼.
0: 자, 남은 경기는 단 한 판. 과연 어떻게 될까요?
3: 상대상 동점인 가운데 민민규 선수
2: 꽝 눌러야 돼! 민재야 꽝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오른쪽 빨리 돼! 야차!
0: 주장 민준이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아,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냈습니다.

0: 기분이 좋아요.
1: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메달을 타는 것 같아요.
0: 언니 그래도 잘 졌다고. 지긴 졌지만 할 일 다 하고 졌다.
2: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3: 질 일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이 잘. 끼름이라는 종목은 승패가 명확하고 애들이 여기서 패배해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 지면 어때? 하던 걸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접었던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2: 아이들은 지면서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나요?

0: 코스피가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1: 군복사가 되는 기분?
2: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3: 역시 내 거 빼고 다 오르는군요.
4: 게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5: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So that's Squid Games, the movie, the television series.
6: 머릿속에 남는 건 떨어졌을 때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2: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3: 건선도 그렇죠.
2: 탈모도
3: 1형 당근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4: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5: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4: 예.
5: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4: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흉선.
4: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간.
2: 학교예요?
4: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 어.
4: 나에 대한 것들.
5: 어떤 적들이 와도 다 그냥 맞닥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4: This one.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0: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처럼

0: 누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 볼 데워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 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 지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 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의 정치적 영향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안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는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땅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 땅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노 나싱스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초창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나싱스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배척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황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애충분하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선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정책

계획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 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그 패션 아트라는 장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어떤 공간에서 자산으로 남으면 예.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참고하고 아이디어 얻고 이러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0: 흑배술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랑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조금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갑자기 또 확 돌아가죠.
2: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병 같아요.
3: 안면 신경 마비는 상사로 없는 감옥이다.

0: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활짝 웃어보는 거.
1: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2: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3: 건선도 그렇죠.
2: 탈모도
3: 일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4: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5: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2: 예.
5: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예.
4: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맞아요.
4: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2: 흉선.
4: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간.
2: 학교예요?
4: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 어.
4: 나에 대한 것들.
5: 야. 어떤 적들이 예, 와도 다 예,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예, 예, 완성이 되는 거네요.
2: 예.
5: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6: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앙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8: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서슬라브로 가보겠습니다. 서슬라브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아우릅니다. 세 나라는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다 보니 비슷한 서름을 겪기도 했는데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도 서슬라브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찬란한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체코가 자랑하는 세 명의 극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 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불타바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체코 연극의 요람인 국립극장과 14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카페 슬라비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모두 한 인물과 유독 인연이 깊은데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대통령이자 체코가 자랑하는 극작가인 바칠라프 하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금도 하벨의 작품을 꾸준히 상연하고 있고 카페 슬라비아는 하벨이 단골로 드나들며 작품을 구상했던 공간입니다. 하벨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뒤에도 체코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정치가이자 체코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극작가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도 많고 위대한 극작가도 많지만 훌륭한 정치가면서 동시에 뛰어난 극작가인 사람은 찾기 힘든데요. 동시에 이루기 힘든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점에서 하벨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벨은 극작가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벨벳 혁명을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정치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감옥과 강제노동소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체코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에 힘썼고 여전히 체코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작가로서 하벨 역시 체코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 출신 성분 때문에 정식으로 극작을 배우지 못하고 극장의 무대 기술자로 일하며 어깨 넘어 배워야 했지만 하벨의 희곡에는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맥주 양조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대표작 접견은 계급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조리한 관료체제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체코 부조리극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연극학자로서 제가 하벨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권력자나 지식인의 위선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반영한 인물을 종종 등장시키면서도 조금도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희화화하는 점은 놀랍기까지 했는데요. 격동의 체코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누구보다 민주화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하벨의 시선과 태도야말로 그를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작가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체코 국립극장에는 고풍스러운 구관과 세련된 신관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극장 사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벨의 이름을 따서 바칠라프 하벨 광장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광장 한 구석에는 새빨간 심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 바로 바칠라프 하벨을 위한 마음이란 이름의 조각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표면에 하벨의 부인과 다라일라마 등 많은 인사들이 쓴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조각 근처에도 글을 그리는 메모들이 항상 수북히 쌓여 있어 작가 하벨에 대한 체코 국민의 사랑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그것에 못지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하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희곡 리빙을 발표하면서 극작 활동을 재개했으나 몇 년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벨이 세상을 떠난 뒤 체코 정부는 모든 체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프라하 국제공항의 명칭을 바칠라프 하벨 공항으로 바꾸었고 그리하여 하벨은 이제 프라하에 도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을 바라보며 카를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세포프라 불리는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헤미아 일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전통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이 지구에는 예로부터 유대의 전설과 민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왔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전해진 유대의 골렘 전설은 이후 수많은 인조인간 이야기의 원형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스메 유니버설 로봇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골렘은 사람 형상으로 빚어낸 진흙 인형으로 오래된 주술에 따라 주문을 걸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전설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던 골렘 설화를 새롭게 문학으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체코가 자랑하는 또 한 명의 작가 카렐 차페크입니다.

차페크의 희곡 알류아레는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봇은 중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작품에서 차페크가 상상한 로봇은 우리가 떠올리는 기계형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차페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신을 대신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실험이 등장하죠.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또 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 판매한다는 발상은 알류알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페크는 어느 날 사람들로 빽빽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는 전차 속에 서로 부대끼면서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만 보는 사람들을 보고 로봇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 감정도 없이 그저 일만 하러 가는 존재들 같다는 강렬한 인상은 차페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프라하 유대인 지구의 골렘 전설과 이어지면서 작가에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의 형상에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진 것은 그가 대학 시절 겪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총과 폭탄, 탱크와 독가스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총동원된 전쟁을 겪으면서 차페크는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야말로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문명의 총화라는 점에 섬뜩감을 느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가 바로 1921년 체코에서 초연된 연극 알류알인 것입니다. 외딴 섬의 로봇 제조 공장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로봇들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점차 노동 의욕과 생식 능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로봇 제조 비법이 담긴 원고가 불타버린 후라 로봇들은 자신들을 재생산할 수 없어 공멸 위기에 처하고 마지막에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두 로봇이 등장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막이 내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희곡의 구성이나 캐릭터 면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다소 허술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려 100년 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현대의 SF 작품들이 다루거나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일단 알류알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주제는 로봇들의 반란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을 만들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스템 자체 진화를 통해 로봇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보다 우월한 지능과 힘을 가지게 된 로봇이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차페크가 알류알에서 그린 로봇의 반란은 인류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창조자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후 수많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페크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로 로봇을 등장시킴으로써 미래의 노동이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게 될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알류알의 서막에서 도미는 로봇의 노동이 보편화되면 인간은 아무 일할 필요 없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상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실제 현실은 도민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로봇에게 빼앗길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는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언제 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이 로봇을 통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를교 근처에 있는 존 레논 벽은 프라하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관광 명소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체코 젊은이들이 자유의 염원을 담아 방문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톰 스토파드의 희곡 록앤롤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 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간의 굴곡진 세월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어 연극으로 쓴 체코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기보다는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록밴드의 음악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풀고 있어 음악으로 본 정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점차 소련의 간섭과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1월 새 지도자 둑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련의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둑체크는 검열을 폐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숨통을 터주는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뜨겁게 환영했지만 소련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주변의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둑체크에게 압력을 넣어도 반응이 없자 소련은 강력한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1968년 8월, 거대한 탱크 행렬이 프라하 도심 한복판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탱크 부대에는 무장한 소련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시민들은 인간 벽을 만들면서 강경하게 맞섰지만 무자비한 발포와 진압에 의해 도시는 피로 얼룩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둑체크의 개혁이 꽃피던 시기를 봄에 빗대어 프라하의 봄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련의 침공으로 그 봄이 짓밟혔다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 명칭은 역사적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련의 침공으로 둑체크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생과 작가, 예술가 같은 지식인 계급은 당의 지속적인 검열과 감시를 받았고 조금이라도 불온한 낌새가 느껴지면 체포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았던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체코의 문학, 연극, 영화 등 모든 장르에 깊은 영향을 주면서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바칠라프 하벨의 희곡들, 주류의 종달새 같은 이르지 멘젤의 영화, 보우밀 흐라발의 소설 등 근현대 체코 예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이 이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89년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은 또 한 번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소련은 흔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를 신호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른바 철의 장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프라하의 봄과 같은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 포럼은 평화적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면서 이미 무력화된 공산당 정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체코 공산주의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벨이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프라하 시민들이 바칠라프 광장에 모여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매끄럽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고 해서 벨벳 혁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이 1968년의 탱크와 치열한 저항을 잊지 않고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톰 스토파드의 록앤롤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를 연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첫 장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주인공 얀이 프라하의 봄 소식을 듣고 귀국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얀은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그저 프라하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이런 얀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록앤롤입니다. 조국에 돌아온 뒤에도 얀은 반정부 시위나 서명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점점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 체제 하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예술도 허용되지 않음을 깨달은 뒤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얀이 감옥에서 돌아와 엉망으로 깨진 레코드판을 발견하는 모습은 이 체제에 대한 얀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은유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록앤롤은 이렇듯 그저 음악을 사랑했을 뿐인 한 청년이 예술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 속에서 서서히 체제에 저항하는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음악과 드라마 속에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코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프라하의 아름다운 명소와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서슬라브 문화권인 폴란드의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약간 시커먼 누나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0: 비해 손등을 세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민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헌조 펭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치피터 펭시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구석구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기류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외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지

때는 볕짓 태우기를 하지 말고 수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행수의 습득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한 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출발해야죠.
0: 제목은 최적의 노선을 타고 가자.
1: 오.
0: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뭔가를 타고서 뭐, 네. 뭐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노선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차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네. 이런 거 질문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그거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뭐 못하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1: 네.
0: 좀 뭔가 최적의 그런 노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Right?
1: 오호,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요.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1: 아.
0: 미국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시 있죠. 주가 있죠.
1: 네.
0: 그것을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1: 요즘에 뭐 맵도 워낙 잘돼 있지만
0: 네.
1: 그걸로는 또잘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0: 맞아요.
1: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0: Of
1: 여쭤봐야지.
0: course. 저는
1: 예.
0: 그것도 그런데, 해외까지 갔는데,
1: 맞아.
0: 좀 해보면 안 될까요?
1: 아, 트라이
0: 실수한다고
1: 해봐야죠.
0: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던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1: 예.
0: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1: Ah, really? Okay, I'll try.
2: Okay.
1: I want to go to Mayu department store.
2: 아.
1: 네, where, how?
2: How to get
1: Yeah,
2: the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rain? Train good?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1: Bet.
2: Best option.
1: Best
2: Okay.
1: option.
2: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Station is
2: Is just two
1: two blocks.
2: blocks away from
1: 오,
2: here.
1: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2: Another question?
1: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2: Oh,
1: 예.
2: okay.
1: Thank you.
2: No problem.
1: Virginia is first time.
2: Oh, Virginia.
1: Yes.
2: Oh, you're new to Virginia.
1: Yeah.
2: Oh, okay.
1: So,
2: Enjoy.
1: thank you.
2: No problem.
1: Yeah, train.
2: It's your best bet.
1: Yes.
0: 결국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0: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1: 아,
0: 괜찮겠어요?
1: 거의 국토대장정
0: 그렇죠.
1: 느낌으로. 예.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1: 그쵸.
0: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1: 놀러
0: 가서.
1: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0: I
1: 여행하면은
0: know.
1: 아쉽죠.
0: 아마 자전거 타고 뭐한 10분이면.
1: 그쵸.
0: 네, 뭐 수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아,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아하. 그러니까
0: 에.
1: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What's the best way?
1: To get. 또 끊어요.
0: 근데 어디요? 어디?
1: To 마유 백화점.
0: 믿어보겠습니다.
1: 백화점은
0: 믿어볼게요.
1: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 또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다 영어로 써 있어. D
0: 아하.
1: depart, depart,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department, department.
0: Okay.
1: department가 끝인가요?
0: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1: 뭔가 좀 허전한데?
0: 자,
1: 여기까지. 네.
0: 오케이. 일단은
1: department.
0: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이제
1: 네.
0: 썼고요.
1: 네.
0: So, what's the best way
1: to
0: to
1: my
0: 뭐 하는 거예요?
1: department.
0: Oh, to get 어디로? To my department. 정답은
1: 아, 스토어가 있군요. 아,
0: 그렇죠.
1: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가지고.
0: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1: 아, 그래요?
0: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상하죠.
1: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0: 아,
1: 아파트먼트는 혼자잖아요.
0: 죄송한데 apartment는 아파트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So
1: department
0: department
1: store,
0: store
1: 스토어까지.
0: 이게
1: 네.
0: 백화점이 될 거고
1: 네.
0: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돼 있죠, 당연히. 그렇죠?
1: 그쵸?
0: 근데 이제
1: 예.
0: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니까요.
0: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1: 네.
0: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1: 예.
0: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그냥
1: 아.
0: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네, 그래서 그렇게
1: 예.
0: 한
1: 아.
0: 것뿐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1: 네.
0: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으 소리가 나면 내가 강세를 뭔가 잘못 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으 소리가 영어에서 나면 안 돼요. So depart 하고 T가 거의 나올 그럴 여지가 없게
1: 네.
0: department, department 이렇게
1: 오.
0: 빠르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department, department.
1: Department.
0: No. There
1: Department.
0: you go. 그리고
1: 오케이.
0: store 할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소리가
1: Store.
0: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1: 네.
0: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1: 네.
0: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1: 먼트 아니에요?
0: 근데 희한하게도
1: 예.
0: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안 가요. 그래서
1: 아, 그러네요.
0: 문처럼 빠져요. 그래서
1: 파트먼트.
0: 디파트먼트 이게 아니라
1: 예.
0: 디파트먼트.
1: 아.
0: 힘이 빠져. 디파트먼트 이렇게
1: 오히려
0: 돼요.
1: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좀 보여드릴게요.
1: 으흠.
0: 아까 아파트
1: 네.
0: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1: 예.
0: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보면
1: 네.
0: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1: apartment, apartment.
0: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1: 어,
0: 아시겠나요? 오케이,
1: yes.
0: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자, entertainment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entertainment 이게 아니라
1: 네.
0: 제가 두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entertainment, entertainment.
1: Entertainment,
0: 자,
1: entertainment.
0: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1: 네.
0: document 무슨 뜻이에요?
1: Document, documentary. 예.
0: 이건 서류란 뜻이에요,
1: 아,
0: 서류.
1: 서류구나.
0: Okay, so 이것도 document보다는 document.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document, document.
1: Document,
0: There you
1: document.
0: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1: 네.
0: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1: 아하.
0: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1: 네.
0: 여러분들도 그래도 많이 좀 봤죠?
1: 맞아요.
0: get to 하는 거.
1: 네.
0: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0: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 될수 있어요.
1: 네.
0: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이렇게 네.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Right?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네. Right? 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1: get.
0: To get to 어디. 어디 네.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 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1: 그렇죠.
0: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1: 그럼 그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 같죠. 싫어하시네.
0: 그렇죠. 뭔가 응용을 더 할 수 있게
1: 그쵸.
0: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그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1: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0: That's right. 네.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1: 우와.
0: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1: 오.
0: Right, you guys?
1: What's the best way to study English?
0: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1: I learn English.
0: Very nice.
1: Wow.
0: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게 영어로 덩어리 표현 아는 거 있을까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1: Yeah.
0: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네네.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To lose weight 하는 예. 거. Make sense?
1: Wow.
0: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0: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1: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0: Mm-hmm.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네.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1: Yes.
0: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1: 네.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차가 가장 나아요.
1: 자,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0: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1: B-A-T. 아, 그런가요?
0: BAT죠.
1: Sorry 네. about
0: 오케이, 깜짝 놀랐어요.
1: Yes.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0: 네.
1: 예, 열차.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트레인 할게요. 네, 트레인 is your best bet.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트레인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를
1: 생소해요.
0: 이제 해석을 하면.
1: 네.
0: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상상 가능할까요?
1: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0: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betting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Betting. 뭔가 돈을 걸거나
1: 네.
0: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을 걸다, 내기를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1: 트레인이 가장 높다.
0: 맞아요.
1: 아하.
0: 그런 데서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1: 아하.
0: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1: 우와.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버스가 여기선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 해요?
1: The bus is your best bet.
0: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1: 네.
0: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네네네.
0: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1: 네.
0: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ook.
0: Book.
1: Yes.
0: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1: Booking.
0: Booking.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booking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Booking?
1: Booking online.
0: Onlin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0: bet.
1: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0: 네.
1: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0: The bus is your best bet.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0: 뭐죠?
1: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0: 그쵸.
1: 아, 이렇게 얘기했네요.
0: The is just two blocks a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1: 주어가 빠졌네요.
0: 그쵸. 그러면은 역에 해당하는 station 할게요.
1: Okay.
0: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떨어져 있다.
1: Right. Okay. So 뭐 무슨 역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맞는지 보겠습니다.
0: Yes.
1: You got it. All right. Mm-hmm.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역. 뭐 사실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train station이겠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0: 네.
1: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쓸까요?
0: Bus station.
1: Bus station.
0: Yes.
1: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0: 아, bus stop이네요.
1: That's right.
0: So, yeah.
1: Okay.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So 일반적으로 bus는 bus stop.
0: Bus stop이라고
1: 얘기를 하죠. 아,
0: yeah.
1: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0: 그냥? 맞아요.
1: 몇 블록을 가면 이라고 하죠.
0: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0: 맞아요.
1: 하잖아요. 그렇죠?
0: 네.
1: 특히나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1: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block
0: block block.
1: There you go.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 예?
1: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0: 네.
1: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0: away.
1: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느낌.
0: 네네.
1: 이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station은 그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0: way,
1: away. away, 떨어져 있다.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쵸?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0: 네.
1: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0: 아하.
1: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0: Post office.
1: Post office, right? 그러면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0: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1: 그렇죠. Five blocks away.
0: away.
1: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0: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와.
0: Wow.
1: I love it. I love it.
0: Yes, yes.
1: Al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0: Mm-hmm.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1: All 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A hundred이라고 읽어도 돼요. Okay.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1: All 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고마워요. 그래서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0: 아우, 처음이라 얼마나 또 네. 어리둥절 하셨을까.
1: 거기 막 열차역이랑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0: 그쵸.
1: 저도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이 있어서 갔었는데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아무튼
0: 그쵸. 네.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1: 아,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뭐 지역 이름.

0: 처음이라서.
1: 이 친구는 버지니아에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아, V겠네요. 왠지.
0: 왜요?
1: 예?
0: 왜요?
1: 왠지 네. 굴려보고 싶어요. Virginia 이렇게. 오케이. 예. Virginia.
0: 아. 아. Almost.
1: So beautiful.
0: 엄청 비슷해요.
1: 어, 그래요?
0: 오케이. So beautiful은 뭡니까?
1: 몰라요.
0: 자, VI입니다.
1: 우와!
0: 네. Virginia. 오. 그래도 bird 할 때 B를 안 쓴 게 예. 아, 고쳤잖아요.
1: 그쵸.
0: That's good. All right. 어.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1: yes.
0: That's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1: Virginia. Virginia.
0: 그쵸,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1: 네.
0: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1: 네.
0: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을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1: mm-hmm.
0: 그게 아니라 오늘은
1: new to.
0: Yes. yes.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오. 이것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1: 네.
0: 대신에 뭐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1: 예.
0: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 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 못 들어봤어요.
1: I am new to this concept.
0: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래서, oh,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1: Yeah.
0: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1: Wow.
0: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나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1: 네.
0: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1: I'm new to this concept.
0: She is new to the city.
1: She is new to the city.
0: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1: 네.
0: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새롭나요?
1: Are you new to this office?
0: 그 office 좋아요? 회사?
1: This? 회사? Company?
0: Company?
1: Yes.
0: That's it,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네.
0: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땡큐. I'm new to Virginia.
0: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네.
0: 같아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1: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1: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0: 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1: 내가 진짜 쫓아가서 호출을 내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저도 열심히 할게요.
1: 네.
0: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1: 아하.
0: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1: 네.
0: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1: 네.
0: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1: What's the best way?
0: 자, 영어를 배우는.
1: To learn English.
0: To learn English.
1: Yes.
0: 아주 좋아요. Mm-hmm. 두 번째, 여러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1: What's the best way?
0: 살을 빼기 위한.
1: To lose weight.
0: 그렇죠. To lose weight.
1: Mm-hmm.
0: 세 번째입니다. Mm-hmm.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1: What's the best way?
0: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백화점에.
1: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Right.
1: Mm-hmm.
0: 좋았습니다.
1: Wow.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1: 네.
0: 쉽진 않았을 것
3: 문장이
0: 같아요.
3: 문장이 지금 거의
0: know, 뭐
3: 공간이 모자라요.
0: 빡빡하게
3: 네.
0: 들어갔는데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1: Mm-hmm.
0: Be new to 아하.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1: 네.
0: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1: I a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1: Mm-hmm.
0: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1: 네.
0: 그녀라고 잡을게요.
1: 네.
0: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 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1: I'm new to this concept.
0: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입영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3: 그쵸?
0: 이런 거 말할 수도 있겠죠.
3: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하면서.
0: That's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5: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4: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6: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Ooh.
6: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2 blocks?
6: Yeah.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6: Well, enjoy.
1: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3: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0: 그러니까
3: 네.
0: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3: 응?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피터의 편이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on Peter's side?
0: 그렇죠.
3: 네.
0: On을 써서 side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3: Mm-hmm.
0: So are you on Peter's side?
3: 네.
0: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동사 쓰고요.
3: 네.
0: Be new to something
3: 오호.
0: or somewhere,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3: 아하.
0: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3: 네.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맴도실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3: 네. 완벽한 문장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고요.
0: Okay.
3: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good.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3: 그럼요.
0: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네.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0: 믿어보겠습니다.
3: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Bye.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 걷는 길을 내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했어요. 뭐 며칠씩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까 2006년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으로 나 자신하고 직면을 했죠. 매일 정치인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댔지 나한테 들이대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게 많았어요.

정말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이 길에서 많이 내려놓고 새로 힘을 얻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언니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강화군. 조선시대부터 이 터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이어온 가족이 있습니다.
1: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2: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우리 사신 거예요?
3: 8대째.
2: 8대째.
3: 예. 우리 손주까지 8대.
0: 오늘도 물때에 맞춰 바다로 향하는 한 배를 탄 바다 가족.
4: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0: 도시에서 뿌리 내렸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건 부모님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수평선을 딛고 솟아오른 해가 강화도의 아침을 여웁니다. 낙조로 익숙한 서해에서 마주하는 일출은 낯설고도 설레는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2: 해 뜨자마자 나가시네요?
4: 물 때마다 달라요. 일찍 나가는 날은 4시에도 나가는데.
2: 4시에요?
4: 그럼.
2: 이렇게 동틀 때 나가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4: 매일같이. 그런 거 못 느껴. 야, 이거 저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쭈꾸미도 해야 돼?
2: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세요?
4: 예. 네.
2: 아, 며느님?
4: 네.
2: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온 가족이 아침부터 함께 하시네요.
0: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라 밀물에 맞춰 바다로 나섭니다.

0: 어머님이 배를 운전하시나요?
1: 네, 어머님.
0: 아, 진짜요?
2: 선장인데?
0: 아,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3: 아니요, 아들이 하죠. 오. 아들이 하는데 선장 노릇은 많이 있지, 내가.
4: 바닷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조차 없던 시절, 선박 면허를 따고 바다와 살아온 세월이 반평생이랍니다.
5: 빠르게 갈게요.
0: 바도 더 시작했네요.
5: 네. 바쁘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고.
4: 갯사람이 된 지 15년이 된 아들. 어머니가 곁에 있어 든든하겠네요. 못해서 10km,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 한가운데 이미 많은 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0: 배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 다 조개캐로 오신 거예요.
0: 다 조개캐로 나온 배예요?
5: 네.
0: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조개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5: 물이 다 나가요. 물이 하나도 없이.
0: 아, 물이 다 빠져요?
5: 네. 여기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요 위가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걸리면 여기 못 와요.
4: 썰물이 시작되기 전 미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물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5: 물 나갈 때까지 이제 그 시간 동안 밥 먹고 이제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4: 선상에 차려지는 소박한 아침.
2: 얼른 와서 밥 먹자.
5: 어? 제가 먼저 먹기 전에 용왕님한테 하나 먼저 드리는 거예요.
0: 이 음식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2: 어떤 거 이거? 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죠.
0: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받아 나와서 같이 드시면 꿀맛이겠네요.
5: 네, 꿀맛.
3: 어머님이 해주셔서 너무 맛있어.
2: 너무 흔들려오나. 이게 물이 빠지면은 바람이 들고 있지.
0: 어머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2: 그걸 어떻게 하래.
3: 파도 소리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있는 거죠.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4: 보통의 갯벌이 마을 앞마당이라면 이곳은 바다가 꼭꼭 숨겨둔 비밀의 정원. 꼬박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바다가 광활한 속살을 드러냅니다. 잠들어 있던 갯벌이 내어주는 보물 창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바다는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3: 여기 똑딱이로. 이 똑딱이로.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아.
0: 스윗하시네요.
3: 다정다감하죠?
5: 이래 또 많이 잡지 않겠어요?
0: 아, 많이 잡으라고? 아, 춥다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많이 잡으라고 챙겨주는 건데요.
3: 우리 와이프 추울까봐 챙겨주는 거죠.
4: 거친 바다의 일도 가족의 다정한 손길이 더해지면 웃으며 즐기는 삶이 됩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중학교 때 이른바 도시 유학을 떠나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죠.
5: 에스프레소 머신 만드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 들어왔어요.
4: 거친 바다일을 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밟혀 고향 바다로 돌아온 지 15년.
2: 난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애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마음 아파요.
4: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부부는 더 열심히 바다일을 배웁니다.
3: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나와서 이게 상합조개라는 거예요.
6: 상합.
3: 네, 백상합은.

0: 하얀색이래요. 이게 조개가 하얀색인데 이거는 상아조개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예쁘죠.
1: 산골 소녀가 바닷사람이 다 되었네요.
2: 몇 시간 동안 집에 계시는 거예요?
3: 한 3시간 정도?
2: 3시간?
3: 하다 보면 갈매기가 운다고, 그 물 들어온다고 심어내시더라고요.
1: 어느새 밀물이 들어올 시간.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지체할 틈 없이 서둘러 나와야 한답니다.
0: 물이 들어옵니다.
1: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제 조개를 크기별로 선별하면서 바닷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데요. 큰 조개는 횟감으로, 작은 조개는 칼국수용으로 먹는답니다.
4: 총 소화량이 얼마인 거예요?
5: 167kg.
3: 여기 거 빼면은.
4: 많이 잡으신 편이에요?
5: 네, 많이 잡았습니다.
0: 오, 이거. 이거 회로 먹어야 되겠는데요?
5: 얘가 1년생, 뭐 이거는 4년이다. 얘는 회로 먹어요.
1: 싱싱한 바다를 그대로 맛보는 어부만의 특권.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겨둔 쫀득하고 야들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안녕하세요.
0: 싹싹해요.
4: 맛있네요.
1: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길. 하지만 배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밀물과 썰물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어부의 숙명. 이번에는 주꾸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6: 소라빵 이거 소라 모양인데 여기 주꾸미 안에 들어가서 산란하려고 들어갔다 잡히는 거예요.
1: 봄이 되면 알을 품고 산란을 준비하는 주꾸미를 소라로 유인해 잡는 방식. 미끼도 필요 없이 소라를 끌어올려 그 안에 들어있는 주꾸미를 쏙 꺼내면 끝.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산란을 앞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0: 주꾸미 커요, 커. 제가 얘가 안 놔줘요.
4: 힘이 엄청 좋네요.
0: 네. 예전에 정말 못 만졌던 건데. 살아있는 특히 바다 동물들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신랑 일을 가게에서 돕다 보니 이제 정말
7: 자연스럽게 만졌어요.
0: 네,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잡아보고. 네.
1: 줄에 매달린 수백 개의 소라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데요.
6: 어이, 앞으로 전진 좀 해주실래요?
0: 앞으로 전진이요.
4: 가족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힘이 되시겠어요?
5: 도움이 많이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배가 밀리거든요. 이게 줄이 더 팽팽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 주시면 좀 이 줄이 느슨해지거든요.
1: 한 배를 탄 바다 가족입니다. 강화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터에서 지금도 삶을 이어가는 가족.
5: 얘가 이제 장기 보관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저장고에 옮깁니다.
1: 아버지 목까지 묵묵히 바다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 아들.
6: 아버지 왔어요. 어휴,
8: 아, 나 진짜 궁금했어요. 오늘 얼마 잡았어요?
5: 오늘 90kg 잡았어요.
8: 혼자서?

0: 오늘 90kg 잡았었노 그거? 아휴 아버지 반갑잖아. 너 그만큼 힘든 거야. 네. 고만 가 쉬었다 해라.
1: 네. 아휴. 지금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2: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그렇죠. 사신 거예요?
0: 8대째.
2: 8대째.
0: 네. 우리 손주까지 네. 8대다.
3: 집 마당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0: 내가 쫓고 왔을 때 여기 올라와서 울었어 내가요. 그때는 한 두 아름도 안 됐어. 근데 이렇게 컸어. 이 동네에서 이 나무가 제일 커.
2: 이 나무는 그럼 누가 심으신 거예요?
0: 이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을 거야. 그리고 저기서 내가 두 나무 내가 캐다 심은 거고.
2: 저 나무는 왜 심은 거예요?
0: 나도 또 심어놔야 또 얘들이 또 보호지.
3: 나무를 심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내리 사랑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 바다에서 함께 건져올린 생선과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새벽부터 바다를 누빈 가족. 힘든 기색 하나 없는데요.
2: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4: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 안 하죠. 네,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저희도
5: 이거 있잖아. 네. 아유,
2: 이거
5: 있잖아. 저기에다가 소금물에다 약간 해준다. 살을 찌라고.
4: 소금물에. 그쵸? 지금 보시죠? 어머니도 알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소금물에 안 담근 거?
5: 아이가 빨리빨리빨리하고 잘해.
2: 어떤 점이 제일 이쁘다요, 우리 며느리?
5: 아, 흠잡을 게 없지.
3: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2년 동안 바닷사람이 될 준비를 했답니다. 배를 모으는 면허는 물론이고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 저희 신랑이 잡아온 자연산 숭어랑 동해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 좀 더 통험하게 열어드렸습니다.
6: 잘 먹겠습니다.
4: 네.
6: 직원들이 먹을 때 야 싸면서 이렇게 빨리 따로 막 이래갖고
7: 아니 좀 깜짝하고 깜짝하게
8: 숭어가 쫄깃쫄깃하네.
7: 어, 깜짝 놀랐어.
3: 이제 가족들이 직접 건져올린 바다의 성찬을 맛볼 차례.
4: 네, 잘 먹겠습니다.
3: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4: 감사합니다.
9: 다른 게 더 맛있대요.
4: 엄청 부드러워.
3: 아버지가 먼저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0: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네. 아들 여러분과 아버지 그래서 네. 고생스러워 더.
4: 진짜 나 좋아. 아이 그럼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 오지 마세요.
9: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어떻게 진짜 마음만 한다 있지.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4: 박수 쳐줘야 되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 사랑합니다 어머니.
3: 100마디 말보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비로소 전합니다.
10: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1: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0: 아,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2: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0: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91.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3: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1: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77-1791.
4: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킷!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킷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킷.

예, 제가.

지구 반대편으로 하늘길에 달려 도착한 스페인은 유럽 남서부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진정한 맛을 향한 저의 첫 여정은 북부에 있는 자치지방 바스크에서 시작합니다. 저에게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스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곳인데요. 지역의 대부분이 현대적인 관광지지만 곳곳에서 언뜻언뜻 마주치는 역사와 전통의 자취들 때문에 들여다볼수록 참 재미난 곳이거든요. 1912년 운행을 시작한 이 푸니쿨라도 그중 하나죠. 구식이라 더 정겨운 나무 기차. 덕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파른 산기슭을 편안하게 다녀갔습니다.

0: 풍경 좀 감상할까 했더니 5분도 채 안 돼서 몬테 이게도 정상에 도착합니다. 지푸른 색으로 속을 감추고 있는 바스크의 바다는 귀족들에겐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가난한 어부들에겐 거친 일터였습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던 옛날이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유해진 지금이나 바스크 사람들의 피에는 선천적으로 뱃사람의 자부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모습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경기라고 합니다.
0: 경기가 펼쳐진 라콘차 해변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 각 마을의 대표팀들이 출발 준비를 합니다. 삼나무로 만든 고깃배 대신 미끈한 보트와 만선을 꿈꾸던 어부들 대신 명예를 차지하려는 선수들이 100여 년 전 그때와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0: 증기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바스크의 어부들은 아무리 먼 바다도 노를 저어갔습니다. 만선을 이룬다 해도 기뻐할 여유조차 없었죠. 제일 먼저 항구에 도착한 어부만이 고깃값을 후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세군도 오리오.
2: 아, 좀 전까지 이제 노란색 팀이 1등으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금 역전해가지고 초록색 팀이 1등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0: 어부들이 치열하고 담대했던 삶을 예찬하는 이 레가타 경기는 바스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볼거리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 약 5km의 레이스를 마치고 늠름한 선수들이 도착합니다. 완전히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짭조름한 바다내음 넘어 달달한 향기가 실려옵니다. 그 향기를 따라 광장으로 나왔는데요. 달콤한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사과. 제가 머문 기간 동안 바스키의 전통 축제 에우스칼 자이악이 열렸는데요. 축제의 하루는 이렇게 사과 향에 흠뻑 취해 보냅니다. 재밌어 보이는 바스크식 사과 줍기에 저도 도전해 봤는데요.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로 사과를 콕 찍고 손잡이에 탁 쳐서 바구니에 쏙 넣는 건데 보기보다 어려웠습니다. 바스크는 중세시대부터 사과의 땅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거의 모든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9월에서 10월 이맘때면 뱃일 나간 어부들을 빼고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과를 수확하고 겨운에 두고 마실 음료를 만드는 게 바스크의 오랜 전통이죠.
2: 바다 왔어요.
0: 전통 방식으로 갓 짜낸 사과 주스는 따르기 무섭게 동이납니다. 저도 한참 기다려서 한 잔 받았는데요.
2: 굉장히 단맛이 신선한 사과 주스. 뭔가 촉촉한 사과 주스 맛이.
0: 그런데 잔뜩 흥에 취해 있는 이분들은 저랑 다른 색의 음료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과 주스를 발효한 시드라입니다. 컵 하나 손에 들고 늘어선 판매점들을 돌면서 시드라를 받아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가게마다 시드라의 맛은 달라도 따르는 법만큼은 모두 똑같습니다. 따르는 동안 공기와 많이 접촉할수록 또 잠 바닥에 부딪히는 강도가 셀수록 시드라의 맛은 좋아진다고 해요. 흘린 시드라가 좀 아깝긴 해도 바스크 최고의 사과주를 맛보려면 어쩔 수 없죠.

0: 시드라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 출출해진 사람들이 구시가 골목으로 모이는데요.
1: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음식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먹으러 갈까요? 바로 핀처스입니다.
0: 핀처스는 바게트 조각이나 작은 빵 위에 온갖 재료와 소스를 올려 만든 한입거리 핑거푸드입니다. 산세바스티안에만 200여 곳의 핀처스 바가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하죠.
2: 올라. 올라.
3: 올라.
2: 올라. 괜찮아?
0: 핀처스란 이름은 뾰족한 막대로 찌른다는 뜻의 바스크어 핀초에서 유래됐는데요. 꽃질을 꾸준 간단한 간식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정해진 형식이나 레시피는 없습니다. 익숙한 메뉴에서부터 고급 요리까지 다 셀 수도 없는 핀처스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죠.
2: 에스타힐다? 아, 이게 바로 그 최초의 핀초 힐다입니다.
0: 70여 년 전 한 식당에 장난기 만던 손님이 올리브와 고추 피클, 안초비를 이쑤시개에 꽂아 먹었고 그 유쾌한 아이디어에서 이 핀초스의 역사가 시작됐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스크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바스크 사람들의 개성이 더해졌고요. 그렇게 핀처스는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요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인피니토스.
4: Infinitos.
2: Infinitos. Infinitos. Cada día pues hacemos pinchos diferentes.
4: Pero cada uno pues hace cosas diferentes también.
0: 저도 먹고 싶은 핀처스를 양껏 골라봤는데요.
2: 대구도 있네요. 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맛도 맛이지만 핀처스는 주머니 가벼운 여행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5: This is foie gras.
4: Foie gras.
5: With a nice toast. €3.
4: €3.
5: €3. One McDonald's here is €8.
4: It's €3 foie gras.
5: €3 foie gras.
4: Wow.
5: The solomillo, the beef fillet, is also €3.
4: €3.
5: Served like that. One McDonald's is €8.
4: That's right.
0: 핀처스 한 접시와 술 한 잔을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 허기와 행복이 함께 채워집니다.

0: 어느새 어둠이 내린 광장에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1: Celebrar la Euskalhaya que se celebran aquí en San Sebastián. Sí. Entonces para el final de las fiestas se saca el toro al fuego. Sí. Es como una costumbre.
0: 스페인 축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불의 황소. 일명 크레이지 카오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스페인 북서부를 구석구석 여행하다 보면 초목 사이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바위산을 한 번쯤 만나게 됩니다. 유럽의 봉우리들이라는 이름의 피코스 데 에우로파는 스페인 최대의 야생보호구역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느리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전통 복장을 하고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올라.
1: 그런데 오늘 마을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본데요.
2: Es el día de Santo Tomás. Una vez al año hay fiesta en el pueblo y las niñas se visten de gala. Se visten con los trajes típicos de aldeana y sacan el ramo que es la ofrenda a Santo Tomás y lo pasean por todo el pueblo tocando la pandereta.
1: 이 축제는 판디에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아이들의 축복을 노래하며 행진을 하는데요. 수호성인 산토 토마스에게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과 맛있는 먹거리로 장식한 봉남물을 바치며 소망을 빕니다.
3: ¿Está cansado? ¿Está bien?
4: Bien, bien. Problema.
1: 작은 산골 마을 주민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 매년 열리는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밤새도록 즐긴다고 하는데요.
5: 20 euros a la una.
1: 축제의 하이라이트,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빵과 농산물을 놓고 벌이는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의 정겹고 아름다운 전통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 작은 마음이 모여 올해의 축제도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0: 이번엔 또 하나의 풍요로운 바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도시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만나볼 곳은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 그라나다. 800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한 이슬람 세력이 가톨릭 왕국에 의해 함락되기 전 마지막까지 버텼던 도시입니다. 그라나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석류를 뜻하는데 원산지가 이란인 석류는 대표적인 이슬람 과일이죠. 석류는 그라나다의 이름이자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유럽 석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그라나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형 석류 말고 진짜 석류를 맛보고 싶어서 시내에서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 찾아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온 것 같더라고요.
1: 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0: 여기선 매일 아침 수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데요.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1: 이게 그라나다 아이스크림이네요. 와.
0: 석류의 붉은 빛깔이 달콤 상큼한 게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2: 네, 알라오 de la fruta.
1: Sí.
2: Artesano lo estamos
1: haciendo. Ah, artesano.
2: Sí, es propio, elaboración propia.
1: Wow.
0: 아이스크림 가게는 스페인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요 석류 아이스크림만큼은 석류의 도시 그라나다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이 석류처럼 지금의 스페인 음식을 풍성하게 만든 식재료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대륙에서 이 땅으로 전해진 것들인데요. 그 매개의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1: 지금 저 동상이 이사벨 여왕인데요. 이사벨 여왕보다 더 중요한 저 뒷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0: 이슬람 세력이 그라나다에서 몰락한 1492년, 탐험가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향한 대항해에 나섰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위대한 발견이 세계를 바꿨다면 저의 직업과 인생을 바꾼 새로운 세상은 바로 스페인이죠. 저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데요. 안달루시아 지방을 여행하던 중 의외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한적한 외곽도로가 웬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3: 홀라.
1: 아, 돈데 봐.
3: 알카카모라.
4: 아, 레시비 알카카모라.
1: 카카모라.
0: 경찰까지 동원된 걸 보니 보통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못 참는 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몸에 뭔가를 바르고 있네요. 나중을 위한 대비책이라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주방세제에 올리브오일까지 나름의 방법으로 익숙하게 축제 준비를 하는

0: 사람들. 이분은 아예 머리부터 다리까지 오일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철통 수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될 운명이기 때문인데요.
1: Tenemos que conseguir que el cascamorra no llegue limpio a la iglesia para que no se lleve a la Virgen. Y por eso nos pintamos de negro.
2: Ahora hay que pintarlo a él.
1: Ahora hay que pintarlo a él.
0: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카스카모라스 축제에서는 저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3: 아, 예, 지금 검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예, 제가.
0: 카스카모라스는 검은 기름이란 의미로 과딕스에 살던 한 노동자의 별명인데요. 500여 년 전 이 노동자가 이웃마을 바사에서 일을 하다 땅에 묻힌 성모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마을은 성모상을 두고 다퉜고 재판소는 바사의 손을 들어줬죠.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과딕스에서 보낸 남자가 바사의 성당까지 깨끗한 몸으로 도착하면 성모상을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과딕스에서는 노동자의 별명을 딴 카스카모라스를 바사로 보냈고 지금의 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4: ¿Te gusta mucho la fiesta?
5: Sí. Pues todos los años hay que estar aquí en la fiesta del Cascamorra.
0: 마을 입구부터 성당까지 달려오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더러워집니다. 시청에서 준비해주는 검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과 페인트를 섞은 건데요. 그래서 바닥은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모상을 되찾아야 하는 임무를 띈 과딕스의 카스카모라스는 매년 건장한 남성으로 선발됩니다.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지키려는 사람들로 다사거리는 흥분의 도가니. 인파의 검은 물결이 파도 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채이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SOS를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느 고마운 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3: 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0: 드디어 카스카모라스가 성당 근처까지 왔나 본데요. 사람들의 열기도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지난 500년간 그랬던 것처럼 카스카모라스의 성모상 탈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2: se inculca tradición. Lo está, naces con ello. Y sigues con la tradición de tus padres a tu hijo. Muy importante.
0: 모두가 같은 빛깔로 거리를 달렸던 신나는 추억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산지가 많은 안달루시아를 벗어나 지중해 곁에 있는 도시 발렌시아로 향합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들이 자라나는 기름진 땅입니다. 좁고 긴 모래 언덕에 가로막혀 지중해로 가지 못하고 갇혀버린 호수 알부페라. 5km나 되는 규모로 작은 바다라 불립니다. 풍부한 물과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이곳은 스페인의 곡간이라 할 수 있는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와, 갈대 키가 정말 높네요. 오, 제 키의 한 두 배? 1.5배는 높아 보이네요. 이 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게 거의 대나무 같이 보여요.

0: 갈대숲을 빠져나오자마자 지금 굉장히 넓은 규모의 논이 펼쳐지네요.
1: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무어인들은 8세기경부터 이 비옥한 땅에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0: 우리나라 벼보다 키가 작아 보이는데요. 스페인에서도 특별한 품종 봄바 쌀입니다.
1: 수분을 머금어도 잘 퍼지지 않는 봄바 쌀은 발렌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가장 비싼 편입니다. 이런 쌀을 이용해 발렌시아 농부들이 해먹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요리가 있는데요. 마침 오늘 요리사 친구네 집에서 그 음식을 만든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2: 올라.
3: Hello.
2: Welcome, Kerim. This is your house. Okay.
4: Hola.
2: Hola.
4: Saludar, Kerim.
2: Hi. Hello.
5: Hello.
1: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무슨 기념일인 걸까요?
2: They are all my friends. We are a group of friends. In Valencia, it's typical the way we eat paella. We don't eat paella alone.
1: 알고 보니 오늘은 빠에야 먹는 날. 발렌시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모여 빠에야 먹기를 좋아하는데요. 빠에야는 실내의 주방보다는 마당이나 뒤뜰 같은 야외에서 요리합니다.
2: This is the famous paella.
5: Muy grande.
2: For 20 or 30 people.
5: 흔히 이제 빠에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쌀 요리, 스페인 쌀 요리를 이제 빠에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빠에야는 이 팬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팬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이제 잠시도 움직이겠습니다.
1: 본고장에서 만들어 보는 스페인 요리의 꽃, 빠에야.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 발렌시아의 농부들은 빠에야를 만들어 점심으로 먹었는데요.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빠에야의 재료가 됐습니다.
2: The meat is yellow because the chicken eats corn. Rabbit.

정통 발렌시아 셰프의 손맛. 빨리 확인해보고 싶지만 파에야는 참을성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재료에 따라 팬에 들어갈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모든 규칙을 완벽히 지켰을 때 최고의 파에야가 완성되죠.

0: and pepper, red pepper, and after that we put the water and let them boil, okay? So you get a broth with the taste of the chicken, the vegetables, and that's the taste of the paella. After we have the broth, we will put the rice.
1: 정통 발렌시아 파에야에는 매운맛이 나는 초리소나 생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2: 콩국이 정말 크죠. 발렌시아에서 나는 콩, 가르폰이라는 콩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늘 같기도 해요.
1: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에야는 정해진 조리법이 없는 요리. 만들다 보면 요리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0: El fuego está muy bajo. Ponle agua.
3: Uy, el pollo está súper hecho, ¿eh?
4: El pollo está muy hecho, Javier.
3: No, eso no es coña, pero el pollo está muy hecho.
0: Vale, vale. Venga.
4: ¿Y el higadito?
0: Venga, y ya está fino. Ahí tienes una ramita que era muy buena. This is very typical. When someone makes the paella, the rest of the friends are near, so telling, I would put more salt. No, less salt. No, more water. No, less water.
4: Another cooker.
0: Another cooker, okay. They want my place.
1: Okay. 서로 좋아하는 재료를 더 넣겠다며 귀여운 실랑이도 버리고 파에야는 원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요리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나자 슬슬 입안에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팬에 가득한 이 재료들을 타지 않게 골고루 익히려면 불 앞에서 꼬박 2시간을 서서 저어줘야 하는데요.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2: 하베르가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요리사가 저로 바뀌었어요. 지금 30인분을 한꺼번에 하니까 힘드네요.
5: 10인분 다 쉬고 있네.
2: 네, 지금 제가 일 다 하고 있어요. 귀엔, 귀엔 에스포지네로.
0: 귀엔?
2: 귀엔.
0: 요.
2: 두?
0: 미. 아, 유. 요?
1: 고기와 채소가 노릇노릇 알맞게 익으면 이제 팬에 물을 가득 부어주고 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파에야가 익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대화도 물을 익어갑니다.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죠.
2: 문이 열어지네요.
1: 아이들에게도 이런 하루가 아주 익숙해 보였습니다. 긴 시간을 보채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2: 놀이하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노는 게 더 좋네요. 지금 여기 너무 시원해요.
1: 그러는 사이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
6: This is the most important.
1: 가장 중요한 재료, 발렌시아 최고의 쌀 곰바가 팬 안으로 흩뿌려집니다.
2: 쌀이 익힘 정도가 또 파에야에서 중요해요. 너무 퍼지게 익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덜 익어도 안 되고 쌀 가운데가 약간 단단한 지점이 이렇게 약간 씹히는 정도?
1: 쌀알 하나하나에 육수의 깊은 맛이 배어들도록 뚜껑을 덮지 않고

0: 수분을 날리며 익혀주면 드디어 파에야 발렌시아나가 완성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파에야를 맞이할 준비를 거창하게 하는데요.
1: 우리나라 좀 애국가 같은 노래를 틀어놨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노래를 파에야 앞에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0: 발렌시아 사람들은 즐거운 날 파에야를 먹는 게 아니라 파에야를 먹는 날이 바로 즐거운 날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시식 시간.
2: Everybody loves the tart. Okay,
1: 손가락. 누룽지, 손가락. 손가락이요. 누룽지예요. 요 포인트가 지금 바닥에 긁혀져 있는 거 있죠. 누룽지 상태. 손가락이라고.
0: 이 누룽지까지 있어야 제대로 된 파에야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오랜 전통의 레시피, 그리고 요리사의 정성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파에야의 맛이 좋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3: Lo más importante es hacer las paellas con cariño. Y Javier las hace con cariño para nosotros.
2: Maybe paella is like life because you have many ingredients. It came from meat, from animals, vegetables, okay, and water, fire. In Valencia we love fire. And the way you put so many different ingredients together, and after that you only have one thing, okay, one paella.
0: 둘러앉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맛있는 파에야에 필요한 마지막 양념입니다.
4: 살루!
5: 살루!
6: 살루!
7: 살루!
4: 살루! 준진!
0: 발렌시아에는 진정한 인생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5: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0: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9: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엔진님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0: 왜 이러지?
1: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0: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1: 괜찮을까?
0: 걱정 마. 가자.
2: 해리, 이제 가자.
0: 알았어.
3: 괜찮아?
0: 괜찮아.
3: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4: 보비, 해리.
0: 괜찮아. 가자, 보비.
3: 안녕.
5: 안녕.
1: 어서 와.
0: 그럼 출발합니다. 와.
3: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5: 좋아!
3: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2: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2: 감기 맞나 봐.
0: 응?
2: 레디, 왜 그래?
3: 기차가 고장 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2: 얘들아, 저기 봐.
3: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2: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2: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3: 고마워.
2: 맛있다.
1: 정말? 해티, 나도 줘. 크랑크랑.
2: 알았어.
1: 잘 먹겠습니다.
2: 왜요?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2: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0: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0: 아니다.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1: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다행이야.
0: 에디, 고칠 수 있겠어?
2: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0: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그거야!
0: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2: 다 됐다.
0: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0: 열기구로 만든다고?
3: 어떻게?
2: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아,
0: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4: 그럼.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1: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0: 저기 푸른 숲이다.
1: 곧 도착하겠네.
5: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0: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0: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1: 크랑, 크랑.
2: 맞아. 나도 배고파.
1: 나도.
0: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3: 좋아.
4: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1: 맛있겠다.
5: 그만, 내가 따줄게.

0: 하는 건데?
1: 맛있다!
2: 그러게.
1: 루피, 너도 먹어봐.
0: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3: 그럼 나도 먹어볼까?
4: 나도.
3: 뭐야, 야!
1: 잡아봤다!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안 돼.
0: 어미!
4: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0: 안 돼!
1: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4: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그럼 론디!

0: 좋구나.
1: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0: 크락크락.
2: 거기가 어딘데?
1: 막춤 버섯이 알 거야.
0: 크랑크랑.
2: 응, 친구들을 구하자.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숲속에서 생긴 일 2.
4: 맛있다.
5: 루피, 너도 먹어봐.
3: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5: 응? 이게 뭐야?
3: 돌로 변했어요.
1: 숲으로 가.
0: 붉은 숲 크랑.
1: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롱과 로디는 막춤 버섯을 찾아다녔어요.
2: 막춤 버섯아.

0: 커피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1: 그럼 그럼.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그럼.
0: 좋아.
1: 그럼.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럼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같이 가.
2: 크랑크랑
1: 다 왔어. 저기야. 그럼 난 간다.
0: 잘 가.
2: 크랑크랑.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크렁, 러디.
0: 우릴 알아.
2: 크랑.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0: 뭐든지.
2: 크랑.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2: 크랑.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2: 뭐야.
0: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0: 맞아.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0: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0: 대단해.
2: 크랑.
3: 내가 좀 그렇지.
0: 고마워. 가자, 크롱.
2: 크랑.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0: 맞추면 작아지거든.
1: 크랑크랑.
2: 알았어.
0: 그럼 잘 가.
2: 안녕.
1: 크랑.
3: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2: 정말 다 붉은색이네.
1: 크랑크랑. 크랑.
2: 이거 꽃괴물 같아.
1: 크랑! 크랑!

0: 크랑크랑
1: 준비돼.

0: 무슨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2: 빨리 줘.
3: 그럼 그럼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3: 그럼
2: 어떡하지?
3: 그럼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4: 화끈한데 이게 바로 보물이지.
5: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6: 야, 가져가.
2: 로지! 돌아왔어.

0: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1: 크롱.
0: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1: 크롱, 크롱.
2: 로디, 크롱, 마법약을 찾았구나.
3: 역시 로디야.
4: 크롱도 대단한데?
5: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크랑.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4: 이제부터 하면 되지.
3: 뭐?
4: 맞아, 아직 안 늦었어.
6: 어서 하자.
3: 좋아.
0: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서펀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1: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2: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3: 얘들아.
2: 저건?
3: 나도 같이 놀자.
2: 로비잖아.
4: 열심히 준비했는데.
5: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2: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6: 잤다고 약보 좀 말아요.
3: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2: 다들 진정해.
3: 진짜 남자.
2: 제발.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7: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2: 설마 이 마음도.
7: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2: 진짜가
7: 내가 쓰러지면 안 돼!
2: 아닌가?
1: 용사님! 용사님!
8: 아, 깨어났구나.
9: 괜찮은 거야?
2: 어떻게 된 거야?
1: 기억 안 나세요?
8: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7: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9: 그런 일이 없어.
7: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2: 그랬었지.
3: 저 빌리.
9: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7: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볼 거잖아!
3: 그렇지 않아!
9: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7: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8: 아, 빌리...
10: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9: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 얘긴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8: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10: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7: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8: 빌리, 빌리.
1: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1: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10: 그럼.
11: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10: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11: 우주선이라면 설마?
6: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11: 저건.
12: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3: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니?
12: 조금만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 끝에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3: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1: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10: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7: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0: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1: 응. 얘들아 지금이야.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2: 왜 네가 그래야 하지? 어?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1: 이건 설마
2: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1: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2: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0: 버스 타요.
1: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2: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0: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3: 일났어요.
0: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4: 방어막이 있는데 어떡해.
0: 제가 한번 볼게요. 진짜 닉스의 함선이에요.
1: 바로 근처인데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2: 오히려 잘 됐어.
5: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1: 뭐? 아니,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1: 이런...
2: 어서 출동하자.
6: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5: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5: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골기를.
5: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2: 온때를 보여주겠어.
1: 루아, 현재 상황은?
0: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2: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0: 앞으로 100m, 50m, 30m.
5: 저기 뭔가 나타났어.
2: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1: 모두 준비해.
5: 그런데 저건 빌리?
7: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8: 우리 젤러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7: 그동안 우릴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찌야.
8: 너희의 잼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5: 뭐라고?
8: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고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9: 네, 닉스님.
2: 빌리!
9: 전원 공격!
2: 저리가!
5: 나한테 맡겨!
1: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2: 하지만
1: 얘들아,

0: 예?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네.
1: 실력 좀 볼까?
0: 얘들아, 지금이야!
1: 겨우 이 정도인가?
0: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2: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3: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4: 빌리...
0: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5: 용사님들! 안녕!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2: 멋지다!
0: 기가 막혀
1: 준비 완료!

0: 알았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바로 스마트 팩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가짜뱀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1: 아니,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3: 우와, 정말 귀엽다.
4: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0: 응.

0: 난 이 정도는 거뜬한데.
1: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3: 휴,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자.
4: 맛있는 냄새는 뭐지? 우와, 맛있겠다. 내 위장술로 뺏어 먹어야지.
3: 우와, 뱀이다!
4: 우와! 정말 맛있다.
3: 애벌레야, 너 혹시 뱀 못 봤어?
4: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3: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4: 이래도?
3: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4: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3: 위장이라고? 어? 아, 도망쳐!
4: 난 대맡겨!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3: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술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4: 흥, 그럴 일 없을걸?
3: 어? 어? 아...
5: 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6: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5: 응!
3: 어? 아이, 깜짝이야. 내가 또 속은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0: 사람이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1: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0: 여기로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1: 왜 도망가? 내 위장 소리면 뱀도 속을 텐데.
0: 어, 뭐?
1: 안녕, 나도 뱀이야.
2: 감히 해볼래 주지.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입으로 들어와라. 야!

0: 작전 성공!
1: 야호!
0: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치!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이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모두 다 루비루.
1: 아, 도레미 장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 레미와 파.

0: 마지막은 라시. 어?
1: 우리 빠졌어.
2: 무서워.
3: 난 춤 못 춰.
4: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0: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콩주머니 디럭스 하우스.

만나는 날. 골드라비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콩지레비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목욕놀이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오늘은 할아버지가 팔팔한 조지를 봐주기로 하셨죠.
6: 알았죠,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노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미끄럼틀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 해요.
7: 호호! 미끄럼틀 타는 법은 설명 안 해줘도 알거든, 페파.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많이 타고 놀아서 잘 아니까.
6: 그때도 그네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도요?
7: 호호! 암, 그네도 있고 구름다리도 있고 다 있었지. 아, 맞다. 뺑뺑이도 있었구나.
6: 오!
7: 근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건 바로 이 미끄럼틀이었단다.
6: 저도 미끄럼틀이 제일 좋은데.
5: 슈! 모두 차례를 기다리며 미끄럼틀을 탑니다.
6: 재치기하면 어떡해. 뒤에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지.
5: 리처드는 차례를 기다렸다 타는 게 싫었어요.
7: 아이고, 저런 저런. 어린 것도 서러운데 누나가 너무 하는구나, 그치, 리처드? 리처드는 어리니까 봐주면 안 될까?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걸로.
8: 규칙을 바꿨다.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7: 골치 아픈 일이라니요. 누나랑 형들이 좀 양보하면 되지, 안 그러니?
6: 근데 조지도 어린데 얘는 자기 차례 기다려요.
7: 옳거니. 그러고 보니 우리 조지도 어리구나. 조지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타게 해주자.
5: 아, 저런. 조지랑 리처드만 번갈아 계속 미끄럼틀을 타네요.
6: 할아버지, 우리가 탈 차례는 언제 와요?
7: 조금만 기다리렴, 페파. 어린애들이 타봐야 얼마나 오래 타겠니?
9: 아, 쟤들이 언제 다 탈 줄 알고 기다려요.
6: 누가 아니래. 우리 그냥 그네 타자.
5: 그네는 페드로 혼자 타고 있었죠.
10: 네.
6: 페드로, 나도 좀 타게 비켜줄래?
9: 나 아직 다 안 탔는데. 조금만 기다려, 페퍼.
6: 아까부터 탔잖아. 너만 종일 탈 거야?
9: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제 뒤에서 등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7: 페드로, 넌 많이 탄 것 같은데 친구들도 좀 타게 양보하지.
9: 조금만 더 타고 집에 금방 갈 건데요.
7: 오냐, 알았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밀어줄게, 좀 더 타렴.
6: 하지만 할아버지.
9: 아, 난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
11: 응, 나도.
9: 응, 나도.
12: 우리 그네 말고 뺑뺑이 타러 가자.
5: 친구들이 다 뺑뺑이에 올라탔죠.
7: 뺑뺑이에 이렇게 많이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일단 다 내려오세요.
13: 근데 전 억울해요. 여기 1등으로 탄 건 저라고요.
7: 아, 그럼 에밀리는 뺑뺑이에 다시 올라타도 좋아요.
6: 그럼 저도 다시 타야죠.
7: 응, 레베카는 왜 다시 타야 되는데?
6: 얼마 있으면 제 생일이 되니까 그렇죠.
7: 오냐, 알았다.
14: 저도요.
7: 오냐. 한 번씩 다 탔으면 돌린다.
9: 네! 잠깐만요. 왜 여자애만 태워줘요? 남자애도 타야죠.
7: 이제 정말 된 거지? 다 탔으면 돌린다.
9: 왜 안경 쓰레만 빼세요? 저도 저거 타도 되죠?
5: 아이들이 잘못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6: 저도 타야 하거든요. 당근을 좋아하니까요.
7: 오냐, 이제 뺑뺑이 돌려도 모두 불만 없지?
6: 아니요, 왜 저만 빼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는 저 혼자인데요.
5: 팔파 엄마가 옵니다.
15: 애들 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7: 아이고, 말도 마라.

0: 무슨 놀이터 규칙이 이렇게 복잡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1: 규칙은 하나인데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지. 모두 자기 차례 잘 지키세요.
2: 슈!
0: 에이? 어리다고 봐주거나 그런 건 없니?
1: 어려도 순서는 지켜야죠.
2: 그럼 나이가 아주 많을 땐요? 우리 할아버지처럼요.
1: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도 순서는 지켜야지.
3: 덕분에 놀이터에선 모두 순서를 지키게 됐죠.
0: 슝!
2: 금붕어 골디.
3: 오늘도 화창한 아침입니다. 팔팔한 차를 타고 회사에 가죠.
1: 아침 먹자, 우리 예쁜 골디.
3: 엄마는 금붕어 골디한테 아침을 줍니다.
2: 엄마, 골디가 왜 하나도 안 먹어요?
1: 어머, 골디가 어디 아픈가? 왜 안 먹지? 동물병원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4: 여보세요, 선생님?
1: 우리 금붕어가 아침을 안 먹어요.
2: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4: 어우, 그럼 지금 바로 금붕어 데리고 우리 병원에 오렴.
2: 아빠가 차 타고 가서 차가 없다. 동물병원은 어떻게 가요, 우리?
1: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2: 아, 신난다.
3: 버스 정류장입니다.
1: 버스가 언제 오나 볼까? 시간표엔 10시 정각에 온다고 하는데.
2: 지금 몇 시인데요, 엄마?
1: 10시 정각.
2: 만세!
5: 전부 몇 분이죠?
1: 어른표 한 장이랑 어린이표 두 장이요.
2: 금붕어표도 하나 주세요.
5: 금붕어는 공짜거든요. 출발합니다.
3: 황소 아저씨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6: 오, 악기 전까지 어른표 한 장만 주실래요, 기사님?
2: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 동물병원에 골디 데려가요.
6: 아이고, 저런. 어디가 아프기에 병원까지 가니, 골디?
2: 얘는 말 못하는데 금붕어라서요.
6: 아, 그렇지. 그럼 아저씨가 골디 빨리 나으라고 튜브 하나 좀 불어줄까? 그래서 아저씨가 악기점에 가는 거란다. 이 튜바 소리 고치러.
3: 양 아줌마랑 고양이 아줌마, 얼룩말 아저씨, 선생님도 버스에 탔죠.
7: 허허, 슈퍼마켓까지 얼음표 4장이요.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골디 데리고 동물병원 가요.
7: 저런, 골디가 많이 아픈가 보네.
2: 선생님이 좋은가 봐요.

0: 슈퍼마켓 내리세요.
1: 안녕.
0: 악기점 내리세요.
2: 잘 가라.
0: 마지막은 동물병원이요.
3: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곳이죠.
4: 이 금붕어가 아파서 아침을 안 먹었다고요?
5: 네, 한번 보실래요?
3: 골디가 잘 먹는데요?
6: 집에선 입도 안 닿는데.
4: 집에 있는 게 지루해서 기운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 오는 동안 재미있어서 기운을 차렸고요. 아주 싱싱하고 귀여운 금붕어를 기르고 있구나. 예쁘게 잘 키우렴.
6: 고맙습니다, 선생님.
3: 파파랑 조지는 엄마랑 다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죠. 황수 아저씨도 튜바를 고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2: 완전히 새 튜바가 된 거 있지?
3: 선생님도 장을 다 보고 집에 갑니다.
4: 골디가 팔팔한 걸 보니 다 나았나 보지?
6: 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픈 게 다 나았나 봐요.

0: 아니 얘들아 어디 갔다 오니?
1: 골디가 아파서 동물병원에요.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2: 저런, 골디가 감기에 걸렸군요.
3: 내일 다시 동물병원 데려가야지. 안 돼?

0: 좋겠다.
1: 알았어, 내 차로 태워줄게.
2: 아니요, 아빠, 우린 버스가 좋거든요. 버스 탈래요.
1: 알았어, 그럼 버스 타고 가지 뭐.
0: 맞아.
3: 버스 타는 건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금붕어 골디가 더 좋아하는군요.
2: 놀이동산.
3: 파파가 죽은 오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2: 난 놀이동산이 정말 좋더라. 미끄덩 미끄덩.
1: 조지는 저 회전 미끄럼 탑이 타고 싶은가 봐.
0: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1: 나중에 봐요.
4: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를 낚으시면 대형 곰인형을 드립니다.
2: 엄마, 우리 저거 해봐요.
0: 그래, 페파.
4: 한 번 하는데 2,000원이요.
0: 2,000원이나요?
4: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2: 엄마, 꼭 성공해야 해요.
0: 내 맘대로 되니?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4: 맞아요, 절대 못 뽑으실걸요?
0: 왜요?
4: 뽑기 힘드니까요. 다들 실패만 했거든요.
0: 그건 두고 봐야 알죠.
3: 엄마가 오리를 낚았네요.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 곰인형요.
0: 그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작은 걸로 바꿀까?
2: 아니요, 이게 뭐가 커요.
5: 엄마, 저기 봐요. 엄청 큰 곰돌이 있어요.
0: 저건 너무 크다, 수지.
5: 저게 뭐가 커요.
3: 조지는 아빠랑 회전 미끄럼 탑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이 탑은 좀 높은데, 조지. 이렇게 높은데 정말 탈 수 있겠니?
6: 한 번 타는데 2,000원입니다.
1: 2,000원이나요?
6: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3: 저런. 조지가 타기엔 너무 높은 것 같죠?
1: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아빠가 지금 올라갈게.
6: 한 번 타는데 2,000원 되겠습니다.
1: 어우.
3: 조지는 이제 높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1: 오, 이렇게 보니까 꽤 높네. 안 되겠다. 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3: 계단은 아이들로 꽉 차 있었죠.
7: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아저씨.
1: 알았다.
8: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로 반역을 마치면 커다란 곰인형을 드리겠습니다.
0: 곰돌이는 여기 있는데 저걸 또 가져서 뭐하게?
8: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절대 못 맞추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0: 여자들은 어째서 못하는데요?
8: 요령이 있어야 맞추니까 그렇죠.
0: 한 번 쏘는데 얼만데요?
8: 2,000원이요.
3: 엄마가 또 맞췄네요.
8: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여기 대형 곰인형이요.
5: 나도 저렇게 큰 곰 갖고 싶은데, 엄마.
0: 저건 너무 크잖아.
5: 저게 뭐가 커요?
3: 조지는 아빠랑 대관람차에 탔죠.
9: 갑니다. 꽉 잡으세요.
1: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이제 내려오는구나. 다행이다.
9: 2,000원에 다섯 바퀴 도니까 재밌게 타세요.
1: 세상에, 다섯 바퀴라고? 말도 안 돼.
10: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망치랑 종으로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보세요.
0: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 이 단추를 힘껏 내리치는 거죠, 이 망치로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리면 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요령은 없고 그냥 힘이 세면 됩니다.
6: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 2,000원입니다. 아깝게 됐네요.
1: 호호, 힘쓰는 거 하면 나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위험하니까 다 물러나 있어요.
0: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좀...
10: 암요, 페파 아빠는 배불뚝이라 좀 무리죠.
0: 뭐라고요?
10: 페파 아빠처럼 뱃살 많은 분 치고 힘이 센 분을 못 봤거든요.
0: 그 망치 나 줘요, 여보.
1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이 친 분은 처음이에요.
4: 우리가 준비한 대형 곰인형 다 드려야겠네요.
2: 만세! 엄마, 이거 제 친구들 하나씩 줘도 돼요?
0: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페파. 와, 착하기도 하지.
4: 덕분에 하나씩 다 갖게 됐네.

0: 우리
1: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2: 허허, 자 여러분, 오늘은 1부터 10까지 숫자 세는 법을 배우도록 할까요? 숫자를 배워서 어디에 쓰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0: 물건이 몇 개인지 셀 때 써요.
2: 맞아요, 페파. 여기 쓴 숫자 읽어볼 친구.
3: 맞아요, 맞아요.
2: 알았어요, 페드로.
0: 1, 2, 3, 4.
1: 페드로는 4까지 셌어요.
2: 잘했어요, 페드로. 4 다음에 몇인지 더 세어볼 친구.
0: 저요.
2: 레베카.
0: 1, 2, 3, 4, 5, 6, 7.
1: 레베카는 7까지 세는군요.
2: 아주 잘했어요, 레베카.
4: 저기요, 선생님.
2: 말해봐요, 캔디.
4: 우리 엄마는 10까지 다 세요.
3: 우와!
2: 그럼 7 다음도 세어볼까? 8, 9, 10.
3: 8, 9, 10.
2: 참 잘했어요.
1: 쉬는 시간입니다. 레베카랑 조이, 수지랑 페파는 좋아하는 줄넘기를 하기로 했죠.
0: 난 모래 좋아, 난 바다 좋아, 수지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5: 난 핑이 좋아, 난 퐁이 좋아, 조이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6: 아, 얘들아, 우리 한 번에 누가 오래 줄넘기 하는지 내게 할래?
0: 내가 세어줄게. 1, 2, 3, 4, 5, 6, 7, 8, 9, 10.
6: 조이가 이겼다. 만세!
0: 만세!
7: 만세!
8: 네.
0: 페드로, 너도 줄넘기에 끼워줄까?
9: 아니, 난 됐어, 페파. 난 훌라후프 돌릴 거야. 훌렁훌렁
0: 훌라후프! 훌라후프! 1, 2, 3! 우!
5: 너 그거 한 번에 몇 번이나 해? 안 떨어뜨리고.
9: 만 번까지는 문제 없을걸?
0: 와! 그렇게 오래 해?
6: 우리가 세워줄게, 어디 해봐.
3: 1, 2, 3, 4, 5, 6, 7, 8!
6: 8 거주하네, 뭐.
9: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좀 쉬면 만 번 다 한다, 뭐.
6: 에밀리, 너도 훌라후프 돌리게?
10: 응, 근데 난 좀 독특하게 돌려.
1: 에밀리는 긴 코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3: 우와!
5: 너 진짜 오래 돌린다. 100번은 돌린 것 같아.
9: 조지가 개구리 띠움뛰기 하고 싶은가 봐.
1: 조지는 개구리 띠움뛰기를 좋아하죠.
0: 개구리 띠움뛰기 한 줄로!
1: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0: 선생님, 우리 이제 10까지 다 셀 수 있어요.
2: 어머나, 잘 됐네.
9: 근데 10까지 세는 놀이를 해야 다 세요.
2: 놀이 좋지. 리처드, 에드먼드, 저쪽에 가서 긴 줄넘기 좀 갖다 줄래?
11: 안녕하세요. 우리 페파랑 조지 데리러 왔는데요.
0: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11: 어우.
2: 괜찮아, 페파. 아빠도 같이 하면 되지.
11: 알았어요.
2: 자, 준비됐나요?
3: 네, 선생님!
2: 10까지 세는 거예요.

0: 페파 아빠가 많이 힘든가 보네.
1: 아니요, 전 멀쩡한데요. 100까지 넘어도 문제 없는데 왜요?
0: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100까지 도전해볼까요?
1: 20까지만 하죠, 선생님.
0: 알았어요, 20까지 합시다.
2: 도로 공사.
3: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페파 가족은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죠.
1: 다들 뭐 잊어버린 건 없지?
4: 네, 없어요.
1: 자, 그럼 출발한다.

0: 페퍼랑 조지는 놀이터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1: 어, 갑자기 왜 멈춰요?
2: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1: 뭐야, 그럼 우리 놀이터 못 가는 거예요, 아빠?
2: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차들이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정지!
0: 황수 아저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3: 왜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2: 오, 죄송한데 길을 좀 파야 하거든요.
1: 저것 봐요! 땅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와요!
2: 그래, 페파. 그래서 우리가 고치러 여기 온 거란다.
3: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2: 그건 우리도 일단 고쳐봐야 알겠는데요.
0: 조지는 포크레인을 좋아하죠.
2: 이쪽이야, 이쪽. 살살 몰아.
4: 알겠습니다, 반장님.
0: 황수 아저씨는 작업반장입니다.
1: 아저씨, 근데 이 물은 다 어디서 나와요?
2: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거란다. 땅속에 묻은 상수도관이 터졌거든.
3: 그건 또 얼마나 걸리는데요?
2: 아, 그것도 일단 길을 파봐야 알죠.
1: 와!
2: 물이 안 새게 밸브를 잠그고.
0: 조지는 크레인도 좋아합니다.
1: 크레인, 크레인.
2: 다음은 깨진 수도관을 빼야겠지. 됐어, 이제 새 수도관을 넣어.
3: 덕분에 작업하시는 거 잘 봤어요.
2: 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세요. 나중에 또 봬요.
0: 어, 저런. 조지가 공사하는 걸 더 보고 싶은가 봅니다.
1: 왜 울어? 놀이터에 가서 놀기 싫어?
3: 모래상자에서 포크레인이랑 크레인 갖고 놀면 되지.
5: 그래. 공사하는 건 이따 집에 갈 때 또 볼 텐데 뭐.
0: 카파 가족이 탄 차가 놀이터에 왔습니다. 에드먼드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군요.
6: 얘들아, 우리도 모래놀이 할까?
1: 그래!
6: 정지! 왜? 무슨 문제 있어?
1: 이 길을 고쳐야 하거든! 난 작업 반장이다!
7: 얼마나 있어야 고치는데, 페파?
1: 그건 우리도 모르지. 고쳐봐야 알아. 구멍을 내야 하거든. 이제 구멍을 메우고. 됐어, 이제 다 고쳤다.
8: 맞네.
3: 페파, 조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0: 어, 저런. 조지는 남아서 더 놀고 싶은가 봐요.
2: 집에 가기 싫어? 가는 길에 공사하는 거 다시 볼 수 있는데?
1: 갈게, 얘들아.
8: 잘 가, 페퍼.
0: 페퍼랑 조지는 또 황수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1: 포크, 크레인.
2: 다 왔다, 얘들아. 어?
0: 황수 아저씨는 없었어요.
2: 벌써 공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갔나 보네.
1: 포크, 크레인.
2: 오, 정지.
1: 어, 수도관 또 터진 거예요?
2: 아니, 페파, 다른 공사란다. 불량 전선 케이블이 속을 썩이는구나.
1: 불량 전선, 그거 어떻게 고쳐요?
2: 이번에도 길을 파서 고쳐야지 뭐.
0: 페파랑 조지가 길 파는 걸 재밌게 구경합니다. 황수 아저씨가 길을 파면 모두가 재밌게 구경을 하죠.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0: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1: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뭐.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1: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3: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4: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3: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우리
4: 짐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3: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5: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0: 저 사람들이에요.
4: 어서 빨리 보고 싶어.
0: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4: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3: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5: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1: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경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1: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6: 너무 신나. 청소할게 잔뜩 있겠는데.
5: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3: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4: 너무 귀여워.
3: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5: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4: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3: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0: 전문의지의 수학 천재 유유.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히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얼른 내보자!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동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0: 고마워요, 기가빌더.
1: 다들 우리를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극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캐치!
9: 포장하는 건 내게만 영.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가 밀다 출동.
6: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극지 앞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2: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모르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3: 정해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3: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4: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5: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3: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5: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5: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4: 우린 기가빌더야.
6: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5: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5: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4: 음파지래요. 빨리 피해야 해.
5: 어떡하지? 거부는 도망쳤나 봐.
4: 빨리 묵까. 기가빌더 변신!
5: 포켓몬 변신 완료!
7: 마이티몬 변신 완료!
4: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으아! 따라와!
0: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4: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끝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1: 야! 이것도 뭐야?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90도 오프셋 빗단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3: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2: 아, 저기 좀 봐요!
3: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트리오.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잘할 수 있어, 브랜디.
1: 다음은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엄마고 브랜디 이모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생일 축하하려고 만든 춤이야. 춤이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2: 이모예요.
0: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1: 안녕, 브랜디.
0: 그동안 잘 지냈어?
1: 와줘서 반가워.
0: 나도 반가워.
1: 얘들아, 여기 브랜디 이모 오셨네.
0: 너희들 진짜 많이 컸다. 블루이, 넌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2: 정말이요? 빙고는 누구 닮았어요?
0: 누구를 닮았냐면
1: 이모지.
0: 이모가 선물 사왔지.
2: 정말이야?
1: 브랜디, 그냥 와도 괜찮아.
2: 선물 우주복.
1: 정말 안 사와도 되는 건데.
0: 애들 우주복 좋아하지 않아?
1: 좋아해. 문제는 빙고가 저걸 입기만 하면 걱정 마. 이제 커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0: 잘 맞았으면 좋겠네. 얼마나 컸는지 잘 몰라서.
1: 4년 됐어.
2: 내 거 너무 작잖아. 빙고 거 너무 커.
1: 그럼 둘이 바꿔보면 어떨까?
2: 치타 우주복 맞게 해주실 수 있어요?
1: 미안, 블루이. 맞지 않으면 못 입는 거야.
2: 치타 우주복을 입고 싶은데.
1: 이제 입을 나이가 지났어요.
2: 알겠어요.
0: 정말 예쁘다.
1: 너무 오랜만이야.
0: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1: 어?